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5월 18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품동산 너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분 앞에서 한결같이 거룩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정결함을 지켜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참 자유를 누린다는 뜻일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거룩하고 또 정결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든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되시길,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5월 18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IVE 라이브로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를 기다리고 있죠. FM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 함께하실 수 있고요. 자, 문자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장문은 100원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오늘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주말을 보내셨는지 어떤 주일을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아침 이야기 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아씨 푹 잘 자서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파이팅이에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자, 미경님도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다들 바쁘고 분주할 시간 정신 없으실 테지만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합시다. 다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로이스이 월요일은 피곤한 게 당연하죠. 지치지 않는 뿜뿜 라디오 파이팅이에요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까지 전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출석 체크 시작해보도록 하죠.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돼지곰탕 전문점 호랭이 산장에서 2인 식사권, 맛과 정성을 다하는 신바람 떡집에서 떡 선물 세트, 아름다움을 전하고 건강을 심어주는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크림을, 전통 매듭 생화의 매듭 매듭 전문점 메디에서 전통 악세사리를, 부산시 사하구에 위치한 호산나 떡향기에서 떡 선물 세트, 장유 유라에 위치한 키즈 프렌들리 카페 써니사이드에서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오란다 앤 커피 교환권, 믿음의 기업 더머진 로뎀나무에서 명품 수제 샴푸를 드립니다.

보고 왔습니다. 최예원 트로필 나만 느끼나요? 죄송해요 주님. 왜 죄송해? 내가 매일 기쁘게 돌돌로도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트로트로 왜 찬양을 못하죠? 트로트는 죄가 없다.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이노스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기시면서 입장하세요. 출석 체크 중입니다. 뿜뿜 라디오 생방송 중.

네, 아이노스의 음성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난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네요. 5월 18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18분 우리가 함께 호흡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당신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스승하고 아주 스승하고 특별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You are special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씨 입장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무탈하게 행복하게 우리 살아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507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상쾌한 목소리의 피디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또 DJ의 또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또 상쾌하다라고 예 생각해 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안 상쾌하다라고 하시는 더 많은 분들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상쾌해 볼게요. 상큼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DJ가 예 약간 뭐 지향하는 바지만 잘 안 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약간 좀 후레쉬하게 여러분들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겠습니다. 김은희의 입장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박병현 눈치 보지 말고 여쪽저쪽 감사함으로 오늘도 호흡의 기적 감사히 안고 행복한 새날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병 목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뿜을 할까 고민하다가 시간만 지나 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또 그 우리 뿜뿜 라디오에 문자 보내실 때 막 그 부담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좀 재밌어야 되고 막 웃겨야 되고 약간 이런 부담감들, 예, 이런 부담감들은 꼭 가지셔야 되죠. 예, 가지셔야 되는데. 농담이고, 예, 가지셔야 되는 몇몇 분들이 있긴 한데, 예, 농담이고요.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편안하게. 예, 여러분들은 뭐, 왜 웃길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뭐 희극인이야? 왜 웃길라고 그러는 거야? 난 그건 좀 모르겠어.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뭐, 재밌어야지 DJ가 소개를 해. 그런 거 아니에요. DJ는 항상 여러분들의 문제를 웬만하면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뭐, 기준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은 나만 가지면 되지. 근데 참 희한하죠? 예, 나도 희극인이 아닌데, 예. 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나운서지, 개그맨이 아니잖아요. 희극인이 아닌데, 참 이렇게 부담을 안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기대하시는 바가 뭐 그런 쪽으로 좀 있고, 그래가지고, 예, 참 희한한 방송이에요. 예. 예, 공식 아나운서가, 예, 정식적인 절차를 밟은 아나운서가, 희극인의 마음을 가지고, 또 희극인의 기대를 안고, 달려가는 라디오, 뿜뿜 라디오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온 어떤 그, 뿜뿜 라디오의 특성들, 성향들, 뭐, 특징들,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이상한 방송이에요. 신청곡 잘 안 들려드리는 라디오고, 아나운서가 개그맨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고, 청취자들도 개그맨 아닌데 개그맨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죠? 예, 그리고 지 맘대로 하고, 지 맘대로라니, 예, 성령님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신 대로 가는 라디오다. 이렇게 이거 봐, 지가 얘기하고 지가 화내는, 예, 그런 라디오. 그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김연주씨, 소개해주시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건디 마음대로. 라는, 예, 문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봐요. 이런 문자까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뿜뿜라디오는 그런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57님, 손가락 힘줄 수술 2번 치료 중입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거제시 김권사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우리 김권사님께서 손가락에 힘줄 수술을 지금 하신 거죠? 하시고 지금 그 치료 받고 계신 거죠? 네, 아무튼 너무 수고 많으셨고,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우리 김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손가락 힘줄 수술을 마치신 분이 지금 이 장문의 문자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셨다는 건, 이거는 우리 그 가족들을 향한 어떤 그 마음, 그지? 사랑. 그리고, 뿜뿜 라디오 청취자분들, 우리 가족분들이 기도해주면 내가 다 나으리라는 어떤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이의 표현입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죠. 예. 우리 김권사님, 빨리 회복하시고, 그 누워 계신 그곳에서 박차고 일어나시길 간절히 기도해 보면서, 다시 일어나! 찬양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사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다리는 괜찮아서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요. 맞는데. 케우유를 바랍니다.

리클러의 다시 일어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야, 아침부터 굉장히 고음을 질렀더니 예, 약간 좀 숨이 차네요. 자, 어쨌든 파이팅 인 라디오 품품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텐션, 이런 파이팅, 전국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다른 방송이에요. 근데 우리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만 하는 겁니다. 다들 하실 수 있는데 예, 저희만 하는 겁니다. 다들 안 하고 예, 요 시간은 약간 이렇게 차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디스에서 틈새스상을 노리는 우리 분품들이요 많이 많이 아껴주시기 바라겠고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문자들이 지금 많이 도착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 분품 라디오는 어떤 라디오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많이 있었습니다. 0391님, 진지한 말투가 씻기지 않아서 늘 고민스러웠는데 아, 건디를 통하면 유쾌해지는 신기함. 크크크크크크크 이렇게 또 진지하게 남겨주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저희 쪽으로 쓱 남겨주시면 DJ가 깨끗하게 세탁을 해드립니다. 죄송해요. 표현이 조금 그랬죠. 예. 어쨌든 뭐 제 식으로 뿜뿜 라디오 식으로 예,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1213님 장수의 비결 은혜 충만 즐겁다 귀엽다 진행자가 아나운서가 아닌 것 같다 아무튼 즐겁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 뭐 이제 뭐 원데이 투데이도 아니고 뭐 아나운서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굉장히 딕션이 도박도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뿜뿜 라디오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상하네, 예, 이상하네. 1213님 그냥 즐겨주세요. 아시겠죠?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저세상 방송 뿜뿜 라디오. 저세상 방송이라고, 예, 저세상 방송이라고, 정성기 씨가 이렇게 던져주셨고요. 이병욱 씨가, 세상 떠날 때 듣고 싶은 방송이라. 여기서 하나를 쓱 더 받네. 예, 하나 받고 더 가네. 이병호. 세상 떠날 때 듣고 가고 싶은 방송이라고 또 남겨주셨고요. 김연주 씨 고품격 헤리티지 방송 저세상 방송이라고 예,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고.

0: 뭐 여차저차 우리 뿜뿜 라디오를 많이 또 애껴주시고 또 분석해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갖고 놀아라 아주 그냥 예 갖고 노세요 예 아무렇게나 갖고 노는 라디오예요 뿜뿜 라디오가 이병진 씨 처음 뿜뿜 라디오 들었을 때 솔직히 건디 좀 무서웠어요 왜 왜요 왜 제가 무섭지 왜죠? 이유를 알려주셔야지. 예, 이병진 씨, 왜 무서웠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김현주 씨, 고속도로 달리다가 어느 날 아들이 박수현 단속카메라가 뭐야? 묻길래 한참을 생각했어요. 박수현? 박수현 단속카메라가 뭐지? 아, 박수형 단속. 아, 박수형 단속카메라? 아들이 박수현 단속 카메라가 귀엽다. 우리 박수현 씨가 있거든요. 우리 저기 우리 가족 뿜뿜 가족 중에 박수현 씨가 있어요. 그래서 박수현 단속 카메라? 그분 카메라인가? 이랬다. 박수영 단속 카메라였네요. 아, 세상에. 귀여워! 역시 이렇게 동심이 가득한 우리 아이들에게서부터 아, 굉장히 또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다. 예. 아, 너무 귀여웠네. 연주 씨, 고맙습니다. 아들 뽀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예. 이병호 씨, 동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DJ 그냥 동네, 이거 같은데? 라고 남겨주셨는데, 동네형? 동네형? 동네형 좋네. 동네형 같은, 내형이 같은 라디오. 말씀 전해드리면서, 예. 각자 잘 생각해보세요. 또 어떤 라디오 같은지. 당신에게 뿜뿜 라디오는 어떤 의미인지 잘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2: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일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만 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만 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함께 달려가는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참석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신청 링크 꼭 작성하셔야지 신청이 완료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빨리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소가 아무래도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신청을 희망하시면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저희가 일정 수준이 되면 저희가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그 뿜뿜 라디오는 본인에게 어떤 라디오였는지,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 소회,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저세상 방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성기 씨, 저세상 방송은 천국 방송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라고. 예, 그래서 이병욱 씨도 그러니까요. 천국 갈 때 듣고 가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라고, 예, 황급하게 지금 주소 삼고 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세요. 네, 수고 많으시고. 아까 그 앞서서 한 분이, 뿜뿜 라디오 처음 들었을 때, DJ 좀 무서웠어요. 건디 좀 무서웠어요. 라고 하셨던 우리 9507님. 예, 차분한 극동방송에서 왠지 건달 같아 보였어요. 건달, 내 별명이긴 했어. 예, 건수니까, 예, 건달, 건포도, 예, 건빵, 예, 건달. 그 중에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 뭐, 저기, 뭐, 너무 놀랍지는 않은데, 근데, 건달가. 아, 처음 듣는 표현이네요. 예, 야, 이렇게 또, 지경이 넓어집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어디까지 가나 굉장히 궁금해지네. 예,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감상평이 어디까지 가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새 지평을 오늘 열었어요. 예, 건달 같은. 야, 오늘 또 일기 써야겠네. 예, 조금 갈 것 같아요. 예,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기원이 아버님은 월요병에서 건져주는 낚시 같은 라디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0391님, 평소에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나만 소유하고 싶었는데 뿜뿜 라디오는 소중한데 만방에 퍼뜨리고 싶은 애착 프로그램이라고. 좋다, 아주 그냥. 아주 좋다. 0391님, 아이 좋아. 만방에 퍼뜨리고 싶은. 예, 말씀했어요. 만방에 퍼뜨리겠다고. 예, 어디까지 퍼뜨리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DJ가. 예, 많이 많이 전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띠니띠, 저에게 뿜뿜 라디오는 7년 전 진해에 적응시켜준 친정 같은 라디오라고.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저기 지역에서 뭔가 낯설어 할 때 뿜뿜 라디오가 쓱 마음의 어떤 정착, 거기에 좀 도움을 줬다. 띠니띠 좋다 아주 그냥. 예, 아, 좋은 얘기는 많이 나오네. 1443님,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처럼 다가와준 에베네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은 라디오. 이거는 이거 너무 너무 묵직한데. 하나님, 조금 부담스럽네요, 이건. 농담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더 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게 하나님, 제가 뭐, 열심히 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그 채우심에는 진짜, 한계가 없죠. 이런 방송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인 것 같아요. 한계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예, 정말.

걸로 정말 사소한 거로 정말 뭐 이거가 이런 걸로도 위로를 전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나를 살게 하는 방송. 아, 이거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약간 지금 너무 우리 지금 딥해지고 있는데 괜찮죠 여러분들. 세상에 처음에 이제 뭐 저 세상 라디오 뭐 이러면서 약간 좀 우스개로 갔는데 지금 약간 지금 먹먹해지는데 지금.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야 이러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생일이신가요? 조병래 씨, 오늘 건디 생일인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정신 확 차리게 해주네요. 우리 조병래 씨가. 예,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신 차렸어요. 자, 찬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청자 이거 제가 그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도 틀어가지고 오늘 안 틀라 그랬는데 오늘 들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주소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뿜뿜라디오에서 만든 찬양이죠. 채워주소서 함께 듣고 오시죠.

소회들 받아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받아봤고요.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몇몇 분들께서 오늘 고별 방송인가요? 네, 오늘 뿜뿜 라디오 마지막 방송인가요? 라고. 오늘 생일이신가요? 오늘 뿜뿜 라디오 마지막 회인가요? 고맙습니다. 그냥 월요일 방송이에요.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자,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뿜뿜 라디오는 11시까지 방송이 된답니다. 깜짝 놀랐지 아주 그냥.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10시에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결국 승리의 그날 이따 다시 만나.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창원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흔히 교회 강단을 통해서 열매와 관련하여 설교를 듣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 가지 케이스로 설교를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케이스. 그래서 열매를 더 맺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데 열매가 없는 가지일 경우, 이 경우에 이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죠. 그래서 제거당하면 결국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세 번째 경우와 같은 처지가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포도나무와 관련 없는 가지들인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 이 경우에 불에 던져질 장작이 된다고 하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도 이렇게 장작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된다. 뭐 이런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될 때가 많습니다.

0: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제자들은 다 제거해 버리시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같아도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의 맥락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것이 핵심적 맥락입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즉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자신에게 붙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버린다? 이렇게라고 한다면 결국 그 안에 거하는 것 이상의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실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열매 맺게 해주는 것인데 말이죠. 그럼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실 이 2절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말에 그 제거해 버리시고 말의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에는 이 제거하다는 부분을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아이로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첫 번째가 들어올리다고요. 두 번째가 돌을 올리다. 또 세 번째는 뱀을 집어올리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들어올리지 않고 치우다. 그런 의미에서 제거하다는 뜻으로 아주 가끔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대부분은 사실 이 들어올리다는 의미로 이 아이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 그 말도 아이로예요. 들어올려 메고 오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장면 중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친구 네 사람이 들어올려 메고 지붕 위에 들어올려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그 사건에서 메고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이로에서 파생된 아이로메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들어올린다는 표현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상식적인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역자들이 영어 번역을 참고해서 그런지 제거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번역했던 거죠. 그렇다면 들어올리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햇볕을 보지 못했습니다. 포도원에 가보시면 다 알겠지만 포도나무들은 가지들을 들어올려서 햇빛을 많이 쬐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쇠 구조물 같은 것을 설치하고 거기에 가지들을 걸쳐서 햇빛을 쪼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그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려서 햇빛을 잘 쬐어서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포도원 농부 입장에서 당연한 발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결국 열매 맺도록 도우시고 들어올리시고 농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해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 내 안에 거하라의 이 거하라는 말의 원어가 메이나테인데요, 머물러 있어라, 살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인정하고 기다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결국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들어올리셔서 인생의 열매를 열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장유중앙교회 이경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313-4268, 313-42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0: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꽃 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1: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2: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핵과 미사일의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이 나라의 안보가 오직 주의 손에 있음을 온 국민이 알게 하소서. 군인교회마다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장병들이 주를 만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강력한 영적 기지가 되게 하소서. 3년 연속 2만 명을 넘어 일상까지 침투한 마약범죄의 사슬을 끊고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게 하소서. 유통망을 뿌리 뽑아 대한민국이 마약 성전국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술, 도박, 음란 등 모든 중독의 결박을 파하여 주소서. 언론과 방송이 국민에게 정직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소서. 치우침 없는 정보를 통해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하소서. 이 땅에 밀려오는 음란과 대폐, 성을 상품화하는 어둠의 문화를 복음의 능력으로 막아주소서. 동성애와 반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법과 거룩함이 통치하는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반복되는 비극 속에서 복지사각지대의 이웃을 구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게 하소서. 촘촘한 발굴 시스템과 사역의 온기로 소외된 이들에게 내일의 소망을 전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국립합창단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양 함께 하시면서 5월 18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온에어 생방송으로 달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청취 기다리고 있지요. FM98.1MHz, 진주 FM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청취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부에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귀담아 듣는 뿜뿜 라디오. 약간 좀 정치 느낌 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예,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라디오 뿜뿜 라디오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DJ와 소통하면서 이 아침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수승하고 특별하게 무섭게요. 2789님 입장, 0717-2259님 함께하고 있고요. 김영희, 김병미, 하창수, 로이스, 그리고 이성훈씨, 조병래씨, 최유원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게 됐고요. 우리 라미라미 박보람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복직한 박보람이 예, 힘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고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고, 거기에 우리 뿜뿜 라디오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로즈스 입장, 가미정님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차미경 씨도 입장하셨습니다. 매일 2부 시작할 때면 국립합창단으로 시작하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국립합창단 또 DJ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국합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예, 매일매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병우, 이 썸머 끝나면 예, 3부도 합시다 PD님,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뿜뿜 라디오 3부로 3시간을 달려가자고. 예,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예, 뭐 저야 뭐 얼마든지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3시간이나 DJ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렇게 지칠까 봐. 예, 약간 좀 질리고 약간 물리고 막 DJ가 뭐 여러분들한테 막 물리고 이러면은 너무 슬프잖아요. 그건 너무 슬픈 얘기인데. 3부. 예. 그거 이제 그러면은 뭐 2시간을 4개로 쪼개 가지고 4부까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원, 잠이 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장가 같은 라디오, 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함께 하시죠. 내가 어둠 속에서.

자, 지금 현재 밖은 30도라고요. 갑자기 여름이야. 주말부터 갑자기 확 여름이에요. 창원도 최고 2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더위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0: 자,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간다 행복백화점. 흘러가는 시간, 흘려보내는 시간, 라디오 아나바다 시간, 행복백화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이분들 소개 드립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왔다네. 오늘 무지 우정을 텐션 올려서 소개하네. 왔다네. 월요일의 점장 서점장 서창아. 왔다네.
0: 또 한 분 계십니다. 어디십니까?
2: 네, 점장님과 함께 5월달에 말라가는 남자 말람 김대성 부점장 함께 왔습니다.
0: 아유,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또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있고 행사의 달이라고요.
1: 행사의 달이에요.
0: 말합니다. 행사, 우리 행사 쪽으로 이제 또 되게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네. 두 분. 아, 이번 달 너무 바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많이 뭐, 지쳐 보이세요.
1: 많은 분들이 저희들 보고 야, 메뚜기 한철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저희들의 답은 똑같습니다. 메뚜기가 먼저 죽겠다. 이러다 메뚜기 죽겠다.
0: 아, 너무 수고하고 계십니다. 예, 연일 뭐 우리 또 교회들에서 네. 우리 두 분을 아주 그냥 모셔가려고 네. 아주 그냥 뭐 하루에도 뭐 예, 몇 개씩 뛰신다고 아주 그냥 예, 너무 고생 많으신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세요.
1: 예, 그런 가운데도 예. 또 스케줄 다 잡아놓고 저끼리 하겠다고 하는 교회도 있고.
0: 그래요. 많이 많이 또 우리 두 사람 또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 자, 거의 뭐 매니지먼트 사장 같은 느낌.
2: 연락은 샵 0981 물정 0981로
1: 열이 보내.
0: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yeah. 이 시간을 우리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에 꼭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행복 백화점 시간 어떤 코너인지 우리 점장님 소개를 한번 해주셔야죠.
1: 네, 행복을 팝니다. 행복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행운을 드립니다. 옛날에 뭐 그런 노래 있었는데 그죠?
0: 행운을 드립니다.
1: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랬던 노래가 흘러나오던 예. 그 시절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의 단체에 우리 방송 가족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 중에 정말 좋은 것들 함께 나누는 물품 나눔 방송 바로 안아줄게 받아가라.
0: 이렇게 노래를 바꿀 수 있겠죠. 사랑을 드립니다.
1: 여러분께 드립니다.
0: 여러분 나눠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 라디오 아나바다 행복백화점.

0: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여러분 다같이 문고리 잡고 가정의 달 따끈따끈하고 시원시원한 손목을 포개고 포개고 퍼내 포개포개 포개어서 문을 엽니다.
2: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요.
1: 오늘은 18일 성년의 날이라네요. 그날에도 열어 행복 백화점 성년 되신 분들 축하하고 모두 기증으로 들어와 성년들에게 뭘 줄까 뭐 줄까 뭐 줄까 뭘 줘야 되나요?
3: 마음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0: 이제는 그냥 음악은 그냥 틀어놓고 우리끼리
1: 신나는 시간입니다. 아니 오늘 갑자기 앞에 달력을 보니까
0: 성년의 날입니다.
1: 성년의 날이네요.
0: 축하드립니다.
3: 우리 성년이 성년 오셨네.
1: 아니 그거 아니야.
3: 아, 그 성령 아니야?
1: 성년 성령 오신 날이 아니고.
3: 아니 난 성령 오신 줄 알았네.
1: 아 우리 저 이제 왜 이제 19세죠, 그죠?
0: 그렇죠.
1: 젊은이들이 예. 이제
3: 성인이 되는
1: 예, 말씀. 예, 예, 그래서 예. 예로부터 이 날에는 정말 그 뭔가 예를 갖추고. 또 그 예식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성인이 됐다는 네. 의식을 치러주고 그랬는데.
0: 그렇죠.
1: 자, 우리도 이제 행복 백화점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횟수로 치면은 성인이 된 나이에요. 그죠? 뭐 오래 했잖아요.
0: 우리 행복 백화점?
1: 예, 예.
0: 예, 성인이죠.
1: 그죠,
0: 성인이죠.
1: 예, 예, 예. 우리도 뭐 거의 이제
0: 그럼요.
1: 예, 성인이 될 만큼 했으니까 오늘 저희도 좀 뭔가 기증을 좀 받아야겠다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0: 저희의 날이니까 좀 보내달라.
1: 그렇죠.
3: 열이 보내.
0: 새로운 접근이네요.
1: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도 좀 축하받을 일은 축하를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하면서 예. 저희가 또 그런 그 이 오작교 역할을 하잖아요.
0: 네.
1: 다리를 잘 놔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나드리는 이 브릿지에 잘 오셔가지고 함께 좀 연결할 수 있도록 주시면 저희가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0: 그럼요.
1: 다 나눠드리고 연결해드리니까 오늘 좀 그런 나눔의 기쁨을 저희는 선물처럼 받을 테니까 많이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부점장님,
3: 네.
1: 우리가 밀고 있는 유행감 입시다. 자, 어디로 연락?
3: 샵 0982 우물정 0981로 50원의 입장료 들고 함께 불러봅니다.
2: 열이 보내 저리 말고.
1: 아, 좋다. 오늘 딱 맞네.
0: 예, 최초로 맞은 거 같아요. 예, 좋네요. 자, 이제 1층부터 한층 고정 층수부터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1: 아, 오늘 부점장님 목표 층수 마음에 두고 있죠?
3: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예. 일단 나중에 끝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0: 소개하는 동안에 생각하시기 예. 바랍니다. 아,
3: 좋습니다.
1: 고정청수 기정 1 예. 재능기부 피아노절 이성우 집사님의 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정 2
3: 김병찬 집사님의 피아노절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기정 3 104 정시경제 찬송성경 보검성과 PPT 파일 기정하고요. 기정 3
3: 요래터운데도 이게 읽어진다고? 이야, 이게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신약 전체 파일 드립니다.
1: 기정 낡은 성경책 옷 입혀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명 천으로 입혀드리고요.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기정 뉴
3: 이번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옷으로 입혀드립니다. 한 주에 한 분씩 드립니다.
1: 예, 성경책만 보내주시면 표지 깔끔하게 리폼해서 보내드리는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불러요. 기정 7, 7.

0: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몇 개고?
1: 2km
0: 어대로
1: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 대상으로 드려요.
0: 갑자기 베이스로
2: 독립합창단.
3: 독립합창단.
2: 예, 동네가 세우는 합창단.
1: 자, 동네 합창단.
0: 국립 아니고요. 동네 합창단. 네. 기정팔 믿음의 기업 조아 세이프티에서 매주 안전화 한 켤레 드리고요. 기정 나인
1: 히즈 핸드 그의 손 시골교회 개척교회를 수리해 드립니다. 전체 무상은 아니고요. 교회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은 무상으로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0: 예, 지금 현재 히즈 핸드 우리 대표님 만나고 왔는데요. 예. 아, 지금 우리 개척교회 미래자리교회 요청이 좀 많아가지고
2: 순회 중이시죠?
0: 굉장히 네. 지금 일정이 예. 아, 이 더운데 그분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정이 밀리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10! 우리 김의 청년 배달부 용건용건 권용건 집사님의 주유권 매월 1회 한 분에게 쏴드립니다. 5만원권입니다. 기정 11.
1: 거제 행복한 교회 김재명 목사님께서 정기 누전 등 교체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무상은 아니고요.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0: 네, 우리 김재명 목사님도 지금 무상으로 많이 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도 똑같이 일정이 좀 많이 좀 밀려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정 12. 영어놀이 인형거 영유아 시니어 단체에 재능 기부합니다. 창원 김해 전 지역입니다. 원하시는 곳 달려가요. 기정 13.
1: 에리 성도님께서 기능성 치약 3개 드립니다.
0: 우리 샵장님이잖아요.
1: 네. 네.
0: 기정 14. 히스핸드에서 쌀 10kg를 고정으로 드립니다. 기정 15.
1: 영원의 맛있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1만원 상품권을 매주 2장 드립니다.
0: 드립니다.
2: 고맙습니다. 이렇게 15개층 고정층수로 매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0: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정이었고.
2: 예.
0: 부점장님.
1: 네.
0: 오늘 우리 정말 우리 성년의 날. 예, 뭐 본인이 듣기엔 성령의 날이든 좋아요. 몇 층 갈까요? 몇 층?
1: 아우, 이거 갑자기 성령이라니까 또 부담이 딱 오는데.
2: 예, 본인께서 뱉으신 성령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상당히 지금.
1: 예, 저는 오늘 사실 좋아하시죠. 25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2: 예예예. 예, 예.
1: 네,
2: 그림도 없네요.
1: 예. 왜냐하면 성령, 제가 25일날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0: 예.
1: 그래서 25일날 뭔가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25층이 훌쩍 넘어가서 31일날 제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2: 예예.
1: 성령이 가득 부어질 것 같아서 예. 31층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아, 잘 끼워 맞춘다.
2: 네, 좋습니다.
1: 큰일 날 뻔했네.
2: 이제는 에, 층수도
0: 예.
2: 부담돼가지고 예. 뭐라도 내용으로 승화를 시켜야지.
0: 그러네요. 예.
2: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0: 아, 우리 부점장님이 지금 이제 신학 학생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번 25일 날 몽골로
2: 예.
0: 선교 여행이죠.
1: 맞습니다.
0: 예,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그곳에 가서 펼쳐질 많은 우리 이제 훈련 사역과 또 우리 연약한 우리 단기 선교 현장의 교회들을 돌아본다는데 자, 우리 부점장님이 뭐 필요한 것 좀 먼저 얘기를 좀 하시죠.
1: 아, 네. 우리 몽골이 정말 하나님의 이런 영이 많이 죽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밟는 그 땅이 정말 새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 그쪽에서 필요한 물품들, 학용품이나 의료용품, 그리고 문구류, 그리고 이런 간식들,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혹시나 아, 내가 이 선교지에 가지는 못하지만 함께 마음을 동참하고 싶다. 샵0981로 요리 보내. 제발 보내.
0: 자, 네, 부점장님 필요합니다. 오랜만에 그 지난번 그 이제 큰 수술 이후 첫 이제 선교지를 한번 나가는데요. 그동안 많은 물품들을 좀 후원해주고 해가지고 그쪽 몽골 선교사님이 그쪽 현지에서 그죠?
1: 맞습니다.
0: 예, 이렇게 초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예, 어려움이 많은데 또 이렇게 선교지에 가신다니까 몽골 선교지에 가져갈 학용품, 그 다음에 아이들 좀 간식, 의료용품들 이런 것들. 지난번에 우리 또 해외 선교 가는 팀에게 많이 보내봤잖아요. 그죠?
2: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정해 주시면 정말 그곳에서는 귀하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선교로 따라간 우리 전사님들이 힘이 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기정 16!
2: 오늘 첫 기정입니다.
1: 아, 이야, 이거 정말 사람들이 많이 구했거든요.
2: 네.
1: 네, 우리 기훈이 아빠가 가정용 당구대를 기증합니다.
0: 예.
2: 가정용 당구대를 기증을 해 예. 주셨습니다.
0: 우리 밀양의 우리 기훈이 아빠 오랜만에 오셔서
1: 네.
0: 가정용 당구대. 가정용이라 그러면은 기존 당구대보다는 좀 작죠?
1: 네, 맞죠.
0: 네, 그러면 어떻게 가족들이 그냥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밥상처럼 놓고 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2: 자,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예,
0: 아,
2: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0: 아, 사진.
2: 요렇게 돼 있는데,
0: 예예. 예.
2: 이게
0: 작지는 않네요.
2: 탁구대와 컬링대로도 지금
1: 예,
2: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그 이용이 가능하대요. 활용이.
0: 아, 그러면은 아, 이렇게 돼요?
2: 예, 예, 예.
1: 뒤집으면.
0: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요?
1: 네네.
2: 이게 하나인가요?
1: 맞습니다.
2: 어이구요. 하이브리드네, 하이브리드.
0: 그러네요. 하나로 탁구도 되고,
2: 당구도 되고,
0: 컬링.
2: 컬링도 되고.
0: 아, 이 판이. 잘 수...

0: 도 있고.
1: 그리고 침대도 돼요.
0: 네, 그렇죠.
1: 아, 크기가 그 옆에 야, 사진에 침대가 있는데 예. 딱 사이즈 그만하네. 네.
2: 어, 딱 스몰 싱글 사이즈.
1: 예, 딱 아, 집에 조금 평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아, 그래도 활용도 좋다, 그죠? 일석삼조 아니에요.
0: 여러 가지 아니죠.
1: 네, 좋습니다. 자, 이런 거 우리 또 집에 한 대 있으면 가족끼리 오랜만에 좋습니다. 또 대화가 단절되고 이럴 때 나와봐라 하면서 한 게임 치고 또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아, 좋습니다. 가정용 당구대 기정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 몽골 승교장에 들고 가기 좀 너무 크니까
0: 주시면 가져가겠습니다.
1: 안 됩니다. 요거 놔두고 요거는 가져가지 말고.
2: 자, 또 기증이 올라오네요.
1: 아, 기증 17입니다. 17. 자, 우리 대리사께서 목회자 서부 경남 지역의 개척교회 목회자 장애우 가정에 있는 PC 그리고 노트북 수리해드립니다. 출장 점검비 다 무료로 해드리고요. 혹시나 발생하는 부품비는 조금의 부품비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정 18
2: 18입니다
1: 아, 우리 샵장님 오셨네요.
2: 네.
1: 우리 샵장님 바로 샵장님의 그 물품 부점장님 이거 네. 우리 가야 되는데 그죠?
0: 아, 저희가 네. 한번 찢고 싶네요.
1: 그렇죠, 찢어.
0: 네, 우리 샵장님께서 주시는 스파 무료 체험권 유역 기간은 2026년 5월 31일까지. 나 성교 가는데 그날.
1: 아, 이번 주까지, 아, 네. 다음 주까지네요. 다음 주 이달 그러네요. 말까지, 이달 그러네요. 말까지.
2: 예.
1: 아, 이달 말까지 무료 스파 체험권을 사용하고 계시, 사용하실 분들
2: 네.
1: 얼른 연락 주시면 예, 우리 부점장님 말대로 이 날씨가 원래 이열치열 아닙니까? 더울 때 더움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0: 맞아요.
2: 2주 남은 스파 예. 무료 체험권을
0: 네.
2: 김해 아. 3개 있는 그
1: 예, 예, 예. 예.
2: 아. 가게입니다.
1: 좋아요.
2: 그쪽으로 지금 신청 나와 있고요.
1: 그러면서 드디어 몽골 쪽으로 드디어 물품이 나옵니다. 계정 19.
0: 네, 우리 호명 씨께서 몽골 선교지의 아이들 좋아하는 비타민 땡땡을 드립니다.
1: 아.
0: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1: 비타민, 야, 요거 좋네요. 비타민.
2: 비타민 좋아하죠, 비타민.
1: 예. 자, 네. 그러면서 바로 또 나옵니다. 기정 20. 4960님이요. 학용품. 잔잔한 건, 이거, 잔잔한
0: 잔잔한 게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1: 예. 학용품 잔잔한 건 좀 그러니까.
2: 학용품은 원래 잔잔한 게 좋은 겁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잔잔한, 잔잔한 게 좋은 거예요. 예.
0: 두리둥실한 걸 말고 잔잔한 예. 걸로.
2: 학용품을 나눠 주셨다고 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아, 예. 아, 표현이 너무 예뻐요. 네. 잔잔하게 나눌게요. 풍파로 나누면 안 됩니다.
0: 맞아요. 성령도 잔잔하게 이렇게 스며들거든요.
1: 자, 이렇게 필요 물품도 여러분 올려 주시면 저희가 또 계속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물품이 올라왔네.
2: 네, 올라옵니다.
1: 교회 유치부 교실에 여자아이들 갖고 노는 그 블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앞에 마루 인형이 뭐예요?
0: 마루 바다?
2: 그 예, 그 바닥에서 갖고 노는 인형 아닌가요?
1: 아, 우리가 또 한계가 옵니다. 예. 아.
0: 우리 PD님은 예. 딸 키우시죠?
2: 저도 마루 인형은 처음 들어봐가지고.
1: 저도 예. 지금 마루 인형이라서 예. 이런 인형이 있었나.
0: 우리는 데코타일 예. 뭐 이런 건 아는데
2: 예.
0: 마루 인형은.
1: 아까 마루. 우리 그 일부에 박수영 저.
2: 예, 예, 박수, 박수현, 예, 예. 예. 자, 어찌됐든 아. 예, 인형 그리고 블럭. 예, 아, 교회
1: 그런 것들이
2: 유치부
1: 필요하다.
2: 교실에 필요하다라고
1: 네. 그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아이들과 집중적으로 좀 놀 수 있으니까. 자, 또 한 분이 유초등부실에 필요한 데스크탑 한 번 더 필요해서 요청드립니다 하면서 데스크탑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이게 잘 안 나오고 있네요.
1: 네.
2: 예.
1: 자,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기정 21.
2: 21입니다. 21.
1: 자, 21에 부장님 네.
0: 미자리 교회 네. 개척교회 대상 목사님 대상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차량에 소화기를 무조건 배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량용 소화기를 한 대 기증합니다.
2: 네, 합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아직 없으신 분 많죠?
0: 네.
1: 네, 비상용으로 꼭 한 대씩 차량에 거치해 두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우리 부점장 다음 주에 몽골 떠나는데요. 우리 몽골에 가져갈 많은 우리 물품들 기다리고 있으면서 기정 21. 아, 이게 저 진주에서 나왔네요.
2: 네.
1: 나왔는데 택배는 좀 불가할 것 같다고.
2: 예, 진주 지역이신데 택배는 네네. 조금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1: 큰 사이즈의 블럭이 있다.
2: 블럭. 예, 장난감 블럭이죠. 예, 블럭.
1: 부점장님 블럭. 가지러 가실 수 있습니까?
0: 데니스와 도와주세요.

0: 예, 필요하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1: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아, 여기 나오는 게 다 지금 몽골로 그, 가는 건 아니에요.
0: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1: 어, 그렇기 때문에. 예,
0: 그런 건 아니에요.
1: 예,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
0: 몽골에 보내실 분들은 지정해서 보내주십시오.
1: 네, 네.
0: 요거는 몽골에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지정을 하시고,
1: 예.
0: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다 몽골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니까, 여러분들
1: 네.
0: 필요하신 물건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1: 네. 예. 자, 오늘 특별히 우리 부점장님이 다음 주에 몽골 간다 해서 필요한 거 몇 개 올렸는데요. 다 몽골은 아니고, 우리
0: 맞습니다.
1: 동네도 가니까,
0: 네.
1: 여러분들 필요한 곳으로 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 행복백화점이,
1: 예.
0: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1: 아.
0: 한 분께서
1: 예.
0: 필요 물품으로
1: 네.
0: 우리 유기견 센터
2: 유기견 센터
0: 유기견 센터에 우리 유기견들에게 필요한 헌이불과 헌수건을 좀 후원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1: 예.
0: 동시에 저희가 소개도 안 해드렸잖아요.
1: 동시에 예.
0: 근데 동시에 한 분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계정 23. 이분이
0: 지난번에 유기견 이불 그 필요하신 분 계시던데
1: 예.
0: 혹시 지금도 필요하실까요? 드릴 수 있어요. 좀 많아요라고 하시면서
1: 진의 경화도
0: 이 두 분이 동시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아 그러네요.
0: 와.
1: 안 그래도 오늘 야. 필요 물품에 올라왔죠, 그죠?
0: 예, 예, 올라왔습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1: 자 유기견 센터에 필요한 이불이 필요합니다라고 올리고 있는데
2: 바로 하나님 응답하시네.
0: 바로
1: 응답해 나오는 이 마다입니까, 그죠?
0: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 자 유기견 이불이 그냥 이정 23회 쏟아져 나왔습니다.
2: 아뭐 벌써 이제 많이 왔네요.
1: 아니 31층 오늘 25층이나요?
0: 오늘 31층까지였는데
1: 금방 왔네요.
0: 오늘 금방 옵니다. 금방.
2: 예. 예. 우리 샵장님 떴습니다. 예.
1: 기증 24.
0: 감사합니다.
2: 우리 샵장님께서 인형 기증합니다.
1: 합니다.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아, 네. 인형은 마루 인형인가요?
0: 예, 마루 인형인 것 같죠.
1: 아, 그래요?
0: 네.
1: 네. 네. 종류가 많다 보니까.
0: 네, 네.
1: 자, 그렇죠. 유치부실에 쓸 인형을 또 우리 샵장님이 기증을 해 주시면서.
0: 아~
1: 자,
0: 이분은 몽골에.
2: 떴어요.
0: 몽골에 보냅니다. 몽골에.
1: 기증 25.
2: 733.
1: 뭐야? 2번.
0: 733
2: 2번님께서 네. 몽골 컵라면 잔잔하게 보내드립니다.
1: 이분은 주로
2: 오늘 잔잔이 많이 나와요.
1: 아니 이분이 아까 그분인가요?
0: 아닙니다.
1: 아닌데도
0: 다른 분인데,
1: 오늘
2: 잔잔한 물결이 흘러가네요.
0: 예.
1: 오늘 잔잔하게 많이 나옵니다.
0: 자, 오늘은 잔잔한 기증으로 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예. 오늘 잔기로 잔잔하게 예. 가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물품 기증 분위기 잔잔하게. 25층 와 있습니다.
0: 좋네요. 잔잔하고 좋네요.
1: 갑자기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확 순화가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뭔가 좀 평안이 느껴져요.
2: 지금 제 앞에 있는 잔이 차는 것 같아요. 잔잔하게.
0: 자, 우리 하창수 씨께서 혹시 몽골에는 소화기 필요 없나요?
2: 비행기에 들고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폭발 때문에.
0: 몽골인들 대부분 천막 생활한다고 들었는데.
2: 네, 게르에서 살아서.
0: 남겨주셨습니다. 자, 또 한 분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1: 예, 26.
0: 26입니다.
1: 헌옷은 어떤 거 물어보네요? 몽골에. 예,
0: 몽골에.
2: 아,
0: 헌옷 필요합니까?
2: 예. Made in Korea만 붙여져 있으면 대환영이라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2: 아, 네.
1: 예, 예. 자, 그러면 헌옷도 지금 많이 있다고.
2: 아.
1: 예, 분류해 놓겠다니까.
2: 감사합니다.
1: 예, 그럼 헌옷도 그러면 주시면 가져간답니다.
2: 네.
0: 기증 26층.
1: 예.
0: 헌옷을 몽골에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아유, 우리 부점장님, 이 물품 아니, 다 싣고 본인은 내리는 거 아닙니까?
0: 아, 오늘 이분도.
2: 키로수에 들어갈 것 같은데.
0: 이분도 지금, 예.
1: 우리 샵장님 또 왔어요.
0: 네, 샵장님이.
2: 예. 우리 샵장님.
0: 아, 헌옷도 후원 가능하다고.
1: 아.
0: 기증 27.
1: 샵장님이 헌옷도 후원 가능합니다 하면서 이거 오늘 저 잔잔하게
2: 네.
1: 오늘 잔잔하게 많이 들어온다.
0: 네. 기증 28 또 올라갑니다.
1: 네. 기증 28.
2: 이야 우리 태희 어머니께서
0: 네.
2: 또 저는 작지만 몽골 선교지로 일회용 칫솔 보내드립니다.
0: 일회용 칫솔 좋네요.
2: 예. 너무 좋습니다.
1: 그러면서 우리 태인에는 또 우리 특대용 기저귀와 물티슈가 필요하다는 거
2: 맞습니다.
0: 네.
1: 필요한 물품으로 올려드리고요.
0: 자 이거는 그 태희내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1: 네네네.
0: 예, 별도의 기증이 올라왔습니다.
1: 기증 29. 기저귀는 가능한가요?
0: 기저귀 기능 가능하죠.
1: 가능합니다.
0: 예, 아기 기저귀 말씀하시는 거죠.

0: 예, 가능합니다.
1: 그렇죠.
0: 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몽골 아기 기저귀도 필요하잖아요.
2: 제가 이거
0: 아니 이게 몽골로 안 적혀 있으니까
3: 아니고, 예, 예, 예. 모든 분이 필요하시면
1: 아, 그렇구나. 아, 나는 지금
0: 예, 다 몽골이 아닙니다. 예,
1: 연결되는 거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입니다.
0: 예,
1: 예, 예. 예, 몽골 아니고 자 우리 지역에도 기저귀 기증 가능하나요? 근데 가능합니다.
0: 가능합니다.
1: 예, 2828님.
0: 네.
1: 자 그러면서 기증 30.
0: 30입니다. 30.
1: 아 몽골 지정입니다. 헌옷 있습니다.
3: 네.
1: 기증합니다.
3: 8851님께서 제가 이걸 몽골 저는 비행기 내려야 될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제 느낌이 지금 옷 다 싣고 부점장님은 공항에 또
3: 가게
1: 서 있다.
3: 거기 있는 옷을 제가 몇 개 껴 입고 비행기를 아, 네. 타야 될 것 같아요.
0: 입으셔야죠. 예, 입고 타셔야 됩니다.
3: 몽골이 네. 추워요. 네. 저녁만 되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기
1: 아, 그래요?
3: 때문에 자, 지금 눈 옵니다.
1: 아이고야.
0: 자, 몽골로 예, 보내는 헌옷 예, 기증을 해주신
1: 예.
0: 우리 8851님 아, 감사드립니다.
1: 아 네. 이제 목표 층수 한층 남겨놓고
0: 예, 30층까지.
1: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요.
3: 예. 오늘 50층 바꿀까요?
0: 아, 예. 그러진 아. 마요. 예, 그러진 마요. 감사로 이제 가는 거죠.
1: 그렇죠.
0: 예, 감사로.
1: 아직 어택도 안 했어?
0: 예, 맞아요. 예, 예, 예. 아. 자, 우리가 오늘 그 몽골 선교지로 보내는 그 선교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1: 네.
0: 우리 이웃들 가까운 이웃들이 맞습니다. 함께 나누는 그 물품들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1: 많이 열려 있어요.
0: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1: 네.
0: 기증으로 올라오는 물건들 중에 이거 나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오늘 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네.
0: 어디로 연락 주시면 되죠?
3: 샵 0981 우물정 0981로 50원의 입장료 들고 달려오시면 되고요.
0: 네.
3: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가능합니다.
0: 자 잠깐만요. 우리 그 앞서서 기저귀 기증 가능한가요 하신 분이
1: 예.
0: 택배로
1: 네.
0: 그 꽤 수십만 원치를 보내 주시겠다라고 남겨 주셨는데
1: 예.
0: 이게 정확히 지금 그 어디로 기증을 하시는 건지를 저희가
1: 예, 예.
0: 좀 여쭤 봅니다. 몽골에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곳에 예, 우리
1: 네.
0: 지역 우리 이웃들에게 하고 싶으신 건지
1: 네.
0: 좀 의사를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828님
0: 예.
1: 예, 정확한 목적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아기 기저귀를 지금 수십만 원치를
1: 어우.
0: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어우. 적어주셨는데
1: 아, 그래요?
0: 예, 이게 정확하게 저희가 조금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1: 예, 예, 예.
3: 자, 저희가 마지막 몽골 물품들이
0: 네.
3: 많아서
0: 네.
3: 그런 물건들은 저희가 배로 따로 화물로 이제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옷은 뭐 편안하게 옷 같은 거는 보내주셔도 가능하다고
0: 네.
3: 알려드립니다.
0: 예, 그래서 몽골의 기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몽골이라고 적어주십시오.
1: 네,
0: 예, 저희가 지금 그 구분을 할 수, 저희 마음대로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0: 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네요. 예, 기증 31층입니다.
1: 우리 샵장님 오늘 많이 바빠요.
0: 예, 샵장님.
1: 기증 31.
3: 몽골, 자, 몽골.
1: 기증 31에 치약 3개를 몽골로 보내드립니다.
0: 네.
3: 감사합니다.
1: 샵장님 감사합니다.
0: 자, 또 몽골 기증입니다.
1: 여, 기증 32.
0: 32입니다. 32.
3: 네, 몽골 2492님께서 몽골 헌옷과 운동화 있어요. 네,
1: 있어요.
0: 헌옷과
1: 운동화 또 좋아하잖아요. 운동화
0: 기증해 주셨습니다.
3: 저 오늘 맨발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운동화도 생기고.
0: 요거 지금 여름 여자 옷도 예 가능하냐고
3: 가능합니다.
1: 예예. 예. 아 지금 아까 춥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여름 옷도 가져가면 혹시 가능하냐 했는데 계절은 또 바뀌죠.
0: 예, 거기도 여름이
3: 이제
0: 있으니까
3: 여름은 있는데
0: 예.
3: 지금 이제 여름 옷을 여러 개를 껴 입어야지 몽골에서는 오히려 더 따뜻하다고 합니다.
0: 예, 그 몽골 지역이요 그 습도가 낮아요.
3: 맞아요.
0: 그래서 그 해가 있는 곳은 여름에 뜨겁은데 그늘만 가면 추워집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커서
1: 그렇구나.
0: 말씀하신 대로 얇은 옷을 이렇게
1: 여러
0: 개 입는 게
1: 예, 네.
0: 좋거든요. 예. 자, 다음 기증인데 요거는 우리 지역 기증인 것 같아요. 우리 이웃 기증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기증 33.
0: 33입니다.
1: 자, 2628님은요. 사계절 옷 4에서 5세 여자 옷 있습니다. 진해 경화에서 보내 주셨습니다. 4세에서 5세 여자 아이 옷, 사계절 옷 다 있답니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계절별로 입힐 수 있는 옷이 있다네요. 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분들 신청해 주시면 나눠드리고요.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점장님 떠나는 몽골 선교 지역에 필요한 학용품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3: 맞습니다.
1: 예, 옷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학용품 이런 것들은 아직 조금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있는 분들은 기증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또 필요한 분들 필요 물품 많이 올려주시면 여러분께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0: 아, 자, 앞서서 우리 기저귀를 보내주겠다 하신 분,
1: 예,
0: 답변을 주셨어요.
1: 아, 네.
0: 몽골이랑 우리 이웃들,
1: 네,
0: 각각,
1: 아,
0: 예, 각각 50만 원씩,
2: 아이고야,
0: 기저귀를 하시겠다고.
1: 그러면 우리 지역에 50만 원,
0: 예,
1: 저 몽골에 예. 50만 원,
0: 그렇게 각각 50만 원씩을 아, 하시겠다고 지금,
1: 네네네,
0: 말씀을 주셨어요.
1: 예,
0: 야, 이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자, 이게 50만 원치면 기저귀가 지금 저희가 지금 몇 개가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기 기저귀,
1: 네,
0: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예.
0: 아기 기저귀 필요하신 분들은 샵 0981번으로 기저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취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그 네. 기저귀가 나이대별로 좀 다르지 않나요?
0: 그렇죠. 예, 나이대별로 좀
1: 예,
0: 다르죠.
1: 예. 예. 자, 어떻게 구분해서 주실 건지 이것도 조금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연락을 드려서
0: 예.
1: 어떻게 기정하실 건지 한번 알아보고 물품 원하시는 분들께도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기정 34.
0: 감사합니다.
1: 아, 우리 히스핸드가 왔네요. 몽골의 간식거리를 에너지바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좋아하는 그 네네. 간식거리 이런 것들을 보내겠다고 금액까지 써서 지금 딱 보냈는데
0: 예.
1: 제법 많은 금액입니다.
0: 아.
1: 예, 요 금액만큼으로 한번 보내겠다라고 네. 아이들 간식거리 히스핸드가 쏩니다.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아, 박수 한번 해겠습니다.
2: 아, 예. 감사합니다. 예,
1: 이분들이 지금 뭐 무료 지금 그 수리해 준다고. 예, 정말 아까 우리 부점장님 우리 보고 뭐 오래 말라가는 남자라 그랬는데 이분들은 더 말랐더라고.
2: 그렇죠. 예,
1: 아유,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렇게 또 몽골에 간식까지 보내주신다 하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0: 그렇습니다.
1: 자, 계속해서 필요 물품도 지금 여러분 받고 있으니까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0: 예.
1: 아유, 이게 또 나온다. 기정
0: 35입니다. 35.
1: 아, 이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0: 예.
1: 예. 백드롭 페인팅.
0: 예, 이거 액자입니다.
1: 액자.
0: 예, 인테리어용 액자고요.
1: 예.
0: 이렇게 뭐 집안 내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기대 두셔도 되고
1: 네.
0: 벽에 거셔도 되는 그런 백드롭 페인팅 액자입니다. 액자.
1: 이게 예. 지금 다 완성된 거죠?
0: 네, 예.
1: 알겠습니다.
0: 네.
1: 뭐 내용에 특별한 건 없네요, 그렇죠? 그래도 그걸 놓으면 이쁠 것 같은.
0: 예.
1: 백드롭이니까.
0: 인테리어용. 이게 예술이에요. 이게 그러네요. 예술.
1: 저는 예. 보고 있는데 여기다 뭘 그려야 되나 예.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그림에 대해서 지난주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절대 이제 별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예.
1: 기정 35에서 우리 인테리어 액자 예 좋은 그림 두 점 나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그러면서 기정 36입니다.
0: 36.
1: 아, 이게 또 추운 지역이라 그러니까 이제 부츠가 필요하지 않겠네 해서 몽골의 롱파카 부츠를 기정합니다.
2: 네.
1: 아니 롱파카랑 부츠
0: 네,
1: 두 개를 기정한답니다.
0: 네네네.
1: 아, 이거 필요한 거잖아요, 부점장님.
2: 그렇죠.
1: 예, 롱파카는 정말 몽골 지역에
2: 네.
1: 아마 인기 대박일 것 같은데.
0: 예.
1: 자, 이렇게 두 가지 물품을 1709님이 보냈고요. 자, 뭐 오늘 어택 없나요? 없이 그냥 가도 뭐 너무
0: 예,
1: 잘 나와서
0: 오늘 뭐 어택의 예,
1: 네, 의미가 없나요?
0: 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오늘 뭐 어택 없이도 그냥 예 잘 나갑니다. 여러분들 너무 잔잔하게 지금
0: 예.
1: 잘 쏘아주셔가지고
0: 너무 바쁘네요
1: 예,
0: 제가.
1: 그러네요.
0: 예.
1: 오늘 뭐 제가 앞에 우리도 성인이 됐으니까 선물처럼 보내달라 했더니
0: 네.
1: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주고 계신데 우리 삽장님이 오늘 쉬는 날입니까?
0: 예.
1: 되게 바쁘실 건데 오늘 삽장님
0: 오늘 점장님이
1: 예.
0: 예. 요즘 멘트가
2: 무서워.
0: 예.
2: 무슨 말? 내나 그 그림이 나왔어요.
1: 자, 이 그림 저 지난주에
0: 사과 많이 하셨거든요. 요
1: 예.
0: 그림 때문에
1: 기정 37입니다.
0: 예.
1: 자, 우리 샵장님 보내주신 말 그림
0: 예.
1: 예, 아주 예쁜 말 세 마리 예 흑색 말이 그려져 예. 있는 액자를
0: 그 뭐 말 나온 김에
1: 예.
0: 다시 한번 사과하시죠.
1: 아, 예, 지난주에 제가 뭐 말 그린 우리 그 작가님에게
0: 예.
1: 예 정말 조금 실수해
0: 예.
1: 말을 드렸는데 죄송하고요.
0: 예, 예. 예,
1: 제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고 말을 너무 잘 그리신다 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0: 예, 말을 예. 너무 잘 그리시는 선생님
1: 예.
0: 말을 전문적으로 그리시는 선생님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1: 예.
0: 말만 그려대시는 선생님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1: 예. 그러지 마 이제 자꾸
0: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악몽 꿨어 지난주에.
0: 자, 말 그림이 오늘도 예. 예, 나와 있습니다.
1: 이게 지난주에 아직 주인을 못 만났군요.
0: 네.
1: 예. 여러분

0: 괜찮아요. 이런 그림들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라면서 계정 38.
1: 아, 38입니다. 38.
0: 아, 이것도 좋은데요.
2: 예. 8720님께서 핸드백 새 거인데 하나 기증합니다. 예. 라고 올려주셨어요.
0: 이거는 우리 지역에 네. 기증한 겁니다. 예. 가게 언니가 두 개를 사는 바람에 그래서 하나를 기증하겠다. 맞습니다.
1: 가게 언니가 동일한 걸 두 개 주셨대요.
0: 아이고야,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2: 예. 느낌이 말가죽이네요.
1: 예, 이거 완전 말가죽인데.
0: 말 얘기 그만하지. 그것까지만 하지.
1: 예, 아주 아주 좋.
0: 자, 우리 부점장 손 돌면서
1: 기정 39로 올라갑니다.
0: 기정 39.
2: 네, 제가 의료기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0: 아, 의료기.
2: 네, 몸이 좀 불편하신 분, 우리가 크게 다치셔서 집에서 못 움직이시는 분이 있죠. 그게 이제 기립할 수 있는 기립 기계 침대로 된 건데 침대가 이제 이렇게 90도로 일어나집니다.
0: 예.
2: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몸이 딱 진짜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식물인간이나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을 세척하시거나 닦아주시거나 이럴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기립형 침대.
1: 의료용 한번. 기립 침대라고 네, 하면 될까요?
2: 기립형 침대.
0: 부피가 좀 크지 않나요?
2: 딱 한 사람이 눕고 네. 이동도 바퀴가 달려있어서 편안하게
1: 어렵진 않겠습니다. 네. 어렵진 않군요.
0: 알겠습니다. 자, 요거 의료용 기립형 침대 하나 나왔습니다. 기정 40.
1: 40입니다.
0: 야, 6758님이 운동화 새 거 사이즈는 270 하나 그리고 235 하나니까 남자 하나 여성용
1: 그러네요.
0: 하나 이렇게 그러네요. 두 켤레가 나와 있고요.
1: 아,
0: 자, 기정 41.
1: 선교에 필요한 건데 예, 그 항공사 특정 항공사 기준으로
0: 예.
1: 예, 5kg에 6만 원인 그 수화물 요금을
0: 예.
1: 본인이 이제 감당을 하겠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0: 예.
1: 물건으로 그 몽골 선교를 응원을 하고 계시니까
0: 네네네.
1: 이분께서 우리 이병욱 씨께서요.
0: 예, 예.
1: 그 그럼 수화물 요금은 제가 감당하겠다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0: 10kg 요금이나.
1: 예.
0: 그러면 우리 5kg 두 가지를 치를 수 있나?
2: 네.
0: 야, 좋습니다. 우리 부점장님 탈 수 있겠다.
1: 아, 네. 네.
0: 수화물에 태우면 되니까.
1: 자, 이분도 이분도 선교의 보탬이 되고 싶어서
0: 예, 예.
1: 예, 헌금을 하겠다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0: 7822님. 42로 갑니다. 42.
1: 42. 예.
2: 7822님께서 예. 성교 보탬이 됩니다. 하고 예.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드립니다.
0: 어떻게 감사합니다. 할까요? 근데 제가 방송 마치고
1: 네.
0: 예, 보낼 계좌를 알려드릴 테니까 고리로 후원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 오늘 부점장님 뭐 이제 좀 어깨 힘들어 갑니다. 다음 주.
2: 비즈니스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이번에 비즈니스 타고 갑니까?
2: 수화물에서 바뀐 것 같아요.
1: 수화물에서 겨우 이코노미로 가는 거죠.
2: 아, 이제. 그렇구나.
0: 마음만 비즈니스로 예, 예. 가는 거죠.
2: 아는 게 비즈니스라는 예. 자리밖에 몰라서 다 자, 비즈니스 아닌가요?
1: 아니요.
0: 기정 43.
1: 이분이 지금 예. 그 말에 이어서 지금 또 대단한 거를 내셨는데요?
0: 한번 볼까요? 어머나.
1: 이거를 병풍을
2: 산수화.
1: 수묵화로 그려진 산수화
0: 와.
1: 병풍을 지금 기증을 하시겠다고.
0: 네.
1: 이것도 약간
0: 예.
1: 약간 진품 명품에 나올 것 같은
0: 나올
1: 그런
0: 것 같은데.
1: 그런 느낌.
2: 제가 볼 때 이거 진품입니다.
1: 예.
0: 딱 보면 압니까?
2: 딱 보면 압니다.
1: 세상에 이렇게 공허할 수가. 예, 저희가 뭐라고 못 받아들였네요. 죄송합니다.
2: 이 먹에 이거 딱 먹물이 먹히는 라인을 보십시오. 아, 이거 정말 진품입니다.
0: 예. 여러분 우리 부점장 전문가 아니니까
1: 예, 예,
0: 그냥
1: 예, 예.
0: 재미삼아 들으세요.
1: 그런데 예. 이거 기증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0: 자, 하지만 제가 우리 부점장이 봐도 그냥 이거 싼 티는 안 납니다. 아주 그 고급화
2: 그 싼 티는
0: 네, 절대 그 허술하거나 허접한 병풍 아니고요.
1: 자.
0: 고급 병풍입니다. 예.
1: 자. 자,
0: 또 제가 또 실수했나요?
2: 그림 나올 때는 점장님 말씀을 안 하셔야 되니까.
0: 아, 그래요. 아니 저 요거는 저 고급 병풍이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예, 있는
1: 거. 고급만 하시면 되는데. 예, 산티와 허접이라뇨. 정말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예, 그 표현을. 예. 제가 조만간 정장을 입어야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예.
0: 자, 아무래도 예, 저 이제 그림 쪽에는
1: 예, 너른 마음으로 예, 양해해
0: 마음을 좀 말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 예, 예. 예.
0: 또 말했네. 자, 기정 43까지 예. 지금 나와

0: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점장님 다음 주 우리 몽골 선교지에 예. 우리 전도사님들 데리고 가는데요. 인솔자죠?
1: 네, 제가 인솔에서 예. 솔직히 지금 몽골 지역이 목사님들이 세워져 있는데 어렵다 보니까 교회를 팔고 도망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하. 그쪽에 새로운 이제 정말 신학 대학원이 세워지고 올바른 신학자들이 세워져서 그 땅을 복음화 하기 위해서 그쪽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 미팅도 잡혀 있고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인솔에서 이렇게 대표로 가게 되었습니다.
2: 예, 저희 행복백화점에서 그 보내드리는 그 사랑들 마음들 우리 좀 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고 네. 그것도 저희가 예.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잘 전달됐다라고 사후에 조금 이렇게 좀 그 보고를 좀 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예,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우리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부점장님이나 저나 지금 가장 바쁜 달 아닙니까?
1: 네.
0: 그날도 사실 행사를 몇 개나 취소를 하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깝지 않냐 이랬는데 그 아까움을 뒤로하고 지금 떠나게 됐거든요. 선교지에 대한 간절한 열정을 안고 가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모아주신 그 마음들이 그 몽골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져서
0: 예.
2: 언젠가 하나님의 꽃을 피우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0: 네. 예, 이제 몇 분 남았죠? 뭐 1분 어떻게 갈까요? 이제 1분 되겠습니까?
2: 저 이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인사할까요? 뭐 어택 없이 그냥 오늘 끝나네요.
2: 예, 오늘은 뭐 미련 없이
0: 아유, 예. 그렇구나.
2: 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오늘 많이 왔어요.
2: 예, 정말 많이 예, 보내주셨어요.
0: 43층까지 아까 31층 목표를 했지 않습니까?
1: 예. 맞습니다.
2: 예.
0: 그러면
2: 감사드립니다.
0: 5월 43일 날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꼭 그날 오는 예.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예.
2: 자, 인사해 주시죠.
0: 자, 5월에 또 오늘 성년의 날에 우리에게 선물 같은 날을 개정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또 한 주 쉬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못 뵙고 6월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행복백화점 힘차게 문 열러 돌아오겠습니다. 점장 서창아 불러가고요.
1: 네, 우리 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성년의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방송은 성령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성령이 가득한 한 주 되시고 6월에 만나 뵙겠습니다. 부점장 김대성 물러갑니다.
2: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마음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어느덧 5월의 푸르름이 짙어지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지난주에 저는요 국제 합창제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각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제 마음에 오래 남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같은 음악을 듣고

0: 있어도 사람마다 마음에 닿는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이는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또 어떤 이는 그 안에 담긴 마음과 깊은 감동, 작은 떨림 하나까지 깊이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린다. 음악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말씀 가까이 살아갈수록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위로가 들리고 보이지 않던 은혜가 보이며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삶이 바쁘고 마음이 무거울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죠. 가정의 염려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말 못할 혼자만의 고민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걱정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의 위로를 놓치게 될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의 모든 무거움과 어두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요.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위로를 듣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이고요. 저는 진주 성서 침례교회 김민영입니다.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 사천 임마누엘 교회 송경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망의 기도가 붙잡고 기도할 하나님의 말씀 방송 가족 여러분께 먼저 나눠주시겠습니다.
1: 네,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불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0: 아멘.
1: 네. 시편 6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 2절에 보니까 내가 수척하여 전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했으면 뼈가 떨리는 그런 그 고통을 당했을까? 저는 뭐 뼈가 떨리는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추측건데 아마 우리 사모님 출산하실 때 그런 고통과 맞먹는 고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그냥 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원인은 정확하게 뭐 밝혀놓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1절 말씀으로 볼 때 주님의 분노와 그리고 주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고백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아닌가.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알겠죠. 예. 이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뭐 고통스럽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정말 뭐 침상을 띄우는 정도로 요를 적실 정도로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0: 받으시고 내 강구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 기도가 시작될 때 기도를 할 때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셨다. 그래서 원수는 다 물러간다. 그리고 이 모든 영적인 육적인 이 아픔들은 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다윗은 이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연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텐데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다윗처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오께는 오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이 모든 기도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기도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자리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짐을 내려놓는 용기를 내어보시기를 바라면서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짧게는 50원, 길게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요. 여러분의 기도사연 보내주십시오. 혹시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할 거고요. 방송으로 기도 제목 공개되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기도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요.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손영진이 부릅니다. 찬양 함께 하신 뒤에 기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 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요, 그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힘이 되고 또 마음이 놓일 때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요, 여러분의 기도 사연 보내주십시오.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4748님의 사연인데요. 시누이가 오늘 제왕절개로 분만 예정입니다. 태아의 폐가 작아서 호흡곤란이 올수 있다고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두 건강하게 만나길 기도해 주세요.
1: 네. 4748님 사연을 보니까
0: 네.
1: 4년 전에 우리 며느리 생각이 나네요. 며느리도
0: 네.
1: 자연분만 시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왕절개 수술을 했거든요.
0: 아,
1: 했는데
0: 네.
1: 네, 지금 아주 그 손녀가 건강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우리 4748님 말씀 보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0: 아멘.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10달 동안 고이 간직해 주셨다가 오늘 드디어 출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이제 출산을 앞두고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아의 폐가 작아서 호흡 곤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0: 주님.
1: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산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출산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산모하기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0: 아멘.
1: 아이가 건강한 첫 울음을 터뜨리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출산 후에도 뼈마디와 온몸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0: 아멘.
1: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9215님의 사연인데요. 42세 조카가 몇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조카 며느리가 몇 번의 자연유산이 된 후에 임신이 잘안 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꼭새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계속해서 이 출산, 임신 이런
0: 네.
1: 관련한 그 사연이
0: 네,
1: 올라오네요.
0: 그렇네요,
1: 네,
0: 목사님.
1: 921호 사연을 보니까 우리 딸 생각이 떠납니다.
0: 네, 오늘 며느리와 따님 생각.
1: 우리 딸도 사실은 이제 그
0: 네.
1: 몇번 시도를 했는데 잘안 됐어요. 안 되고,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한세번 정도 시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인공수정이 안 되면 또 시험관을 시술한다 하더라고요. 시험관 시술을 위해서 쉬는 과정에 하는 그 기적적으로 이렇게 임신하게 주셔서 지금 아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921호님

0: 조카도 임신이 지금 잘 된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꼭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우리 구이 1호님 조카가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몇 번의 자연 유산이 된 후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만이 이 생명을 잉태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구이 1호님의 조카 며느리가 이번에 꼭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야 이 임신을 인하여 이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아이를 잉태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귀한 기쁨과 또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 사연입니다. 9507님의 사연인데요. 7월에 시어머님 생신으로 시댁 식구들 23명이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하셨다고요. 와, 서로 의견 충돌 없이 의기화합하여 가족 간의 더욱 소중함을 느끼도록 그리고 시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사연 올려주셨어요.
0: 네.
1: 그리고 9507님 여행 가기 전까지 발등과 종아리의 부종이 속히 가라앉아서 깨끗해지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0: 아, 네. 가족들
1: 네.
0: 23명이 함께 여행 간다는 거 참
1: 네.
0: 쉽지 않은 일인데.
1: 그러니까요. 네. 너무 쉽지 않은데 참 너무 복된 가정이십니다.
0: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네. 네.
0: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9507님 7월에 시어머님 생신입니다. 이거 기념으로 해서 시댁 식구들 23명이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몇 명 여행 가기도 참 어려운데 23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으면 의견이 충돌이 있게 마련인데 하나님 바라보기는 이 23명이 함께 여행 갈 때 의견 충돌 없이 의기화합해서 가족권에 더욱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울러 우리 시부모님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1: 아멘.
0: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함께 건강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9507님 여행 가기 전까지 발등과 종아리 부종이 속히 가라앉아서 여행 갈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좋은 시간 또 좋은 추억이 만들어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0: 네.
1: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많이 이루어드리는 복된 가족 되시길 소망의 기도가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0: 네. 네,
1: 다음 기도사연은요. 8270님의 사연인데요. 사람들과 잘 지내려 할수록 자꾸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화평이 관계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0: 네.
1: 사실 관계가 쉽지 않죠, 목사님.
0: 쉽지 않습니다.
1: 네.
0: 저도 뭐 옛날에 좀 사업을 좀 하고 했습니다만은.
1: 네네.
0: 제일 어려운 것은 뭐 네. 사업의 어려움보다도
1: 네네.
0: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
1: 맞아요.
0: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1: 네. 네.
0: 우리 8270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우리 8270님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할수록 자꾸 안 좋아지는 관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질 수 있도록

0: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화평이 관계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목사님.
0: 그렇죠.
1: 예. 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270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갈 만한 그런 좋은 마음의 근육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힘내시고 좀 어려워질수록 더 용기를 내시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하시기를 우리 소망의 기도가 응원합니다. 다음 기도 사연은요. 전화번호가 조금 생략이 된 그런 사연인데요. 5월 13일 유방암 전 절제 복원 수술 후에 오늘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배액관을 떼면 피나 액이 피부로 흡수되고 만약 흡수가 안 되고 너무 많아지면 빼야 하고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를 받으셨다고요. 염증과 부작용이 없이 재건한 부위가 잘 흡수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암 조직 검사가 잘 나와서 호르몬약 잘 처방받고 또 방사선 항암 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그동안에도 네. 예, 유방암 이제 판정 받으신 뒤에 수술하시기까지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까 싶은데요.
0: 네네.
1: 그래도 또 감사하게 퇴원을 하게 되셨다니 정말 감사하고요.
0: 할렐루야.
1: 예, 네. 이제 이 재건 수술이 정말 정말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그죠 잘 아물고 또 잘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0: 네, 네. 우리 112라고 보면 표시되어 있네요.
1: 네네네. 네, 네.
0: 전화번호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1: 네.
0: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님.
0: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1: 아멘.
0: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롭게 행하며 내 계명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1: 아멘.
0: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유방암 전 절제 복원 수술 후에 퇴원을 하게 되는 우리 애청자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배관을 떼면 피나 액이 피부로 흡수되고 만약 흡수가 안 되고 너무 많아지면 빼야 되고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네. 이 염증과 부작용이 없이 재건한 부위가 잘 흡수되게 하시고
1: 아멘.
0: 회복될 수 있도록.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암 조직 검사가 잘 나와가지고 호르몬 약 잘 처방받게 하시고 방사성 항암 치료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1: 아멘.
0: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 애청자님 방사성 항암 치료 받지 않고 호르몬 약으로 아멘. 잘 치료될 수 있도록
1: 아멘.
0: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은 익명의 사연인데요. 제가 감기가 오래 가다 보니 폐렴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큰딸이 유방에 혹이 있어서 오른쪽 왼쪽 수술을 6월 1일에 합니다. 수술을 해서 또 조직검사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모든 이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모든 수술도 잘 될 수 있기를 기도 요청

0: 주셨네요.
1: 네.
0: 감기가 오래 가다 보면 참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또 감기에 폐렴까지 얼마나 마음이 한 번씩 좀 지치셨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목사님. 네.
1: 감기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죠. 근데 감기가 네. 나오면 괜찮은데
0: 그러니까요.
1: 이게 오래가면 폐렴으로
0: 네네.
1: 이제 진행이 됩니다.
0: 네.
1: 폐렴이 아주 심하다고 하네요. 네. 위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자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기가 오래 가서 폐렴이 아주 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0: 주여.
1: 폐렴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큰딸이 유방에 혹이 있어서 오른쪽 왼쪽 수술을 6월 1일에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0: 주님.
1: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선한 가운데 아버지님이 조직 검사에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이들 불쌍히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여 폐렴이 낫게 하시고 또 큰 딸이 유방 조직 검사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6997님의 사연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유재옥 장로님과 요영옥 권사님 부부가 주말부터 울릉도 여행을 떠납니다. 노년의 아름다운 전국의 국토를 보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며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만들고 돌아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네. 어제 우리 노회에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셔서
0: 네.
1: 은퇴 예배 같이 함께 다녀왔는데 집사람을 다녀왔는데요.
0: 네.
1: 그 목사님 말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랜 36년도 목회를 하셨는데
0: 네.
1: 이제 은퇴를 하게 되니까 우선은 너무나 홀가분해지더라는 겁니다. 너무 가볍고
0: 네.
1: 그래서 그것이 아마 생각한데 아마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홀가분하게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집사람이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0: 네.
1: 천국 갈 때 우리가 이렇게 홀가분하게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0: 네.
1: 아마 6997님 보니까 이제 은퇴를 하신 것 같죠.
0: 네네.
1: 장로님하고 권사님인데 은퇴 후에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시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유재욱 장로님 유영 권사님 주말부터 울릉도 여행을 떠납니다. 아마 은퇴하시고 이와 같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함께 노년에 아름다운 천국의 국토를 보면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귀한 여행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작품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유적 장로님과 또 권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더욱더 건강한 육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가족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3107님의 사연인데요. 시골교회 차가 너무 오래되어 타고 다니기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걱정되어서요. 시골교회라 재정 문제도 있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네.
1: 네.

0: 참 여러 교회들 많이 있지만
1: 네.
0: 자립이 되는 교회들은 많이 없고 거의 대부분이 미자립 교회들이 많죠.
1: 그렇죠.
0: 시골 교회 네. 가면은요.
1: 네.
0: 아마 이 3107님께서 기도 요청하신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드는데요. 주님 은혜가 넘쳐서 이 교회 재정적인 문제가 꼭 해결되고 또 차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107님 시골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차가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당이가 너무 불편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참 너무나 딱한 사연을 보고 이렇게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골교회 이 재정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돕는 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교회 재정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1: 아멘.
0: 또 차가 너무 오래되어서 타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차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 시골교회 정말 목사님 또 담임 교육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재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귀한 목사님 또 교육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재정적인 문제와 차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9855님의 사연인데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더니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어지럽고 힘드네요. 빠른 회복 되어져서 일상으로 복귀해 하나님 섬기기를 기도해 주세요. 일상적인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아파보니 모르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매형도 인천 대전에 우리 매형도 이석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1: 네.
0: 귀에 돌이 이제
1: 그렇죠,
0: 있어서
1: 예, 맞아요. 네,
0: 고통을
1: 예.
0: 받는 건데 참 이것도 고통이 심하다고 그럽니다.
1: 예, 정말 많이 힘들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0: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 9855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1: 주님.
0: 갑자기 어지러워져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1: 주님.
0: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어지럽고 힘들다고 합니다.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이
1: 아버지.
0: 이석증이 제거되게 하시고
1: 주여.
0: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제거하려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좋은 병원 만나고 좋은 의사가 만나게 하셔서
1: 주님.
0: 하루빨리 이 이석증이 제거되게 하시고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되어가지고 일상으로 복귀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우리 9855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아파보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파보고 나니까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있다가
1: 주님.
0: 아버지 하나님이 아프거나 또 뭐가 불편하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이제 큰 사고가 나 그럴 때
1: 주님.
0: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생각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9855님 이석증이 하루빨리 제거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마지막 기도 사연이 되겠습니다. 익명의 사연인데요.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로 뼈가 골절이 되셔서요.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불안한 마음과 불편한 몸이 빨리 낫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명으로 기도

0: 요청하신 우리 친정 어머니 교통사고 뼈가 골절이 돼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친정 엄마 이제 골절된 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 붙을지어다.
1: 아멘.
0: 회복될지어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마음과 불편한 놈이 빨리 낫기를 기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뼈 골절제 부분이 하루빨리 붙게 하시고,
1: 아멘,
0: 또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심으로 일상생활 불편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하나에는 각자의 삶과 눈물이 담겨 있음을 알기에 더 깊은 마음으로 소망의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미처 방송으로 다 나누지 못한 기도사연들은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중보팀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조용히 함께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요,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 임마누엘 교회 송경민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형준, 저는 진주성서침례교회 김민영이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요즘 아이들에게 혹시 심부름을 시켜본 일이 있습니까? 아마 잘 하지 않을 겁니다. 시대가 어느덧 많이 변해서 우리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것 같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부모님도 사춘기가 있었고 머리에 물을 들이던 시대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말씀에는 순종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자고 하시면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를 따라 교회 가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2026년 대한민국의 아빠였다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었을까? 우선 예수님은 우리처럼 너 그래서 대학 갈 수 있겠어? 너 그렇게 사회생활 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하며 화는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급해하거나 나무라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신 일상의 상황들을 부드러운 말로 대화로 잘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얘야,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아무리 비싼 휴대폰도 깡통이 되지 않니?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방전되고 멈추고 마라. 오늘 하나님과 무제한 데이터로 연결해보지 않을래? 세상은 너를 등급과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로 나누지만 하나님께 오직 너는 1등급 VIP야. 우리가 비록 이런 말은 자녀들에게 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키우신다면 우리보다는 잘 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이들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녀를 기르시는 그 마인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이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시고 그들을 안수하시며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주변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라갔습니다. 주변의 어른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이들을 꾸짖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이들의 찬양이 나의 모든 사역을 온전하게 하였다 라고 그들의 찬양과 이 아이들의 모든 모습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아이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아이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치유의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이 마치 부모님처럼 아이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살펴주시는 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이용하심으로 그를 사역의 주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하셨습니다. 그들의 인성과 영성을 인정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른 신자를 부르는 방식이나 아이를 부르는 방식 모두는 동일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 하는 말이시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일들 속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노여움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일꾼으로 우리가 키워내는 것이 어떠할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마인드를 먼저 배웠다면 이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녀 신앙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네가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모든 신앙에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모든 신앙이 흘러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의 주일학교나 교역자에게 맡겨버리고 맙니다. 일주일 단 한 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아이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가 신앙을 배우는 1차적인 통로는 바로 이 아이의 영적인 책임자인 부모에게 있습니다. 가정은 자녀가 경험할 수 있는 최초의 교회이며 부모는 아이의 영성을 책임질 가장 중요한 영적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또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물살에 계속 떠내려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이가 말씀에 확신할 때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가르칠 때 배우고 확신할 때까지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성경 말씀은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가슴에 내려와 삶에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될 때까지, 확신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므로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부지

0: 그러니 인내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언제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세상에 빠져서, 아이들이 세상 일에 즐거워해서, 아이들이 세상의 친구들의 유혹을 받아서? 아닙니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부모님의 신앙이 흔들릴 때입니다. 부모님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돈과 물질의 우선순위, 예배의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 아이들 역시 혼란스러워합니다. 바라기는 부모님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확고히 가지십시오. 그래야 아이가 세상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품인 부모님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려서부터 가장 먼저 알게 할 것은 성경입니다. 요즘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두 살 때부터 영어, 수학, 논술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성경은 영적 조기 교육에 가장 중요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아직 세상의 가치관으로 굳어지기 전에 그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심령에 가장 먼저 스며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그들의 내면 속을 적셔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아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지식은 아이를 성공으로 이끌지는 모르지만 위기의 순간에 아이를 지탱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그가 어렸을 때 새겨주었던 성경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먼저는 이 성경 말씀의 매력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특히 자녀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먹이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음, 구원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저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로 키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의 능력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니?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니?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승천하신 것을 믿는 것이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까지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확인해야 될 마지막의 것은 너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 이 모든 영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질 때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가정이 디모데의 가정과 같이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양과 같이 그렇게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국에 4334번, 055-282-4334번 반송제일교회로 문의하시거나 055-269국에 9810번, 055-269-9810번 장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5월 18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의 영적 감동이 53년 만에 경기 북부 현장에서 재현됐습니다. 어제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의정부 빌리 그레함 대회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도 3만여 명의 성도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복음은 장벽을 넘어 열방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특히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대규모 연합 공연을 펼치며 맑고 순수한 찬양으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호주 힐송 유나이티드의 보컬 타야 등 세계적인 워십팀들의 경배와 찬양이 이어지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빌리 그레엄 목사의 손자 윌 그레이엄 목사는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현대인들을 향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만이 올바른 인생의 방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0: 직후 이어진 결신 초청에서는 관람석을 메운 참석자 중 3천여 명이 무대 앞으로 나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감동적인 결신 행렬이 30분간 이어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맞은편에는 자그마한 초록색 천막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화해를 위해 11년째 거리 예배를 이어온 노부부 목회자. 신앙으로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공사장의 소음과 매캐한 담배 연기, 그리고 2년 넘게 이어진 고의적인 예배 방해까지 70대 노부부가 감당하기엔 결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박영규 목사와 김영분 전도사는 오늘도 굽은 허리를 펴며 거리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였던 아버지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자란 김 전도사는 지난 2015년부터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증오나 복수보다 먼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을 이끌어내고 일본 교회와 연대해 사죄를 촉구하는 등 위안부 문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 돌봄과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학 전문가들은 이들 부부의 사역을 회복적 정의를 지키는 등대라고 분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부활과 회복으로 이어졌듯 교회 역시 피해자들의 무너진 삶을 재건하는 데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1년의 세월, 묵묵히 자리를 지킨 노부부의 기도는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아픔 속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울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백석학원이 건학 5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열고 기독교 대학의 선명한 정체성과 미래시대의 사명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15일 백석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설립자 장중현 목사는 소회를 통해 백석의 반세기는 성공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기독교 대학의 본질은 외형이 아닌 예수 생명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장동민 교수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백석의 핵심 선언에 대해 지성을 배격하는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역동성을 더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성령론적 재구성이자 백석만의 영적 생명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미국과 유럽 기독교 대학들이 중립을 표방하며 세속화와 세계관의 위기를 겪은 과정이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영적, 감성적 필요를 채워주는 기독교 대학의 고유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인 고 고환경 박사의 삶과 기독교적 교육 철학을 기리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여대 바롬장학회는 지난 15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고환경 평전 출간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여성이 깨어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평생을 헌신한 고 박사의 유산을 돌아봤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배선영 교수는 지덕수를 바탕으로 한 바롬 교육이 강의실을 넘어 기숙사와 농촌 실습 등 삶의 현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게 한 행함을 통한 교육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성빈 전 장신대 총장은 바롬 철학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는 전인 교육과 섬김의 리더십 등 기독교적 윤리가 담겨 있다고 평가하며 현대 기독교 대학들이 이 정신을 계승해 시대에 걸맞은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여대 이윤선 총장은 위대한 바롬 철학이 교육 현장에서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상남도 오늘은 창원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밤 기온은 13도에서 15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이건수였습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십시오. 뉴스를 마칩니다. FEBC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이웃의 친절로 위장한 2단의 방법입니다.

0: 여보, 우리 집 너무 좋다. 인테리어도 좋고.
1: 그래, 햇볕도 잘 들어오고 무엇보다
0: 조용해서 마음에 들지?
1: 맞다. 저번 집은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었잖아.
0: 맞아.
1: 아, 저녁 먹을 시간이네. 이삿짐 정리한다고 피곤한데 배달시킬까?
0: 어?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2: 아, 안녕하십니까. 옆집 1004호에 사는 사람인데요.
3: 예, 무슨 일이신지.
2: 아, 제가 갈비찜을 좀 만들었는데.
3: 아이고.
2: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3: 아, 저희는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아, 의아튼 걸 감사합니다.
2: 아유, 이 얼굴에서 행복이 뚝뚝 떨어진 걸 보니 딱 신혼이신가 보네요.
0: 네.
2: 그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이소. 아, 저기 옆집인데 과일 좀 드시라고요. 아, 저기 옆집인데 김장김치를 했거든요. 아, 저기 옆집인데 식혜 좀 드세요.
3: 야, 그 옆집 분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좋은데 너무 자주 오시네.
0: 아, 그러게. 뭔가 부탁하려고 잘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웃을 때 목소리가 너무 크셔서 나 완전 깜짝깜짝 놀라.
3: 뭐야? 야,
0: 혹시
2: 옆집입니다.
3: 아, 또 왔다.
0: 어, 여보, 자기가 이제 음식이든 뭐든 안 가지고 오셔도 된다고 좀 말씀 좀 드려.
3: 그래야겠다. 저기요, 그 이제 매번 너무 감사한데요.
2: 아유, 감사하다고요? 아유,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그 참된 기도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3: 네? 참된 기도요? 갑자기.
2: 아, 참된 기도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저도 일반 교회 다녀봤는데 진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진정한 기도가 뭔지, 영적인 양식이 뭔지 진짜로 가르쳐준다고요.
0: 아, 저희도 교회 다녀요. 문에도 교회 이름 붙여놨는데.
2: 아, 그거 저도 봤지요.
0: 예.
2: 하지만은 일반 교회는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 진짜 진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참된 기도를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3: 잠시만요. 혹시 그분인가 뭔가. 아니, 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잘해준 겁니까?
2: 아, 저기 그런 건 아니고.
0: 저기요,

0: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참된 기도를 하시면 뭔가 다르실 테니까 저희 부부가 이 집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아시겠네요?
1: 뭐 일단 신혼이시니까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 맞지요?

0: 이웃의 친절이 때론 무서운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속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이 캠페인은
0: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

0: 아멘, 아멘.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8.1 MHz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FEBC FM.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본문으로 신앙성장의 장애물을 극복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제가 한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그 이름을 여러분 들으면서 이분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제가 이분의 풀네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블로 디오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후안 네포무세노 마리아 데 로스 레메티오스 시프리아노 데 라 산티시마 트리니다 루이스. 좀 침착하여. 이 피카소, 제 생각에는 피카소가 자기도 자기 이름 다 못할 싶어요. 얼마나 긴지. 응? 피카소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물어보니까 금방 알던데 피카소 직업이 뭐예요? 똑똑합니다. 피카소 직업을 우리는 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화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피카소의 직업이 제가 확인한 것만 29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화가이자 조각가이자 판화가이자 안무가이자 도예가이자 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피카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보다 큰 칭찬이 없어요. 비교 불가능한 위대한 예술가라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피카소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분은 93세를 살았는데 그는 죽는 날까지 이전에 알고 있던 화풍에 매몰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화풍을 실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피카소를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창조적인 도전을 계속해왔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건강하고 오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부족과 실패를 인정하고

하고 끊임없이 배워 나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적인 분야에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빛이 청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끊임없이 배움으로 정진하여 그에게 듣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도도 잘하고 싶고 믿음도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우리의 삶에는 이런 성장의 염원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 때문에 넘어지고 가난과 염려 때문에 넘어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아 믿음의 뿌리가 그 근본부터 흔들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성장을 가로막는 더 깊은 장애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준 100만부 이상의 책이 팔렸, 요즘 책 안 사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유명한 경영철학가 레이 달리오가 인간의 실패를 그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적 사고 안에 갇혀있는 태도, 하나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는 많은 문제가 사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 태도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는 것. 그래서 문제를 드러내면은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마치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방어적으로 대함으로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의견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번 결정하면은 내 체면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고집합니다. 문제를 발견하면은 고치고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자신과 자신이 주장한 것을 증명해야 되겠다면서 무리하게 애를 쓰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이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세상을 보면은 진짜 문제가 있어도 다른 사람 보는데 자기 눈에는 안 보이네요. 여러분 우리 글을 교정을 해보면은 한 번 틀린 거는 못 본 거는 두 번 세 번 봐도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혼자만 보려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좀 봐달라고 하면은 옆에 사람이 보면은 내가 못 본 것들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못 본 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못 본 것을 보면은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보여주지 않고 그대로 활자로 책을 낸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판단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혼자만의 판단은 위험한 거예요.

트럭 기사가 25톤 덤프트럭 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주변에 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트럭 기사는 항상 신중하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한 바퀴를 쫙 돌면서 혹시 뭐가 없는가 싶어가지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에 올라가는데 문을 열고 올라가는데 사다리 같은 계단을 올라서 그래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없구만, 괜찮구만, 이제 출발해도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올라간다고 하는데도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한 바퀴 돌아서 운전석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아이가 아장아장 그 트럭 밑으로 들어가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보는 것이 완벽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제 이 거듭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봤는데 내가 확인했는데 내가 틀림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잠깐만요 할 때 멈추지 않고 출발하다가는 그러한 실수는 거듭 반복할 수가 있고 결국 큰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각지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있는 그 사각지대를 보지도 못하고 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인간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교만과 자기 기만과 영적 무지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를 경고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비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나이 많은 성도들도 있었고 경험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디모데를 위축시킬 수가 있고 반대로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하면서 과도하게 방어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고 무시당하는 것이 염려가 되고 비판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위축되거나 반대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거나 심하면은 공격적인 태도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말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능력 많은 사람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태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다 명쾌하게 답변해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모르면 저는 모르겠다고 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르는 부분을 제가 연구하고 알아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할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고 했는데

왜 내 자신을 살피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남은 보는데 나는 못 보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실예로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죠. 우리는 앞만 보잖아요. 앞만 보는데도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옷에 묻은 뭐가 이런 것들도 잘 못 보고 바지에 묻은 것도 못 보고 남자들 한 50쯤 넘어가면은 바지 지퍼 안 올리고 그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지적해 주기도 그렇고 안 해 주기도 그렇고 입장 곤란하게 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하물며 내 뒤에 있는 건 얼마나 더 그렇습니까? 내 뒤에 있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뒤에 뭐 옷에 뭐 묻어 있으니까 아유 저러면 안 되겠다고 뒤에서 뭐 떼주려면 왜 남의 옷에 손대냐고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나는 원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차가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영적 교만에서 나오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남의 지적이나 충고를 기분 나빠하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변화에 둔감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은 충성한다고 하지만 사람에 대한 자기 인정 욕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영향력과 자기 욕심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봉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멈춰버려요. 관계를 깨트려버립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면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자신을 살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살피기보다도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할까라기보다 나는 어떠한가를 자 스스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변화는 자신의 감정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많은 지식을 습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가끔이 아니고 항상 자주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작은 손거울 가지고 다니는 것을 옛날에는 여성들이 뭐 액세서리를 그런 가지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거울도 하나 없이 요즘은 뭐 폰으로 뭐 가기도 합니다만은 길 가면서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엎어질 것 좀 걱정이 돼서 그렇지.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무신경한 사람보다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매무새를 제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건 좀 매력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늘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 뭐 좀 가지고 다니면서 잘 살펴봐야 되지. 아 그런 걸 안 가져와가지고 괜히 밥 먹고 남의 차 앞에서 입 벌리고 뭐 이러다가 기사가 차 문 쑥 열면은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울을 보면 흐트러진 자신을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 교만과 내 욕심과 내 죄와 내 상처를 보고 다듬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자기 열심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확신은 강해질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전념하고 마치 운동선수가 반복적으로 인류선수는 그래요.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고 또 하듯이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반복과 훈련 속에서 우리 사람을 빚어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겸손히 배움의 삶을 견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본이 되려면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먼저 자신의 신앙성장을 가로막는 자기 중심의 태도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갑자기 자고 나서 집사람한테 한번, 여보, 내가 반도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 반도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요즘 반도체가 얼마나 뜹니까? 어? 우리나라의 뭐 경제를 거의 뭐 반도체 회사 두 회사가 막 끌고 나갈 정도로 그 대단하잖아요. 그 집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부터 반도체 또 공부하겠네요. 그래. 저는 모르면은 그때부터는 그걸 공부해 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반도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전기를 통하는 도체와 전기가 통하지 않은 이 부도체의 중간적인 그런 특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원리로 얼마나 세밀하게 그것이 작용이 되길래 그 작은 칩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온갖 전자기기의 전류를 제어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사용되는지.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폰에 연락이 왔어요. 뭔가 보니까 당신 차 문이 안 잠겼습니다. 요즘 차는 그래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를 조금 아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반도체 여기에 혁신도시에 반도체 있잖아요. 그 뭐 세라믹 기술은 그 반도체. 난 반도체 하니까 뭐 도자기 만드나 싶었냐. 거기 늘 신우에 참석해가지고 그거 연구하는 그 연구원들 박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늘 같이 뭐 많은 대화 나누고 뭐 지난 수요일도 한 분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요즘 반도체 쪽에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근데 막상 우리들은 반도체가 뭐지? 반도체가 되는 그래도 몰라도 살아가요. 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 너무 무신경하면은 우리의 성장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관심 가지고 연구하려고 하고 예를 쓰려고 하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의 눈이 좀 반짝반짝 그럴 겁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일려전대하고 목요전도 팀이 식사를 하고 저기 카페에 가서 거기에 차를 한잔 했는데 그때 제가 좀 아는 체를 했어요. 무슨 아는 체를 했느냐. 그 앞에 입구에 꽃이 이렇게 피는 식물이 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것은 붓꽃입니다. 이 붓꽃을 영어로 하면 아이리스입니다.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저먼 아이리스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 화단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야, 사실은. 모르니까. 그걸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날, 제가 이제 처음 고백하는데 그날 모르는 사람, 와, 우리 목사님 별걸 다 하네. 아마 그랬을 거야. 아는 거 별로 없어요. 모르는 걸 그냥 이렇게 제가 궁금한 거는 넘어가지 않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럴 뿐이죠. 우리 지식은 그런 거예요. 신앙도. 마치 내가 다 잘하는 것처럼, 내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보다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믿음은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은 삶이 팍팍한 우리의 여러 환경보다 우리 안에 있는 중심적인 내 사고, 거기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에고, 영적 사각지대, 우리가 잘 모르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신앙 인격의 성장이 중단되어 버리고 우리는 교회의 유익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하십시다. 항상 배우고 확신한 일로 자신을 돌아보아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0: 가정에서도 스승이 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스승이 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57-1694 진주 세금산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합니다.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후의 문을 함께 엽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또 주일은 잘 보내셨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또 오후 이 1시에 여러분 지금 찬양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증류수라고 들어보셨죠? 이 증류수는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순수한 물, 이런 물을 증류수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증류수를 마셔야 건강에 좋은 거 아닐까요? 완벽하게 순수한 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 증류수가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네랄 워터, 우리가 생수라고 부르는 그 마시는 물들이 다 미네랄 워터래요. 왜냐하면 이 증류수는 우리 몸에 필요한 그 미네랄까지 다 걸러서 버린 물이기 때문에 증류수가 우리 몸에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그 미네랄 워터라고 부르는 생수는 칼슘, 마그네슘 같은 증류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순물인데 그런 것들이 적당히 섞여 있어서 오히려

우리 몸에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깨끗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수도 좀 하고 또 부족함과 연약함도 우리가 조금씩 있고 때로는 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고 성숙하며 더 건강한 성숙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이지요. 완벽주의라고 하는 강박에서 우린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돼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문자의 주제를 연결이라는 단어로 정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연결된 사람의 삶에 나 혼자 완전해지라는 책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오늘은 연결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연결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우리 영어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마라나타 싱어즈의 예수를 다해 구주 삼고. 자, 가끔 우리가 영어 찬송 저도 보내드리는데 이게 뭐 영어 가사가 귀에 들리진 않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우리말 가사로 자동 번역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AI보다 통역이 좀 잘 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제주도에 우리 가시는 거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제주도에 가보면 그 돌로 쌓아놓은 돌담 있잖아요. 근데 그 돌을 쌓아서 돌담을 만드는데 그 돌담에 시멘트 하나 안 바르고 돌을 올려서 돌담을 쌓는데요. 그런데 제주도는 태풍이 자주 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워낙 세서 그래서 이 돌담이 무너질 것 같은데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그 비결은 돌과 돌 사이에 적당한 틈이 있기 때문이래요. 바람이 불면 그 틈 사이로 다 바람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빈틈, 이거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 빈틈이 좀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너무 완벽하게 짜여진 조직, 빈틈 하나 없이 탁탁 맞아 돌아가는 계획, 그런 것들은 작은 충격,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에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약간의 여유 그리고 빈틈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허용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대요. 오늘 우리가 문자의 주제를 연결이라고 정했거든요. 여러분, 공동체 서로가 완벽하게 연결되어야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허술한 듯한데 빈틈이 보이는데 그 빈틈이 오히려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벽주의를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나머지는 주님이 채우신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보시는 거죠. 오늘은 문자는 연결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연결 이렇게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찬양의 은혜 나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찬양 한 곡을 정해서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찬양을 통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찬양 여행의 특별한 시간, 찬양의 은혜 나눔. 오늘도 늘 변함없이 사천 임마누엘 교회 섬기시는 송경민 목사님 함께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예. 네. 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1: 평안하게 잘 보내셨죠. 네.
0: 예, 우리 삶에 이 평강이 있다는 게 늘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또 평안을 잃어버린 일들이 참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그렇고 네. 또 어떤 개인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대로 안 되는 관계 때문에 평안이 없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뭐 가정에도 집에도 들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또 평안이 깨진 가정의 이야기들도 우린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5월 맞아 이제 가정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1: 네. 이거 사실은 5월달이 네. 가정의 달이거든요.
0: 예, 그렇게 예. 이름 붙여졌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자꾸 가정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 가정 얘기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우리가 말 안 할 수 없는 거죠.
1: 그렇죠.
0: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너무 의미 있고 또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귀하니까요.
1: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정에 관련된 그 찬송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0: 예, 오늘은 가정에 관련된 찬양을 가져오셨는데 네. 네, 어떤 찬양인가요?
1: 그 우리 찬송가 속에 가정에 가정을 주제로 한 찬송은 옛날에는 딱 한 곡이었거든요.
0: 네.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이게 이제 예. 한 곡이었는데
0: 맞습니다.

0: 뭐 너무 잘하시는 차례이고요. 네. 예.
1: 찬송가 개편되면서 네. 내 곡이 들어왔어요.
0: 아, 예.
1: 네, 내 곡이 가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곡들이 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예. 곡들입니다.
0: 네,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 네. 작사 작곡하신 곡이라는 말씀이시죠?
1: 작사 작곡하신 곡들이고
0: 네. 예.
1: 그 내 곡들이 다 그 거의 민요풍의 곡들이고요.
0: 아, 네.
1: 네. 네. 그래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555장.
0: 네. 오늘 555장입니다. 네.
1: 우리 주님 모신 가정.
0: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네. 네. 예. 제목만 들어도 네.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생기실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네. 네. 가사 한번 짚어 주시겠어요?
1: 네. 1절입니다.
0: 네.
1: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되고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니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0: 아멘.
1: 2절입니다.
0: 네.
1: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 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0: 아멘.
1: 3절이요.
0: 네.
1: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0: 아멘.
1: 아멘.
0: 네. 우리가 가사를 들어보니 네. 야, 이 구구절절 내 기도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1: 네, 네.
0: 네, 그래서 더 찬양이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송가 555장 목사님 가져오셨고요.
1: 네.
0: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찬양 듣고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네.
0: 오늘은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0: 여러분 지금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의 찬양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여행의 특별한 코너 찬양의 은혜 나눔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늘 우리 찬양의 은혜 나눔의 시간에 터줏대감 같으신 분이시죠. 송경임 목사님 지금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우리가 찬양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까 우리가 찬양 듣기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1: 네, 네.
0: 저는 진짜 기도문 같아요.
1: 네. 그렇죠.
0: 예. 네. 아, 이런 가정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아마 찬양을 듣는 분들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1: 예. 가사가
0: 네.
1: 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이렇게 그 작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0: 네네.
1: 한국 정서에 맞는 어떤 기도문
0: 예,
1: 같아요.
0: 예, 딱 네. 그렇게 들리는 네. 것 같습니다.
1: 네.
0: 아마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 이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작사 작곡하시니까
1: 네.
0: 더 와닿나? 번역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가정에 관련된 찬양곡이 이렇게 네 곡이 더 들어왔는데
0: 예, 예.
1: 들어왔는데 참 고무적인 거죠.
0: 그렇죠.
1: 또 좋은, 네. 좋은 거고
0: 네.
1: 되도록이면 우리 한국에서 작사 작곡한 그런 곡들이 찬송가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0: 예, 예.
1: 네, 가정에 관련된 주제로 네 곡이 더 들어왔습니다.
0: 네.
1: 555장이 우리 주님 모신 가정 그리고 556장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곡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557장도 보면 에덴의 동산처럼 그리고 558장에 믿어워라 주의 가정
0: 아멘.
1: 예, 이렇게 네 곡이 들어왔죠.
0: 예, 다음에 예.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곡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1: 네.
0: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
1: 네.
0: 지금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1: 네.
0: 가사 중에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들이 있을까요?
1: 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0: 예.
1: 하는데 저는 은혜가 왔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0: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 네. 그 모든 상황이란 말이죠.
1: 모든 상황이죠. 네,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저는 그 1절에
1: 네.
0: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 복된 가정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가 통장에 잔고가 막 드러나고 막
1: 예.
0: 집이 막 큰 집으로 바뀌고 막 그런 네. 복을 상상하신다면 어쩌면 이 가사의 고백처럼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1: 네.
0: 또 그런 가정
1: 네.
0: 이게 진짜 복이지 라고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 가사를 이렇게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1: 아멘.
0: 예, 네네. 그래서 진짜 복이 맞지.
1: 네.
0: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또 그래서 생각하는 게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 드립니다.
1: 아,
0: 기도하는 예. 가정, 이 복된 가정이죠.
1: 그렇죠.
0: 네. 네네. 또 주를 사모하는 가정, 이 변치 않는다면 네네. 복된 가정이다. 아, 참 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복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 다른 탐욕과 욕심을 쫓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기 반성처럼 네, 해보게 됐습니다.
1: 네네.
0: 네, 그런가 하면 또 목사님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1: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잖아요.
0: 아멘.
1: 사실 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0: 아멘.
1: 또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0: 예.
1: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0: 아멘.
1: 은혜가 떠나가면 예, 살 수가 없죠.
0: 네. 네, 그 은혜를 은혜인 줄 깨닫는 게

0: 그게 또 은혜죠. 또 은혜죠.
1: 네, 네, 맞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는데 내가 네. 은혜로 사는 줄 모르고 네. 내가 늘 불행한 것처럼 내가 늘 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참 많으시니까.
2: 그렇죠.
1: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그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네. 평화롭고 따뜻하다 이 표현이 또 좀 마음에 와 닿아요.
2: 네.
1: 가정 아까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정이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따뜻하면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2: 그렇죠.
1: 평화로우면 그럴 일이 없는데 네. 우리 집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을 네.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여러분 그렇죠. 따뜻하고 평화로운 그런 보금자리 같은 가정은 예수님을 모신 가정인 줄 믿습니다.
2: 네. 네. 그래서 뭐 학교나 또는 뭐 회사나 하여간 바깥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1: 네.
2: 가정에 들어와서 만큼은 편안하고 그죠?
1: 네네.
2: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1: 예.
2: 그런 공간이 가정에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1: 아멘.
2: 들어요.
1: 네, 맞습니다. 어디 밖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도
2: 네.
1: 가정 안에 들어오면 위로가 되고
2: 네.
1: 그 안에 있을 때 또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2: 네.
1: 그런 가정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가정이 아닐까
2: 네.
1: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오늘 또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찬송가에 새롭게 가정이란 카테고리 안에 들어왔던 귀한 찬송 아마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찬송가를 뒤적이면 이런 찬양이 있지 정도는 뭐 생각해 보셨을 수 있지만
2: 네.
1: 또 이렇게 직접 듣거나 아니면 가사를 이렇게 헤아려 보는 시간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2: 네.
1: 오늘 또 목사님이 가져오신 덕분에 저희가 함께 찬양의 가사들을 짚어보며 그렇게 우리 주님 모신 가정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1: 목사님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 네.
1: 또 다음 주에도 더 귀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또 찾아와 주시겠죠?
2: 네.
1: 예,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골프 치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뭐 골프를 칠줄 몰라서 또 골프채를 잡아본 적은 없는데, 그 골프의 규칙 중에 이게 비공식 규칙이래요. 멀리건이라고 하는 비공식 룰이 있다네요. 첫 번째 그 티샷 처음 치는 거잖아요. 그걸 실수로 망쳤을 때 페널티 없이 한번더칠 기회를 주는 거랍니다. 이게 정식 경기에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지만 친선 경기, 서로 지인들끼리 아니면 어떤 친선의 목적을 가지고 그 게임을 할 때에는 허락이 된대요.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멀리건이라고 하는 게두 번째 기회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시나? 그런데 저는 그냥 저의 삶을 생각해 볼때 하나님은 무한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실수하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못 가겠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또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저앉으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절풍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계절이 바뀌면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그 바람을 계절풍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겨울 동안에는 이 대륙에서 바다로 바람이 분답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바다에 습한 공기를 실어 나르기 시작하고 농부들은 이 바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습한 바람이 불어오고 비도 가져오고 이래야 씨앗을 땅에 심고 그것이 잘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붑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는 바람의 방향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내 인생에 불어오기 시작하면 내 등을 밀어주시는 거죠.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자, 월요일 찬양여행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극동방송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제일성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사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없음의 상태를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머니엔 돈이 없고 몸에는 건강이 없고 곁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무엇보다 내일이라는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막막한 상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설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 언제나 많음의 자리가 아니라 철저한 없음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삼손의 가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는 불임이었습니다. 당시 불임은 그냥 그 가정이나 가문의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절망을 상징하는 거였죠. 게다가 그들은 세력이 미약한 단지파였고요. 그들이 살던 소라라는 땅은 이름부터가 비참하다라는 뜻을 가진 위험한 접경지였습니다. 온통 없음, 약함, 그리고 비참함 투성이었던 거죠.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있는 자나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이 미련하다고 제쳐두고 약하다고 무시하는 그 없음의 자리를 선택하시죠. 왜일까요? 그래야만 그 모든 성취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깨끗한 도화지입니다. 삼손 직전의 사사들이었던 입산이나 압돈을 보면 자녀가 그냥 수

0: 신병식이었어요. 일종의 넘침과 풍년의 아이콘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풍요 속에서 구원이 시작됐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이 마노아의 불임과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잉태되었습니다. 불임이었던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그는 자신의 이름이 기묘자, 원더풀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제로의 상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인생은 원더풀한 기적으로 바뀝니다. 무능한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움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도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복의 시작점을 가난에서 찾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론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절감하는 영적 없음의 상태죠. 내 힘으론 무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 만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다. 즉 없음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없음이 놀라움으로 바뀌는 실제적인 접점은 무엇일까? 예, 바로 예배입니다. 마누아 부부가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불가능해 보이던 기적이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예배는 내 결핍을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바꾸는 거룩한 통로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머물 때 병이 낫고 막혔던 담이 뚫리고 전혀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언가 결핍된 없음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비참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없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음은 구원이 시작되는 기적의 출발점이자 기묘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최고의 기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듯이 텅 빈 마음과 곤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원더풀한 기적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없음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부족함을 기적의 재료로 삼으시는 주님과 함께 없음을 넘어 놀라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장유제일성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341-9335번, 010-6341-9335번 장유제일성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의 견고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들을 결박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힘을 잃게 하시고 3대째 이어져오는 독재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김 씨 일가의 동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얼어붙은 북녘 땅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하계의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숨죽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통촉하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저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고 견디는 저들의 믿음을 통해 북한의 견고한 진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그 땅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잘려 신음하는 이 땅의 주인 대신 예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화 주인을 만난 머슴 1888년 여름 한양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1: 그 얘기 들었어? 예쁜 애들만 골라가지고 밤에 끌고 간다니까. 다음날 암만 찾아도 안 보인대요.
2: 그 한양성 서양놈들이 애들을 데려다가 약을 먹인대요.
3: 약을 먹어서 어쩌는데요?
2: 지하실에 가둬놓고 하나씩 잡아먹는데요 글쎄.
3: 엄마가 아이고. 끔찍해라.
1: 아, 지난번 여기 앞집 어? 거기 애도 밤에 자다가 없어졌대요. 그 선교사라는 자들이 데려간 게 분명해.
3: 아이고 어? 이거 무서워서 살 수가 있나 본.
0: 한 머슴이 그 소문을 들었다. 15년을 떠돌며 지게꾼이며 마부 장돌뱅이로 밑바닥을 살던 사내. 이름은 김창식. 그는 잡혀간 아이들의 진실을 찾겠다며 올링거 선교사 집에 직접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4: 선교사? 아이들을 잡아간다고? 그럼 내가 이러는 척 집에 들어가서 놈들이 뭔 짓거리를 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여보세요. 문 좀 열어보시오. 여기 일이 많다고 해서 좀 찾아왔소. 일거리 좀 있으면 좀 주시오.
0: 그렇게 선교사 집에 위장 취업을 한 김창식. 그는 여느 집과 다른 이곳의 분위기에 어리둥절하다.

0: 아니, 매일 새벽에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1: 예배요?
0: 예. 아이고, 기웃거리지 말고 들어가 봐요. 사모님, 여기 좀 보셔요.
1: 아이, 아니에요. 전 일 없습니다. 저쪽 창고 가서 정리 좀 하려고 하니까. 아유, 영탐하다 들키 뻔했네. 조심해야겠다.
2: 김 선생님, 새벽부터 열심히 쉬네요. 곧 아침 시간이니까 너무 늦지 않게 오세요.
1: 아이, 근데 왜 자꾸 존댓말을요? 모습한테. 아니, 밥상에 웬 쇠코챙이들이에요?
2: 김 선생님, 이건 포크라고 해요. 고기 먹을 때 이렇게 푹 찍어서 먹는 거예요.
1: 아, 이렇게 찍어. 어! 아이고, 이걸 어째.
0: 처음엔 다 그래요. 오히려 포크는 콩나물 먹을 때 편리해요.
1: 콩나물이요?
0: 예, 차차 몸에 익을 겁니다. 자자자, 여기 고기 좀 더 드셔요.
2: 낯선 식기류와 낯선 도구들, 낯선 말과 낯선 행동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웃어주었고 친절했다. 혼내는 이도 쏘아보는 이도 없었다. 떠돌이 모습은 이곳에서 따뜻함을 느낀다.
1: 아니, 도대체 뭐지? 왜 다들 화를 안 내? 아니, 그릇을 깼으면 화를 내야 하는데 왜 더 친절하게 대하지? 이상해. 여긴 전부가 다 이상해.
2: 자, 다들 자리에 앉고 식사하세요. 김 선생님, 오늘은 스튜예요. 고기 좋아하시죠?
1: 예. 뭐든 주시면 줘야 뭐.
3: 자, 한번 맛보면 절대 모질 겁니다. 아내의 특별 레시피죠.
1: 예? 레시피? 그게 뭡니까?
3: 요리 비법이란 뜻이에요.
2: 근데 먹기 전에 함께 기도하셔야 해요. 안 하면 오늘 고기 반찬은 금지.
1: 기도요? 절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0: 아이고, 그냥 딱 눈 감고 저 따라해요.
3: 자,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새 식구가 된 김 선생님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게 해주소서.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니, 내가 뭘 잘했다고 기억까지? 아이, 기도가 별건 아니네요. 이게 손 모으고 눈 감고 뭐 간단하네.
2: 그날 밤 김장식은 물동이를 들고 마당을 지나다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를 듣는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엾은 영혼에게 사랑의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1: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0: 처음 듣죠?
1: 놀래라. 뭘요?
0: 누군가 그쪽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요.
1: 에? 에이, 난 아무것도 못 들었어.
2: 황급히 자리를 뜨는 김창식. 그날 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의 이름이 기도에 담긴 순간부터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울렁이기 시작했다.
1: 저, 송교사님. 잠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3: 들어와요, 김 선생님. 여기 앉으시죠.
1: 사실 제가 여기 들어온 건 일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소문을 듣고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겠다고 위장 취업한 겁니다.
3: 그랬군요. 그래서 진실은 찾으셨습니까?
1: 그게 그 찾은 것 같습니다만 그게 문제입니다. 전 잡으러 왔는데

0: 오히려 제가 잡힌 것 같습니다.
1: 그게 무슨 뜻인가요?
0: 점점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 그분이 궁금해진단 말입니다.
1: 김창식 선생님,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 부르시기도 합니다.
0: 아니, 전 선생님이 아닙니다. 머슴입니다, 머슴. 애비도 고향도 등신 저한테 왜 자꾸 선생님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뭐하러 저 같은 놈 이름까지 기억하시냐고요?
1: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제가 막 대할 수는 없죠.
0: 아,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2: 그날 밤 올링거 선교사는 김창식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는 회심했고 달라 보였던 이들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발견했다.
0: 이거였군요. 예수님의 희생. 이 사랑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거였습니다. 이제 저도 선교사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2: 그의 마음을 녹인 건 먼저 복음을 깨달아 말씀을 따르려 애쓰는 그들의 삶이었다. 세례를 받은 후 그는 전도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1: 김 선생님.
0: 예.
1: 평양에 선교지를 개척하려고 해요. 그곳은 너무 보수적인 곳이라 선교사들 말고 다른 누군가 전면에 나서줄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선교부에 김 선생님을 추천했습니다.
0: 예? 아니, 저를요? 아니, 저는 아직 성경도 다 못 외웠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1: 저도 성경 다 못 외웁니다.
3: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마친 자가 아니라 부르실 때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0: 순종이요? 순종이라. 그렇죠. 머슴이면 가라면 가야죠. 제가 새 주인을 모셨으니 그분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4: 거기 평양 사람들이 무척 험하다던데 김 선생님 싫으면 꼭 안 가도 돼요.
0: 제가 억지로 떠밀려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저는 순종하는 머슴입니다. 할 일이 있어 오히려 기쁘죠. 잘 다녀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2: 며칠 후 그는 의료선교사 홀과 짝이 되어 평양으로 간다. 그 일로 평양 사람에게 기독교인으로 주목을 받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평양 기독교 박해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다.

KBS의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화 주인을 만난 모습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한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옵니다.

0: 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만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제주 충신교회 김희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창세기 마지막 인물 요셉과 요셉의 하나님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나와 대화를 하고 그런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에피소드인지 서로 교차하면서 읽으면서 파악하십시다. 창세기 50장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3: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2: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3: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2: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3: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네.
2: 자,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봐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0: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창세기 50장 이 구절을 함께 설교로 듣겠나이다. 눈과 귀가 열리는 에바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마지막 인물 요셉,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따라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메시지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자, 지난주일 설교 때 제가 요셉 이야기의 시작점을 함께 나눴답니다. 그 시작점에서 이 두 구절을 나눴는데 자막을 보시면 그 두 구절이 나와요. 그 두 구절 중에 노란 글씨를 유념하시면서 설교 들어가십시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더욱 미워했어요. 그 미움 때문에 요셉이 형들로 인하여 애굽으로 팔려나가요. 그러면서 그의 홀 인생이 본격적으로 정말 고생하는 인생을 시작해요. 자, 이 내용을 나누면서 이렇게 적용도 했었죠.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런 미움, 적개심, 증오라는 게 있지 아니한가. 그 미움이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또 우리 자녀들을 21세기에 니체예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혐오를 가지고 있었던 그 니체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런 조금은 무거운 질문들과 문제의식을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었죠. 자, 오늘요. 바로 옵니다. 오늘 건너와서 오늘 설교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도 미움이라는 단어가 톡 하고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아, 그런데 먼저 본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요셉의 이 중간 과정이요, 중간에 이 파라만장한 이야기를 스피디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본문 들어가십시다.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은 너무나 정서적으로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예 생활을 잘하고 인정까지 받아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해 죽어야 나올 수 있는 지하 감방으로 추락해요. 예, 이 현상을 정서적으로 얘기하면 억울함, 비통함, 분개, 그리고 이 지경의 첫 단추요, 첫 발단이었던 그 형들의 버림, 그 배신에 대해 분개하는 분노감이 그 내면 안에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불현듯 잠잘 때, 멍 때릴 때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무의미한 듯한 이 긴 세월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섭리겠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보세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 총 세월이 12년에서 13년쯤 됩니다. 12, 3년간 정말 밑바닥을 긴 거예요. 총리가 된 어느 날 형들의 고향의 가뭄으로 인해서 곡식을 얻고자 애굽에 내려오게 되었고 총리인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느낌 어떻겠어요? 묘한 어색한 가족 상봉이었죠. 애굽 총리 요셉의 간청으로 온 가족들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거주 살게 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 부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자, 아버지 죽었다, 엄마 죽었다. 형제들 어떨까요?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이 묘한 관계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먼저 요셉의 형제들의 관계 속에 나오는 액션과 말 속에 있는 심리 기체를 볼게요. 그런 다음 요셉이 어떻게 화답하는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집사님 읽어주시는데 여러분들 노란 글씨를 유념하면서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0: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 여러분 네 구절을 보셨어요. 지금 이 네 구절 이 단락은요 뭘 보여주냐면 요셉의 형들의 밑바닥 깔려있는 심리 기제를 보여줘요.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의 한 짓이 그들이 한 짓을 그들도 알고 있는 거고 캥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심리 기제에 깔려있었기에 본문 속에 지금 말과 액션을 취했어요. 자, 어떤 말과 액션일까요? 자, 먼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 운운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내용이 용서의 명령이었거든요. 여러분 용서의 명령이라면 당사자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친히 들었어야 할 내용이었건만 마치 형제들에게만 명령하고 유언한 것인 양 아버지의 유언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액션이냐. 요셉이 총리가 되다 보니 총리의 권세로 본인들을 죽일까 싶어서 막내인 요셉 앞에 바짝 엎드려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도 하니 이게 뭐예요? 복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에 기반한 궁색한 술수였던 거예요. 누가 봐도 삼자가 누가 봐도 아이고 궁색하다 보여요. 예, 인간적인 관점으로 얘기할게요.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치지 못했을 테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 이젠 보복을 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해요. 아 그러니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할 만도 하겠다 싶어요. 자, 요셉의 형제들의 말과 액션 봤죠? 자, 여기에 대하여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고 화답하는가 보시자고요. 자, 다음 구절 먼저 17절 있죠?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0: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1: 울었더라. 돼 있죠? 그 다음 구절부터는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0: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1: 같이요?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 보였던 21절하고 처음 봤던 17절에 되어 있어요. 요셉이 울었더라.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말씀에서는 요셉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요셉의 울음, 요셉의 간곡한 위로. 여러분 이 두 개는요. 요셉 그가 형들을 이미 예전 어느 시점에 미움을 털어내고 용서했음을 보여주는 액션이에요.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이 지점에서 뭔가 울컥했어요. 요셉, 30대 초반의 한 인생이요. 미움이 잉태하여 장성한 복수의 괴물이 되지 않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울컥한 거예요. 잘 커준 게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고맙고 막내 동생급 되는 이 친구가 너무나 대견한 거예요. 어떻게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 이 인생이 이런 그릇과 이런 인품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예, 그가 한 말 다음 19절, 20절, 21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19절 한번 20절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니 19절을 여러분 읽고 20절 제가 읽을게요. 1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0: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1: 제가 읽을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21절 같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19절 다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이 장단이 짧죠? 짧은데 이게 깊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벌할 권세와 벌할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총리로서 벌할 수 있는 정치적 세속적 힘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당신들을 벌할 신적 자격은 없습니다. 당신들을 벌할 신적 자격은

하나님에게 있지요 하고 심판을 하나님에게 이양을 해요. 그죠? 20절과 21절 그 다음 구절이 참 귀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한 게 맞습니다. 분명히 팩트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포함해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답니다. 라고 한 이후에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형님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처자식들과 조카들을 기르리이다. 내가 기르리이다. 이렇게. 형들은 요셉이 보복하여 자기들을 죽일까 두려웠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꾸로 생명구원, 다른 말로 기르리이다. 양육으로 약속해주고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해줘요. 아니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런 그릇과 인품이 나올 수 있었느냐? 조금 전에 나왔어요. 자신의 인생 이야기 뒷면에서 해암을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정녕 알았기에요. 벌할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녕 이가 알았기에 말입니다. 예, 본문 풀이가 여기까지예요. 정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셉의 인생 이야기는 미움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 미움이 장성하여 복수의 괴물이 되지는 않았어요. 보복적 정의는 하나님께 이양하고 해암을 선암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 있음을 알았기에 본인도 해암을 선암으로 바꾸어 생명구원, 기르리다를 담당하는 그 위치까지 이 젊은 나이에 오르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본문 풀이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요, 조금 더 깊게 심층적으로 두 가지를 나눌게요. 첫 번째 심층 이해입니다. 인간 요셉의 품격과 품입니다. 인간 요셉에게서 뭐가 보이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보여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 그 미움으로 인해 애굽에 팔린 요셉, 자 마찬가지로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는 뭐가 보이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미움, 증오, 적대가 있어요. 또 복수의 심판으로 벌벌 떨면서 용서를 비는 형제들을 보면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울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이 요셉.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간곡한 중보를 올려요. 그리고 그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생명의 양식과 음료이니 나를 먹고 마시거라. 그러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들을 영생으로 기르시려고 하시는 모습도 보여요. 예, 그렇게 이 젊은 인생 요셉에게서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진 품격과 품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심층 이해.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젊은 인생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심층으로 들어갑니다. 인간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나를 버리신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해암을 선암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에 네 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 이 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나타나셨고 실제적으로도 나타나셨고 그래서 말씀도 아브라함아 해주셨어요. 인생 갈피 헷갈려 할 때 딱 단도리 하셔서 좌를 선택하거라 베델로 돌아오거라 갈피도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네 번째 주인공 요셉에게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부정적, 충격적 사건들의 연속이었어요. 노예로 팔린 사건, 노예 시절 억울한 일을 당해 지하 감방에 들어간 사건, 지하 감방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물 건너간 사건 등등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사건을 통과하면서요 뭐라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해암을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더 심층적으로 들어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제가 네 분의 믿음의 조상들, 창세기 주인공들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분이 요셉이세요. 그래서 요셉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읽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 창세기 요셉을 계속 대하면서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 사건들에 대해 복기를 참 잘한 사람이구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복기의 뜻이 있죠. 다시 복자의 바둑기자입니다. 복기. 이게 바둑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한 판의 바둑을 다 두고 난 뒤에 처음부터 놓았던 순서대로 다시 이렇게 놓으면서 구수 하나하나를 곱씹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 수지? 왜 여기 났을 때 이게 났지? 내가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 형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였지? 왜 나를 애굽으로 팔려고 했지? 내가 왜 애굽의 노예로 왔고 그리고 이 지하 감방에 내가 왜 오게 되었지? 그래, 이 지하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 그냥 확 죽을까? 예. 수많은 우여곡절을 복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요. 복기를 잘못하면 적개심, 원망, 파괴적 성향만 강화됩니다. 요셉은 복기를 하되 어떻게 복기를 했냐 하면 하나님 중심성의 신앙적 복기를 잘한 거예요. 자막에 나오죠? 하나님 중심성의 신앙적 복기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수를 두시는 걸까? 이 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수를 두어야 잘 둔 수가 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 중심성의 신앙적 복기입니다. 자, 현상적으로 봅시다. 형제들이 던진 수가 나를 죽이려고 한 악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감정은 복수와 적개심이었는데 다시 하나님 중심성의 신앙적 복귀를 해보니 그게 나를 애굽 총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묘수였음을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보고 울며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요? 하나님 중심성의 신앙적 복귀를 통해서 그래, 이 판은 하나님께서 형들이란 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신 판이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결국 요셉의 용서는 뭐냐? 심성이 곱고 착해서가 아니라 신앙적 복귀를 통해 확인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그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가져요. 나를 저버린 하나님 아니라 해암에서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거는 설교 들어서 은혜 받아서가 아니에요. 12, 3년 동안 밑바닥에서 길고 길면서 신앙적 복귀를 한 마침내 아웃풋 돌출한 신앙 고백이라 이 사람은 절대 이후로 까먹질 않아요. 피부에 체감이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심층 분석 두 가지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같은 요셉의 품격과 품위. 이게 보인다 했죠? 둘째, 해암을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요셉의 신앙 고백. 두 가지가 보인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중심성으로 신앙적 복귀를 잘했기에 그렇다라는 것. 이 신앙적 복귀를 잘했기에 하나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나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의 품격과 품위가 예수님을 닮게 되었다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심층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나에게 접목하고 마무리합시다. 두 가지가 접목이 되어져요. 첫 번째, 자막으로 나옵니다. 자기 중심성의 육신적 복귀가 아닌 하나님 중심성의 신앙적 복귀를 하자입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었어도, 내가 그때 그곳에 투자만 안 했었더라도, 내가 제주도에 안 태어났었더라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안 만났었더라면, 여러분, 자기 중심성의 육신적 복귀는 문법용으로 말할게요. 가정법에 불과한 거예요. 과거의 가정법은 결과적으로 내 안에 쓴물과 적개심만 남겨요. 이건 하나님의 중심성의 복귀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성의 신앙적 복귀는 해암을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과거지사를 재해석해내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대해 자기 중심성의 육신적 복귀만을 했다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한 사람들이라 그들을 미워하고 복수하려고만 했을 거예요. 허나 하나님 중심성의 신앙적 복귀를 다시 해보니 그 형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용하신 수였음을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어떤 수요?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묘수였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바둑판을 나와 저 사람이 두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 두고 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 외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두시는 수다라고 받아내고 복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의 품격과 품위로 전이되어집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젊어도. 그러나 이거 못하시면 어르신들 애기 됩니다. 두 번째 적용. 하나님은 해함을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요. 이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다른 믿음의 조상들과 달리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꿈으로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나 싶은 상황과 사람들이 주위에 도처 연속으로 깔려 있어요. 예, 요셉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고백에 나왔다고요. 여러분, 내 인생 바둑판 대상은 저 사람과 상황이 아니에요. 내 인생 바둑판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의 해암을 나의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악수를 만났다 하십시다. 이 바둑돌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녕 믿고 나에게 있는 이 해암을 선함으로 바꾸신 과정 중에 놓여진 하나의 돌임을 믿고 그거를 해석해내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그 사람에게 잘못 둔 미움이라는 돌조차도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 둔 미움이라는 돌조차도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어 하나님이 해암을 선함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중이다 하고 신앙적 복귀를 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이후로도 내가 미움과 복수라는 돌이 아닌 요새처럼 울음과 강국한 위로의 돌들로 그곳을 둘 수가 있어요. 이 바둑돌을 걸어서 바둑용어로 호수라고 합니다. 악수의 반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눴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 요셉이란 이 인물은 복귀를 하되 하나님 중심성의 신앙적 복귀를 정말 잘하였다. 하나님과 인생 바둑판에 대국을 두고 있다 생각하고 나 외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묘수의 돌로 받아내었습니다. 이 복귀를 잘했기에 결과적으로 그는 미움과 복수의 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새겨진 품격과 품위를 가진 30대 젊은 자가 되었습니다. 30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리, 요셉의 하나님은 해암을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인생의 방향의 갈피를 정확하게 잡아주던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비슷하죠? 성향이. 예. 그러나 요셉은 마침내 복귀를 통해서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버리신 하나님, 나한테 상처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해암을 선함으로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거라 으라으라 헤브론으로 가거라 으라 이런 소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못 듣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해암에서 선암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과거지사 현재지사 인생사를 어떻게 해석하여 받아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 중심성의 신앙적 복귀로 잘 해석해내서 받아내거라 라고요. 여러분 축복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인생 광야 여정 도초에서 21세기 요셉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해암을 선암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속량하여 주사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 딸답게 독생자 예수님의 형상을 새겨가며 내 과거지사, 현재지사 인생사를 제대로 잘 해석하며 순간순간 놓아야 할 나의 인생 바둑돌을 잘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0: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제주 충신교회 김희식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4-723-0691번 제주 충신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제 예배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저 어제 예배 때 목사님께서 지도자하고 지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도자, 섬김이 있고 지배자는 욕심, 이기심이 있다고 해요. 예배 설교 때 나온 말씀이니까 우리 예수님 당연히 등장하시겠죠? 그럼 예수님은 지도자일까요? 지배자일까요? 정답 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예수님 행동 보면 분명하실 수 있어요. 어제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연히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배자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이건 섬김을 떠나 희생이에요. 희생. 아주 최고의 섬김이죠. 지배자는 목표를 향해 이기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데 세상에 누가 지배자를 좋아할까요? 역사적으로 지배자는 부정적인 판단만이 남게 되죠. 우린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내가 그런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런 지도자를 잘 따르고 응원해야겠죠. 자,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짱 되시는 지도자,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송, 극동방송 새끼라. 이 곡으로 첫 곡 출발해 봅니다. 제목이 아주 좋아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박희봉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장흥 여름 날씨라고 하셨는데 1881번님 다 그래요 보면 지금 예, 다 그럽니다. 올해는 왜 그러지 하는 것 같지만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5월 좀 중순 넘어가면 뭐 반팔 있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낮에는 지금 더워요.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방심하면 안 되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디 어떻게 기온이 어떻게 올라갈지 분위기가 어떨지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새끼라 서울 수신 문자로만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는 저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수신 문자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휴대폰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라디오처럼 휴대폰으로 이 방송 들을 수 있고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메시지도 무료로 남길 수 있겠습니다. 남대문에서 8236번님 듣고 계시네요. 지도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드려야 되는데 언제부턴지 예배 순서지 보면은 찬송가가 없다. 그게 좀 아쉽다고요. 그러게요. 예배 때 이제 찬송가가 있고 복음성가도 있고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찬송가가 아예 없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찬송가가 계속 잊혀지죠. 적절하게 찬송가도 찬송가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이 몰라요. 특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광명시에서 듣고 있습니다. 2722번님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 따라갈래요? 9950번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어떤 예배 드리셨는지 궁금하네요. 의정부에서 0688번으로도 듣고 계시고, 특별히 궁금한 분들은 교회를 쉬고 계시다가 어제 드디어 나간 분들 어떤 분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자, 드디어 내가 어제 예배를 드렸다 좀 알려주십시오. 교회 방학을 끝내고 개학했다 하시는 분들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도 듣고 계시고, 여주에서도 듣고 계시고, 시흥 매화에서 출첵해 주셨습니다. 수원에서도, 전남 화순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지도자 우리 예수님 기가 막힌 섬김을 해주신, 희생을 해주신, 이런 섬김 한 사람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그래. 진짜 무조건 지도자입니다. 참된 지도자,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님뿐 했는데요. 어제 예배 때 우리 찬양팀이 이 찬양 부르더라고요. 근데 참 오늘 예수님 강조하는 이 오프닝에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다른 거로 충만하지 않고, 바로 충만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로 충만하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시죠.

지선의 충만, 충만, 예수로 예수로 충만, 이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화성 송산 5932번님 그 다음에 탕자 하면은 지난주 우리 꽁트 퀴즈 했었는데 그쵸? 4563번님 경북 봉화에서 블루베리 꽃 적화하면서 새끼라를 듣고 계시네요. 15년 방학했던 옆지기 새끼라 방송 듣다가 지난 1월부터 함께 드리고 있다고요. 교회에서 결혼하고 37년 차에 다시 시작함에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15년 방학했다가 새끼라 방송 듣다가 지난 1월부터 함께 드리고 있다. 저하고 혹시 통화가 된 분인가요? 4563번님 한번 그 스토리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성가대 찬양대 저에게 유일한 생명입니다. 구로에서 듣고 계시는 분 우리 5703번님 고맙습니다. 어제 의정부 전도 집회 큰 역사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6089번님도 대구에서 애청자 출석해 주셨습니다. 7899번으로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있어서요. 전도 요청이 있는데 제가 우리 한 권사님이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전도 대상자에게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25 자, 신호 가고 있어요.

0: 환하게 컬러링이 들리고 있는데.
1: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
0: 전화를 받을 수 없다네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분명히 전화를 받기로 했는데. 1, 2, 5. 일반 전화로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쉬고 다시 한번. 자, 김기봉님, 김선지 권사님이 요청으로 지금
2: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네,
0: 김기봉님 되시죠?
2: 네.
0: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의 네.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2: 예.
0: 극동방송 아세요?
2: 왜요?
0: 잘 모르세요? 극동방송? 예. 아, 잘은 모르세요. 우리 김선지님께서 김선지님
2: 아, 예, 예, 예.
0: 김선지님이 예. 뭐 네. 극동방송에서 전화 갈 거라고 얘기는 하셨죠?
2: 예예예. 예, 예.
0: 어, 예, 예. 김선지님께서 우리 방송국으로 예. 우리 김기봉님에 대한 사연을 주셔서
2: 예.
0: 그 사연이 당첨이 돼가지고 어, 선물 좀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2: 아유, 안 주셔도 돼요.
0: 어, 저희는 주려고 선물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연이 왔고 그 사연 당첨이 됐거든요.
2: 사연이
0: 극동 방송이 어떤 방송이냐면요.
2: 예.
0: 예수님 그 전하는 방송, 기독교 방송이에요.
2: 예예예. 아, 예, 예.
0: 이제 생각나셨죠?
2: 예예. 예.
0: 우리 김선지님께서
2: 예.
0: 교회를 좀 안 다니시다가 지금은 열심히 다니고 계시고 극동방송도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2: 예.
0: 그래서 이제 김기봉님에 대한 사연을 주셨어. 예?
2: 응. 교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그분이.
0: 예,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2: 예예. 예, 많이 다니셨어.
0: 잠깐
2: 그분이.
0: 잠깐 일하는 바람에 잠깐 예. 쉬셨다가 지금은 예, 다시 또 열심히 다니고 계셔서 예. 또 우리 극동방송도 잘 들으시고 김기봉님을 예. 엄청 아끼시고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기봉님에 예. 대한 사연을 예. 보내셨어요.
2: 예.
0: 저희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2: 예.
0: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강화섬 김치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백인숙국계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견

0: 금과 루브르 파리에서 주얼리, 그다음에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아이고, 뭘, 내가 그런 고를 자격이나 뭐
0: 고를
1: 있나?
0: 자격이 있습니다.
1: 아이고.
0: 김선지님의 사연의 주인공이거든요. 고를
1: 아이고,
0: 자격이
1: 참.
0: 있어요.
1: 저는 안 봐도 돼요.
0: 아유, 저희 준비가 다돼 있다니까 이거.
1: 다른 사람 주세요.
0: 다른 사람 줄 것도 또 있고,
1: 아이, 다른.
0: 우리 김기봉님 드릴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골라 주십시오. 여기서 어떤 거? 선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예?
1: 아니,
0: 아니, 너무
1: 그런
0: 많아서
1: 걸안
0: 고르기가
1: 받아.
0: 힘들어요?
1: 예.
0: 너무 많아서.
1: 예.
0: 그럼
1: 종류가 많아가지고
0: 종류가
1: 뭐가 뭔지 모르겠어.
0: 많아가지고, 제가 그럼 골라 드릴까요? 예?
1: 뭘 골라 주시려고, 예.
0: 그냥 아무거나 골라야죠, 뭐 제가.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골라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1: 그렇지.
0: 제가 그러면은 좋은 선물이 딱볼때 유산균 아니면 김부각
1: 그런 건
0: 세트.
1: 다, 그런 건 저희가 LG 화장품을 제가 다녀요.
0: 아, 그럼 뭐 본인이 골라주세요, 그러면.
1: LG에서 그런 유산균 이런 건다 팔고
0: 아, 오케이,
1: 있으니까.
0: 오케이. 그러면 화장품?
1: 화장품 판다니까, LG
0: 화장품
1: 화장품.
0: 팔아요? 그러면 뭐를 드릴까? 캡슐 세제. 그것도 팔아요?
1: 그건 안 팔지만,
0: 그건 안 팔아요? 아니,
1: 예.
0: 그럼 골라주세요. 본인이 골라주셔. 예?
1: 그러니까, 아이고.
0: 힘들어요?
1: 예.
0: 소곱창 전골, 어때요?
1: 아니, 그런 건, 뭐,
0: 자,
1: 나이가 들어가죠.
0: 나이가 들어서.
1: 잘안
0: 그러면은,
1: 먹게, 이거,
0: 커피.
1: 옳지.
0: 커피.
1: 커피는 더안 먹어요.
0: 자, 견과.
1: 커피는 아예 안 먹어요. 예?
0: 견과.
1: 그런 것도 안 먹고.
0: 레모나. 세제.
1: 세제는 뭐 이거 쓰고 있는 게 있으니까 또.
0: 그러면 김 세트. 아니, 이거 있다고 했죠? 그러면 김치
1: 아니,
0: 세트.
1: 김치도 안 해. 이가 시원치
0: 그러면은
1: 않아가지고 이거 먹는
0: 어떤 거
1: 것도.
0: 있을까요? 응? 주얼리.
1: 아니, 아니요.
0: 자, 그러면은
1: 나이가 지금 80인데
0: 자,
1: 뭘
0: 방송
1: 주얼.
0: 끝나고 다시 고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김선지님 나오세요. 예. 자, 우리 김기봉님. 여기 김선지님이 지금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자, 우리 김선지 권사님. 우리 김기봉님한테 하실 얘기 있잖아요. 하시고 싶은 얘기 지금 한번 해보세요.
1: 교회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갈때 천국 갑시다.
0: 자, 우리
1: 아유.
0: 김선지님. 옆에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라디오를 이렇게 꺼주시겠어요?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울려서. 자, 우리 김기봉님. 우리 김선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교회 다녀보셨어요, 옛날에?
1: 아니요.
0: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셨어요?
1: 아니, 김선지 여사님으로 해서 갔죠.
0: 아, 갔었어요, 몇 번? 몇번 갔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요. 천국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 김선지 권사님하고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깊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전화를 드렸고, 김선지 권사님도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기봉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교회 다니시고, 교회를 한번 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다니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1: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파갖고,
0: 허리가 많이 아프시구나.
1: 그래서 기동이 좀 힘들어요.
0: 그래요. 이렇게,
1: 계속 치료받고, 척추가 이렇게 좀 내려앉아가지고, 물리치료도 받고,
0: 물리치료도 받고,
1: 이거, 마사지 하는데도 가서 하고, 글자는
0: 그래요.
1: 못 일어나. 대퇴부가 이렇게 눌리켜 걸음을 못 걸어가지고.
0: 우리 김기봉님, 그 라디오 지금 생방송 중이어가지고, 사실은 생방송 중이거든요, 지금. 예, 생방송 중인데, 예.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계시는 곳이 저게 강원도 속초 맞죠? 속초. 예.
1: 예.

0: 속초예요.
1: 속초에 우리 김선 직원사님께서 다니시는 교회를 통해서
0: 예.
1: 우리 김기봉님이 이렇게 차 운행을 해서 교회로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0: 아니 근데
1: 예 예배는 딱 한 시간 정도만 앉아 계시면 되니까.
0: 갈 수 있을 땐 가지만.
1: 네.
0: 제가 무리해서 가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갈 때는 어떤 땐 좀 덜하면 가지만.
1: 네네.
0: 많이 아프고 그러면. 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갖고.
1: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 네. 다 위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0: 아니 저희 네. 집 계단이.
1: 아 계단이.
0: 예, 1층인데도 계단 있게 만들어 갖고.
1: 네, 그렇구나.
0: 올라다니는 게 어떤 때는 힘들어 갖고.
1: 예예. 우리 김기봉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네. 몸이 건강해진다기보다 건강해질 수도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해져요. 마음이 편하면 그거는 진짜 너무 좋은 거잖아요. 몸 아픈 것보다.
0: 네.
1: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는 천국 같은 마음을 누리고 살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우리 김기봉님이 일단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마음 먹게 달렸거든요.
0: 예. 그러니까
1: 내가 이번에 한번 우리 김선진님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0: 예.
1: 알겠죠? 저 따라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0: 네.
1: 자, 네.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0: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잘하셨어요, 우리 김기봉님. 이제 한번 꼭 결심하셔가지고 우리 김선진님과 함께 예, 꼭 그 속초에 같이 계시는 거 맞죠?
0: 네네.
1: 꼭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1: 알겠죠?
0: 감사합니다.
1: 제가 보니까 선물을 이걸 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0: 아니,
1: 제가.
0: 저 주시지 마시고 김선지 예. 여사님.
1: 김선지님 것도 따로 있어요. 김선지님 것도
0: 글로,
1: 따로 있으니까.
0: 아니, 저 것도 그리로 좀 보내주세요.
1: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김기봉님께 제가
0: 주시라고.
1: 약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그런 거 지금
1: 예.
0: 혈압, 고지혈 뭐 이런 게 다 있어갖고
1: 예예.
0: 못 먹어요.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선지님.
2: 네.
1: 김선지님 약과 괜찮으세요?
2: 네.
1: 알겠습니다. 우리
2: 전화.
1: 예.
2: 전화 괜찮아요.
0: 예예. 그리로 드리세요.
1: 다 괜찮다. 우리 큰일 났네. 제가 우리 김선지님께 예 약과 그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옆에 우리 김기봉님께서 그래도 교회 나가보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김선지님께서 네. 옆에 좀 잘 좀 도와주세요.
2: 네.
1: 네. 우리 권사님 감사하고 두 분 이제 마무리 인사 좀 하세요, 두 분.
0: 네.
2: 네.
0: 네.
2: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모시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전화
0: 네.
1: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0: 네. 네.
1: 네. 네. 자, 우리 선물을 드리기가 쉽진 않네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그 선물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기봉님 몸이 힘들고 그러지만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김선진님과 함께 교회 가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고쳐지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 나눕니다.

0: 나의 영원하신 기업 프롬갓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30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4563번님 제가 계속 찬양 나가는 중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우리 4563번님 그 일반 전화 전화한 게 저예요. 극동방송에서 전화한 거니까 전화 받을 수 있으면 전화 받을 수 있다고 문자 한번 주시면 제가 전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5년 방학 끝내시고 지난 1월부터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신 우리 4563번님 제가 전화한 거니까 문자로 전화 받을게요 라고 이렇게 주시면 제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7번님 매일 새끼라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5년 동안 방학하고 있습니다. 새끼라 방송을 통해서 연결돼서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고. 자, 아 목사님이신가 봐요. 김해 빛과 소금 교회. 3217번님 이분 성함하고 지금 전화 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한번 남겨 주시면 좋겠어요.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4563번님 아, 이제 가능하다고 주셨네요. 가능하다고. 전화해 볼게요. 계속 전화를 안 받으셨는데 이제는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전화 걸어볼게요.
1: 연결이 되지 않아.
0: 이번에도 연결이. 자, 다시. 자, 4563번님 제가 아예 수화기를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56 이상하네요. 4563번님 4563번님 계속 전화 연결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화기가 뭐가 잘못되어 있었나 봐요. 통화를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요 우리 김윤미 목소리로 예수 예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김윤미 예수 예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4563번님이 차단이 돼 있었네요. 일반 전화가 차단이 돼 있어가지고 전화 연결이 안 됐던 거였어요.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될 때가 있죠. 요즘 이렇게 차단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될 때도 있고 다음 기회에 한번 4563번님은 제가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전도 요청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아들을 전도 요청을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고 아들 제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데 전화 갈 거라고 얘기를 해놨다고 합니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 김장훈님 되시죠?
1: 네.
0: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지금 통화 잠깐 괜찮으세요?
1: 네.
0: 우리 천선우 여사님께서 어머니 맞죠?
1: 어머니요?
0: 예.
1: 네.
0: 어머니가 이제 네. 극동방송으로 우리 아들 사연을 보내셨어요.
1: 그래서 어떤 사연이에요, 혹시?
0: 저희 혹시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0: 어떤 사연이었을 것 같아요? 혹시 짐작에 가실까? 기독교 방송에 엄마가
1: 네, 그렇죠.
0: 아들의 사연을 뭘 보냈을까요?
1: 네. 걱정돼서 뭐 하신 건가?
0: 걱정돼서. 그래가지고 어떤 사연?
1: 글쎄요.
0: 본인이 알 것 같은데.
1: 아, 교회 나가라고 하시는 거.
0: 아, 그렇죠. 네. 지금 본인이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죠? 못 다니고 있죠?
1: 그렇죠.
0: 얼마나 됐어요, 안 다닌 지?
1: 제가 33인데 그 전에 26 때는 청년부 다니다가
0: 청년부도 했군요. 네. 대학 때. 한 10년 정도 됐나 봐요. 안 다닌 지.
1: 한 7년 6년 된 것 같아요.
0: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다녔고.
1: 네, 그렇죠.
0: 지금 어느 지역에 계세요?
1: 지금 서울 중구에 있어요.
0: 서울 중구에.
1: 네.
0: 어머니가 가끔 우리 아들 장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야 되는데라는 얘기 하실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그렇죠.
1: 간식이 좀 달아지죠.
0: 가야 되는데 하면서 못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냥 마음이 없나요?
1: 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거.
0: 아, 그래요. 그러면 좀 다행이네. 그럼 좀 다행. 자,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고 엄마의 사연 당첨됐기 때문에 우리 장우 씨 선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제가 선물 네.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본인 거 네. 하나, 엄마 거 하나.
1: 응? 네.
0: 자,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부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연어회, 게장, 약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어떤 거예요?

0: 뭐 영양제 같은 거 있으면
1: 영양제.
0: 뭐
1: 영양제라고 하긴 그렇고
0: 유산균도 있다고.
1: 유산균이 어머니한테 그럼 좋겠네요.
0: 네, 저도 그럼 저랑 어머니 둘 다.
1: 유산균으로.
0: 네.
1: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어머니.
2: 네.
1: 유산균 어때요? 유산균.
2: 유산균 괜찮아요.
1: 아들이 유산균 선택했네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저까지 주시는 거예요?
1: 아, 그럼요. 어머니가 사연 보내가지고 당첨됐는데.
2: 에이, 우리
1: 자,
2: 아들이 신앙 안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1: 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2: 예.
0: 엄마,
2: 막내야. 엄마가
0: 기도해
2: 사랑해.
0: 갈게.
2: 진짜로 그래, 진짜로.
1: 우리 장우 씨 금방 뭐라고 했어요?
2: 교회 간다고요.
1: 교회 간다고? 아,
2: 네.
1: 좋네요. 딱 정답이 나왔네요.
2: 1분 거리에 있어요, 1분 거리에 교회가.
1: 교회가?
2: 네.
1: 김장우 씨 혹시 라디오 생방송 출연해 봤어요?
0: 아니요.
1: 지금 출연하고 있네요, 지금 오늘 처음으로.
0: 아, 참. 부끄럽네.
1: 생방송. 전국 생방송 출연. 전격 출연. 엄마와 함께. 예. 네. 사유는
0: 그럼.
1: 교회를 안 가서. 근데 교회 간다고 지금 딱 약속했어요, 지금.
2: 진짜예요.
1: 그래도 우리 하고
2: 네.
1: 싶은 얘기 있었잖아요. 엄마가 우리
2: 네.
1: 둘째 아들한테 한번 하세요.
2: 네네.
1: 장우야라고 불러가면서. 지금 하세요.
2: 장우야, 엄마가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 세상 것은 잠깐이고 너 마음의 상처, 너 마음의 힘든 거는 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야. 이번 기회 통해서 하나님한테 나왔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소원 들어줄 수 있지? 엄마가 널 위해서 항상 새벽기도 다니는 거 알 거야. 엄마가 너 신발 가지고 새벽기도 다니잖아. 매일 기도 드리는 거 알 거야, 장우도. 그래야 네 사업하는 것도 잘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장우 이번 기회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 대답해야지.
0: 예.
1: 자, 우리 이제 장우 씨가 엄마한테
0: 네.
1: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세요, 이제.
0: 잠시만요. 무슨 군대 저기 유흥공연 온것 같은데.
1: 엄마가 보고플 때 가면서 우리 엄마가 확실합니다. 뭐 이런 거.
0: 엄마 저기 어렸을 때부터 사고 많이 치고 말 안 듣고 그냥 하고 엄마 바라는 대로 교회 가서 해결하고 착실하게 살게. 걱정하지 마시고.
2: 믿는다.
0: 건강하시고.
2: 응.
0: 사랑해요.
2: 응.
1: 아이고 참, 예, 훈훈한 모습입니다. 우리 장우 씨.
2: 감사합니다.
0: 네.
1: 그 교회에서 좋았던 기억도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1: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청년부 때. 그때
0: 근데,
1: 예.
0: 그 마음 편에는 좀. 가서 회개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도 있고
1: 네.
0: 근데 이게 항상 핑계대고 좀 쑥스러운 마음에 교회를 안 가게 됐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이번 기회에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1: 네네.
0: 이번 주부터 좀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1: 그래요. 잘 생각했고 지금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영혼 부르고 계시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0: 네.
1: 이제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고 엄마의 요청을 계기로 우리 장우님을 강력하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이제 필요가 없어져요. 이제 가면 돼, 이제.
0: 알겠습니다.
1: 하나님께. 그쵸?
0: 네.
1: 자, 가기 전에 저랑 한번 결단의 기도.
0: 네.
1: 하나님께서 우리 장우 형제 엄청 사랑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결단의 기도를 하고 시원하게 한번 가시죠. 자,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

0: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자, 우리 장우 형제.
2: 네.
0: 지금 일하다가 전화 받았어요?
2: 아, 예. 요즘 쉬는 시간이라.
0: 네. 아유, 그래도 이렇게 또 전화 받아주시고 같이 기도까지 해주시고 감사하고. 집 앞에 네. 1분 거리 아까 교회 있다고 그랬잖아요.
2: 네.
0: 그 교회 가봤어요?
2: 네, 가보려고요. 네.
0: 혹시 필요하면 그 집 근처에 네. 있는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어요.
2: 네.
0: 청년부가 좀 잘 돼 있는 교회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네요.
2: 예. 네. 저는 그쵸? 뭐 청년부 아니더라도
0: 예.
2: 하나님 앞에서 회개 드리고 기도 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0: 아이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청년부보다도 사실 중요한 게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1대1의 만남이거든요.
2: 네.
0: 꼭 이번 주부터 1대1의 만남 꼭 가지시고 교회 가셔서 엄마도 네. 너무 기뻐하시겠네요. 엄마도
2: 갈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부르다가 7년 8년 기다리다가 오늘 이런 방법 사용하셨으니까. 장우 형제 혹시 기억나는 인생 찬양이 있어요? 예전에 청년부 때나 중고등부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인생 찬양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2: 기억
0: 잘 안 나요?
2: 네. 노래 들으면은 찬송가 들으면은 기억하세요?
0: 가사나 흥얼거릴 수 있어요? 기억나는 거?
2: 오, 기억이 잘 안 나.
3: 내일은 남몰라요.
0: 내일 일은 남몰라요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군요.
3: 네.
0: 우리 장우 형제 알아요?
2: 듣죠.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내일 일은 남몰라요 알아요?
2: 들으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내일 일은 남몰라요.
2: 어머니가 매일 중얼거리시다.
0: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내일 교회를 갈지 교회를 안 갈지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던 엄마의 왠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2: 네. 네, 기억나네요.
0: 어머님.
3: 네.
0: 우리 아들 오늘 결심했으니까.
3: 네네.
0: 감사 기도 드리시면서.
3: 네네.
0: 이제 옆에서 이제 아들 잘 도와주시고요. 알겠죠?
3: 네네.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장우 형제 오늘 너무 고마워요.
2: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 찬양 나누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어머니의 애창곡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오늘 전도 요청하신 분들이 좀 더 있는데요. 방송 끝나고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해서 다음에 약속 한번 잡을게요. 엄마와 아들 참 눈물 난다고. 엄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효자 아드님 감사하다고. 5065번님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머니 기도와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신 거 환영한다고 0691번님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아들 김장우 꼭 하나님께 잘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까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찬양사역자 정자래 가족과 함께 가정의 달 특집으로 라디오 앱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돌아 내가 세일의 행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바울이 전하는 가장 강력한 하늘의 위로이자 확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다 사랑하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용기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도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장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믿으시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아가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걸 칭의의 구원이라고 한다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아니기 때문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게 큰 우리의 주제고 관심사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부족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던 바울의 탄식,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의 절절한 탄식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이 연약한 육신, 우리의 인생의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의 탄식,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죄의 몸, 연약한 육신의 몸에 묶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화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구원받은 오늘이, 칭의의 구원받은 오늘이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으니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잡아서 죽여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0: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1: 아멘.
0: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여기 함께 하셔서 내 주 내 제 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7장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단 탄식에 머물지 않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오늘 그 구체적인 해답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만든 자가 아닙니다. 만들어졌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한 자신의 한계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따르려고 해도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한계라는 건 시공간의 한계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도 100년의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하늘꽃 우주 뭐 온 세상을 다 우리가 날아갈 것 같아서 이 공간을 뚫고 날아갈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아직 바닷속 맨 밑바닥도 가보지 못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직도 저 해저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시공간의 한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아야 그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됩니다. 뛰어난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왜?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무르익을수록 고개를 숙일 줄 압니다. 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고 나서야 그랬대 전능자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그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한계의 끝지점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권능과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요. 프랑스 철학자인 데아르드 샤르댕이 말한 오메가 포인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오메가 포인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계의 끝지점, 한계치, 우리의 최대치, 우리가 최선을 향해서 그 끝을 향해 우리의 한계를 그냥 인정하고 그냥 주눅 들어 살지 않고 우리의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대치를 향해 나아가는 그 끝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만나게 되는 그 지점. 그게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요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넉넉히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 나의 인생의 최대치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의 만나는 초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 광야에 나아가기 전에 저들은 최선을 다해 죽을 고비를 넘겨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거기가 끝인가요? 인간적인 한계는 거기가 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한계는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그 끝지점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는 그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해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도우심을 따라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방향을 향해 최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그 기도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 탈진,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 번아웃의 지점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당신 왜 이렇게 처져 있어?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입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과 오늘의 관계 속에서 오늘이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 누구나 다를 수 있습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탈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상황은 다 달라도 이것만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힘든 그 번아웃의 그 탈진의 상황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이고 그 지점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라는 것을 꼭 의지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게 뭐예요? 절절한 심정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기가 막혀서 표현조차 형언조차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보다도 더 안타까이 더 슬프게 우리를 위하여 울부짖으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혼자서 안타까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안타까움도 기운이 있을 때 하는 거지 그조차 빠져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건지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멀리서 응원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구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대신 권고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조차 놓아버린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하여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살리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의 번아웃 상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전장의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불의 사자로서 그 역사를 일으키죠. 그만큼 그 불의 역사 가운데 아마 엘리야가 지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로뎀나무 안에 죽기를 청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그런 장면이 우리 인생에도 펼쳐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혹은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열왕기상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저는 이 지점을 읽을 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어. 그거를 먹고선 다시 누워 잡니다. 얼마나 지쳤는지. 간신히 일어나서 먹고 그것을 먹고 또 누워 잡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집니다. 일어나서 먹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늘에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신 우리를 어루만지신 에스겔 16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렇게도 비유하시는 하나님의 큰 슬픔이 있습니다. 마치 너는 사생자 같은 갓난아이 버려진 사생자 같구나 길가에 버려진 사생자 근데 그 갓난아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곁에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았으면 에스겔 16장 3절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꼭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위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들을 때 문득 마음을 때리는 한 구절 이 말씀 하나 살아있으면 우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위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쭈르르 흘러내린 그 순간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멀리서 찾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울려 퍼지는 찬송

한 구절. 이 찬송 하나가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달려갈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하는 신령한 젖줄이

그때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찬양 대회를 한다고 연습을 하는데 이제 대회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누가 나를 데려갔는데 누가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하여튼 가자 그래서 억지로 끌려갔어요. 근데 피아노 앞에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한 다섯 명쯤 되는 것 같아요. 여섯 명쯤. 그때 찬양 대회 출전곡으로 불렀던 찬양이에요. 마음이 지쳐서 마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신대요. 나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누군가 날 위해, 내가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 분이 있대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되심을, 그래서 하늘의 위로를 통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지낼 때 아주 인상적인 한 장면 커트가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들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려고, 지 혼자 가려고 이제 할수 있다고 막 낑낑거리는데, 내가 가서 번쩍 이렇게 들고, 지는 한 귀퉁이를 붙들고서, 그러고서 막 마치 지가 드는 것처럼 막 그러고 으쓱거리고 가는데, 지가 드는 거예요? 내가 드는 거예요? 내가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저한테 늘 기쁨으로, 행복한 장면으로 남아있어요. 내가 들고 가는데 힘든 건 난데, 좋아하는 건 지고 지가 들고 가는 만족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바로 그 장면. 그 가방은 자기가 아니라 아버지, 내가 들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왜요? 주님이 대신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울부짖고 주저앉아 있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가는 여정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조차 할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는 방식이 아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입니다. 우리의 심정이 어떤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살피신다는 건 감찰하신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엑스레이입니다. CT로, MRI로 확 찍어가지고 속속들이 들여다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심정까지라도 세밀히 보고 계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차이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맞아지면 너무 좋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데 있습니까? 내게 있어야 할 것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다가 혹 잘못될까봐, 혹 다른 걸 구할까봐, 혹 엉뚱한 길로 갈까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실망할 때가 종종 있죠. 우리 권사님이 멋진 이렇게 그 예수님의 목양을 이렇게 하는 자수를, 이렇게 뜨개 자수를 해가지고 선물을 한번 해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벽에 걸려고 보니까 이제 뒤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앞하고 뒤가 전혀 달라요. 앞에는 너무 화려하고 멋진데 뒤는 얼기설기예요. 엉켜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뒷면만 보고 살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이렇게 꼬였는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이 엉킨 실타리 같은 어려움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 간구하시며 인생의 실타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엮어내시는, 우리의 이 복잡한 관계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엮어내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모든 것을 그 선함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인하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엉킨 실타리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과정 속에 우리를 두실 줄로 믿습니다.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지 그냥 각각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물론 각각이 아름다운 게 많죠. 그러나 각각 다 아름답지만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 역사들을, 어떤 거는 보기 흉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뜻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것이 다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합력하여, 히브리 말하고 말하면 합력하여라는 것은 시너지, 영어로 말하면 시너지예요. 시너지, 시너지, 시너지에서 나오는 그 합력하여. 오케스트라 악기가 각각의 소리를 내어 조화를 이루듯이 온 세상의 파편들이 모여 아름다운 퍼즐과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막연히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니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장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소금은 짭니다. 식초만 찍어 먹으면 식어서 못 먹습니다. 고춧가루만 찍어서 내 입에 들면 써서

0: 메워서 뱉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셰프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도 눈물도 상처도 기다림도 한 스푼씩, 그리고 그분의 손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술의 경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 가장 좋은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는 건 굿, 베터, 베스트, 가장 좋은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그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쉬운 구원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 열차 타고 싱 하고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저에게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위하여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도. 누구에게도 쉬운 구원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린 더 성령님 의지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아름다운 결실과 알곡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5-4611번, 055-245-4611번 마산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일이 나를 바꿨어. 그 사건 이후로 인생이 달라졌어. 마치 어떤 거대한 일이 한순간에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흔히 이걸 나비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연구자들은 과학적으로 나비효과는 자주 오해되곤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바꾼 건 사건 그 자체라기보다 그 사건을 지나며 우리가 선택한 방향에 더 가깝더라고요.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남고 어떤 사람은 성숙함으로 남습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누군가는 포기로 끝나고 누군가는 배움으로 남기는 것처럼 말이죠. 사건은 같았지만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상처, 실수, 예상치 못한 변화들까지. 그 일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일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될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사건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눈을 바꿔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아픔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고 실패는 낙인이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혹시 어떤 사건 한가운데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꾸는 건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의 이야기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5월 18일 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 김충전, 김충만, 김충청, 충디와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 강찬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매일매일 출석 단어가 나갑니다. 출석 단어 보내셔야 출석 체크도 되고요.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출석 단어는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동일하게 나가는 거 아시죠? 이제는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는 라이브, L-I-V-E, 지난주는 라이브가 출석 단어였고요. 이번 한 주는 다시 돌아서 은혜로 출석 단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은혜 출석 단어 남겨주시면 출석 체크와 오프닝 내용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은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도 데일리 미션 함께 해야죠. 오늘은 월요일 MZ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어 보이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흥미있어 할 만한 단어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는 이게 줄임말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대요. 유대인.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아는 그 단어 맞습니다. 유대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유대인. 하지만 뜻은 전혀 다릅니다. 과연 이 유대인은 어떤 말을 줄인 단어일까요? 아, 보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쓸까 싶지만 어쨌든 뭐 MC 퀴즈 문제, 퀴즈에 있던 문제니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단어라서, 유대인, 과연 어떤 말을 줄인 단어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오죠. 신윤원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There is a fountain, 샘물과 같은 보혈은 듣고 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은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주 월요일에 준비되는 MZ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요즘 이 줄임말 중에 유대인이라는 줄임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그 단어 맞고요. 하지만 뜻은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 과연 어떤 말을 줄인 이 신조어일까요? 맞춰주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좀 힌트를 드리자면 가장 앞글자인 이 유 있죠? 유. 이 유가 우리가 정말 자주 접하는 영상 플랫폼의 그 이름이기도 합니다. 유땡땡. 그 있죠? 예. 빨간 그 재생 버튼이 있는 그거. 네, 유땡땡. 줄임말입니다. 네, 유땡땡 뭐겠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와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을 위한 노래 매일매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음원공장장 미니PD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좋고 여러분의 사연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어떤 내용이든 이 AI를 통해서 그분만을 위한 그날의 노래 하루에 한 곡밖에 안 됩니다. 그날의 노래를 만들어 드리고요. 산삼스틱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러브타운 워십의 그가 계시네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친구들의 진짜 고민, 우리가 그 고민을 알아가며 공감하고 세대 간의 차이를 줄여보는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1부 끝곡은 진아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본문이 민수기 11장에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메추라기 응답 사건이 자리하고 있어요. 해보시죠.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응답.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응답. 오늘 이야기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지난주에 말씀이 있죠. 성막 만들기가 마쳐진 후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지난 11개월 동안 머물렀던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던 시내산을 떠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이동했고 사흘 후 북쪽에 있던 바란광야에 이르러 거기 다시금 진을 칩니다. 지도가 나올 텐데요. 시내 반도 남쪽에 있었던 시내산에서 위로 올라가서 바란광야에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이 긴 이야기의 공간적인 배경이 돼요. 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전공이죠. 그들 가운데 또다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참 아쉬워요. 여러분, 그동안 그들이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율법도 만났고 성막도 만들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다시 길을 떠난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다시 길을 떠나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대요. 쟤들 또 시작됐네. 우리 이렇게 흉보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그 행동은 오늘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종종 발견되곤 하는 모습입니다. 보통 예수 믿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무엇이든지 좀 잘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가다 보면 기대했던 대로 모든 것이 착착 잘 진행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실은 더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해야 되고 폼도 좀 나고, 야, 저래서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처음에는 좀 잘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이들을 좀 살살 잘 다루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이, 어린 신앙이 자라나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이 나에게서 하나님 그분에게로 중심이동을 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그 애굽 땅을 출애굽했습니까? 그래, 드디어 430년 동안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까지 눌려있던 이곳에서 드디어 약속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구나. 지금까지 눌려있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 정말 살맛나게 한번 살아보자. 여호와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보란듯이 우리 인생과 민족의 미래를 꽃피우자. 여러분, 이러고 출발하지 않았겠어요? 과연 그랬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때마다 채워주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예비되어 있었고요. 홍해가 막히자 쫙 길을 뚫어주셨고요. 먹을 게 없다면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물이 없다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까지 해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신이 나죠.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면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우리 첫 시간에 살폈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유가 있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우리들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죠. 훈련의 여정이 그래서 맞습니다. 야, 광야 생활 이거 장난 아니네.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믿는 분들만 그러나요? 아니죠. 신앙의 경륜이 좀 쌓인 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중간중간 산과 골짜기를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하나님 뭐 이러시냐? 아유,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면 좀 도와주셔야지 뭐가 이리 어렵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원치 않지만 의심과 불평의 골짜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광야의 여정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시내산 언약도 받았어요. 성막도 완성했어요. 정말 각본대로 착착착 진행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아, 웬일이에요. 실은 광야의 진한 훈련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이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처음 기대와는 다른 훈련의 과정이 시작되어 그때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의 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속상해하는 걸 갖고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분은 일단 우리가 그 속상함에 나쁜 감정을 담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건 문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아, 속상해 정도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들은 그 속상함에 악한 말을 담아서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속상하다 해도 되는데 악한 마음과 감정을 담아서 독설을 쏟아낸 거죠. 여러분, 감정이 담긴 말은, 악한 말은 독화살 같잖아요. 그 독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막 썩어 들어갑니다. 저에게도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악한 말로 하는 원망과 그로 인해서 입은 저의 부상의 경험 말입니다. 모세도 하나님도 공이 백성들의 그 악한 말, 독화살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죠.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스라엘은요, 좀 충분히 다르게 말할 수도 있었거든요. 아, 모세, 되어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데 혹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어요. 모세, 좀 힘들어서 그런데 우리 언제쯤이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생각나는 대로, 그것도 자신들의 중간중간 감정까지도 확 담아서 퍼부어대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어요. 내 직성이 풀려야 돼요. 그래서 쏟아낸 거예요. 모세야, 너는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와서 다 죽게 만드는 거냐? 뭐예요? 책망입니다. 악한 감정을 담은 비난이에요. 작정하고 시비를 걸어요. 모세, 그 정도밖에 못하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요? 이게 악한 말로 하는 원망이죠. 그런데 주의하세요. 그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뭐라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진노하사, 노를 바라십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원망을 듣고 화가 난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로 그 진영의 끝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다베라, 곧 불사름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살짝 궁금해졌어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꺼지지 않는 불을 하필이면 그 진영 끝에다 내리셨을까요? 맨 앞에 내리지 않고 중앙에다 내리지 않고 끝에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를 만났는데 저는 꽤 설득력이 있게 들렸어요. 그날 이스라엘의 원망은 아마도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심리적으로 공동체 행진에서 맨 끝에 위치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헌신자들이나 일꾼들이 아니라 구경꾼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렇게 가는데 항상 보면 학교든 직장이든 쭉 가는데 맨 끝에 있는 분들은 어때요? 일단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발을 질질 끌고 툴툴툴툴대며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거기 내렸다라는 것을 보면 불평과 원망이 거기서 시작된 게 틀림없죠. 신실한 일꾼들은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묵묵히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상황은 늘 변하잖아요. 그게 좀 뭐 어떻든 누가 좀 뭘 하든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변함없이 충성하죠. 하지만 구경꾼들은 반대입니다. 이들은 늘 판단합니다. 늘 채점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나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래서 그들은 종종 맨 끝에 머물곤 합니다. 학교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런 분들은 꼭 있어요. 충성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빈정대고 불평하는 분들도 꼭 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진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그 진 가운데 중심에 서서 주님을 섬김의 이 길을 가는 충성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그렇죠? 진 끝에서 억지로 끌려가면서 뭔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채점하며 살지 마시고 이왕이면 중심에 서서, 아니 이왕이면 선봉에 서서 충성의 본을 보이며 걸어가시는 믿음의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하나님이 징벌로 내린 그 불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레벌떡 모세에게 달려오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저는 참 이상한 게요, 이 백성들 말이에요, 툭하면 모세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하다가도 결정적으로 뭔가가 아쉬워지면 누구에게 와요? 모세에게 와서 도움을 청해요. 그리고 바보 같은 모세는요, 그들을 위해 또다시 기도해 주고요,

하나님이 그 불을 꺼주시죠. 어휴, 큰일 날 뻔했네. 한숨을 돌리나 했더니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4절.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또 다른 성격의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데 이번에는요, 고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냐? 우리 꼴 좀 봐라. 애굽을 떠난 후에는 우리가 한 번도 고기를 못 먹었지 않냐? 전에 거기 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것 하나는 마음껏 풍족하게 먹었는데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가운데 섞여있던 이방인들이 불평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잠시 후에 그 불평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조하는 거죠. 한 명, 두 명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확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정말 뭐 그런 거죠.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막 서러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신세가 처량해졌어요. 눈물도 찔끔 나고 막 그런 거죠. 아, 옛날이요. 그래, 그 시절 그 뒷골목에서 먹던 뜨끈뜨끈한 돼지국밥 너무너무 생각난다. 그러면서 서럽게 우는 거예요. 고기, 고기. 그 순간 여러분, 저들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얻게 되었던 하늘의 축복들이에요. 잘 보십시오. 출애굽의 아침에 그들이 얻은 축복들은 우선은 구원이었습니다. 해방이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특권도 얻었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도 있었어요. 끝이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성막도 있었고요. 제사장 나라로의 부르심인 사명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출애굽과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그들의 눈앞에 세파가 그들의 눈을 가린 거죠. 당장 먹고 싶은 고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모든 복들을 싸구려로 여기면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고 무엇이 더 놀라운 가치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수습이 안 돼요. 괜히 출애굽했어. 하나님은 또 모세는 우리를 왜 이런 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냔 말이야. 이게 뭐야, 고기도 못 먹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얻은 보혈의 은혜, 생명의 은혜, 죄 씻음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 등등 이 귀함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고 옛날에 즐기다 놓은 여타한 것들 그리워하면서 혹시 오늘 뭐 이러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은 아니 계세요? 그래서 나온 불평이에요. 그래서 나온 원망이에요. 고기 못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6절을 보십시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제는요, 사실까지 왜곡합니다. 우리 꼴 좀 봐라. 지난 1년 내내 이 형편없는 만나, 지긋지긋한 과자 부스러기만 먹고 있다. 이게 뭐라고?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까지도 마구 폄훼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놀라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요, 10절, 모세도 하나님도 백성들의 그 모든 원망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어요. 모세의 마음도 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입니까? 틀림없어요. 당신 때문입니다. 비난이에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 너가 우리를 여리로 끌어낸 바람에 우리가 고기도 못 먹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목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장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원망과 불평이 대상이 되어 본 분 있으세요? 그때는요, 가슴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살기도 싫어요. 밥도 안 넘어가요. 잠도 못 자요. 그게 뭐냐면 악한 원망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것도 감정이 담겨 있으면 비난이고요, 그건 독화살이 됩니다. 아니에요. 그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잘 드리는 말씀인데 또 해보시죠. 따라해 주세요. 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일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치면 안 됩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날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다쳤어요. 왜? 원망과 불평에 가진 파괴력과 독 때문이에요. 모세가 급 우울해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그 얘기를 듣다가 으악 이러다가 결국 그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 백성들이 무슨 죄냐? 이 못나고 부족한 지도자를 나를 만나서 이 백성이 이렇게 된 거지. 하, 관두자. 나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모세가요, 그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해요. 자기가 정말로 실패자인 듯 느끼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지도자의 낙심. 심각합니다. 이어지는 모세의 고백은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게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저가 그 순간에 백성들에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늘 그랬습니다. 그날도요, 그가 사직서를 쫙 써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출하며 그의 상한 마음을 11절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12절을 함께 읽으시는데요,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서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 이 백성 뭐 내가 낳았어요? 왜 나보로 책임지라 하세요? 못해요.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표를 제출해요.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감정이 극해졌죠. 15절은 절규예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도망갈 수는 없으니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주셔서 이 힘든 직무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뭡니까? 탈진한 겁니다. 모세가 거의 자포자기한 거예요. 여러분, 가제는 누구 편이요? 개 편이잖아요. 저는 슈퍼맨처럼 보이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건 모세가 진짜로 곤고했던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힘듦이 최고조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 모습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잠깐 멈춰 서셔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파악하셨죠? 이렇게 어렵고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 난제가 풀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속에 자리하고 있는 한 자그마한 가능성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그 순간에 그 모세가 극한의 상황 중에 결국 누구에게로 나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여러분, 그 극한의 순간에 모세가 결국 누구에게로 나아가 씨름했다고요? 하나님, 그분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를 죽여주세요 라고 한 게 잘했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수고로운 순간에도, 그것도 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토로할 만큼 힘든 상황인데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웁시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다 보면요, 너무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우리에게는요 다 그런 광야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날 이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그대로 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곳 갈 데 없어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해법이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주님을 섬기다가 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다가도 갑자기 설명이 안 되는 기막힌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그때조차 여러분 늘 열려있는 제5의 방향, 하늘의 방향을 기억하시고 그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길, 여러분 광야에서 다른 길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길이 되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얘기를 좀 해보시죠. 왜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람들 못됐지, 그냥 날 놔두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들의 광야라는 이 믿음의 여정의 컨텍스트, 이 상황이 왜 그렇게 어렵죠? 광야라서 그래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분들도 다 힘들거든요. 여유가 없어요. 고기를 별로

못 먹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수기 11장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그 어려움과 난감함을 누구 책임으로 돌립니까?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탓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말로 비난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주목하세요. 그들의 그런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세 행동이 나오죠. 그 순간 모세가 어떻게 행하죠? 자기를 향해서 그런 독화살을 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맞불 작전으로 나갔나요? 야, 누군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니들이 해봐. 급발진했나요? 아닙니다. 대신에 그는 그 방향에서 이렇게 돌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분께 나아가 시름합니다. 하나님, 이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못 질 것 같으니 제가 도망갈 곳도 마땅치 않으니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만 특별히 광야는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의 화살을 쏘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죠. 얼마나 수고로우세요?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피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그 순간에 이 상황이 힘들어서, 야,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구나, 예수 잘 믿으려고 애써봤자 변화도 별로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그분을 향한 믿음 이런 거 다 내버려 둔지고 관두자, 소용없어, 원망하고 불평함의 자리를 털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날의 모세처럼 그 버거운 짐을 진 채로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께 토로하고 그분께 울고 그분께 부르짖으시겠습니까?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답은요,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셨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순간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놓는 백성들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당신께로 나와 울부짖는 모세 편을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상심한 종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첫째,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에게 동역자로 허락해 주셨던 70인의 장로들을 다시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고기도 없고 감정적으로 서럽고 갈 길은 안 보이고 너무 상심해서 고기 달라고, 내 입에다가 고기를 좀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문제아들이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부터 먹이느냐? 아니요. 그분의 성령을 대신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면 눈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안 바뀌어 있더라도 마음이 다 녹아내려요. 그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요. 그러면 그 상황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 결과 입으로 그 모든 원망을 쏟아내던 이들이 모세와 동역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지가 선명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인생의 짐이 혹시 무거우세요? 출애굽을 하기는 했는데 내가 기도했던 풍족한 고기는 없고 광야길만 계속 이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라는 축복조차 별것 아닌 것처럼 심드렁하게 여김 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도 못한 채 이 길을 걷고 계신 분은 아니 계세요? 그러하시다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금 주시는 이 은혜, 특별히 그분의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 사랑 많으신 하나님인데요, 와, 보세요. 뒤끝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시는데 마냥 기쁨으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왜요? 그들이 진중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와서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따라 나섰을 거예요. 그때 그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왜곡하고 비난했던 말이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셨고 서운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하나님의 이 음성을 같이 듣는 것으로 하려 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는 그분의 질문이죠. 해보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별 생각 없이 따라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도전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번에는 여러분 좌우에 앉아 계시는데 혹시 하나님께 행해주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이 앉아 계신 분에게 그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도전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안 짧아요. 31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와 바

0: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하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엄청난 고기가 거기 있게 되었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 무섭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입에 고기가 박힌 채로. 왜요? 불평했어요. 왜요? 원망했어요. 왜요? 비난했어요. 왜요? 왜곡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거기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명명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 뜻이요. 탐욕의 무덤입니다. 뭐라고요? 탐욕의 무덤. 자, 이쯤 되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이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바는 분명하죠. 우리들이 허락된 약속의 땅은요. 믿음으로 가는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안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애굽을 향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향하라 하세요. 세상은요 다 거꾸로예요. 내 이름을 내라, 내 실력을 내라, 실력을 보여줘라, 내 권리를 주장하라 하지만 주님은 거꾸로예요. 네가 썩어지고 네가 가만히 있고 네가 겸손하고 네가 바보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나 같으면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들을 위해 또 바보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가나안을 향한 우리들 믿음의 여정입니다. 인생 우리들 믿음의 여정은 장거리 달리기이므로 중간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라며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쏘지 마시고 모세처럼 오히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찬양의 말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가는 거죠. 하루하루.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발견할걸요. 가나안에 이르렀구나. 그리고 찬송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그것처럼 앞으로 또 얼만큼 더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 길을 행여 불평과 원망과 비난으로 걷지 마시고 또다시 모세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격려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셔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승리의 찬가와 함께 그곳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4-3411번 김해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함이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예, 저는 지금 창원에 살고 있고요. 그냥 한순희 권사입니다. 지금 성지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1: 우리가 이제 감정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이제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기에 저는 그때 극동방송을 어디서 들었냐면은 아세아 방송 있잖아요. 아세아 방송 그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방송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일일이 막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제 방송이 있어서 전파를 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때 권사님이 하자고 하실 때 정말 두 말 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일곱 사람이 모여서. 예,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2: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1: 이제 극동방송을 우리가 진짜 여기서 못 들었잖아요. 방송을 못 듣고 있다가 제가 어디든지 이제 참 멀리서 들으니까 아세아 방송은 음질이나 이런 게 좋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러다가 들을 때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오후 6시 저녁 때 6시에 만나나? 5시에 만났구나. 5시에 만났는데 누가 진짜 그때 참 연락해서 오라 오라 그런 말 한 번 없어도 그 사람들이 딱 모였습니다. 그 시간에. 그게 참 기적같이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세월이 참 악해져 가요. 전에는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명절이 되면은 이제 방송국에서도 이런 이제 뭐 믿음에 대한 십자가의 뭐 이런 그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송 안 합니다. 네, 안 하고 믿는 우리도 더 둔감해지고 그래서 안타깝고 정말 그 복음은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더 이렇게 요즘은 전도로 나가보면은 지난날에는 뭐 말이라도 걸었어요. 누가 우리도 뭐 친척 중에 누가 믿는다. 또 뭐 우리 자녀들이 믿는다. 부모님이 믿고 계시다가 우리는 지금 못 믿고 있다. 이런 말이라도 걸었는데 요즘은 아예 딱 단절하고 말을 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대면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말씀이 전파되는 이 힘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복음 70년 창원극동방송 30년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은희의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크록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도 출석 단어 은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월요일 MC 퀴즈 우리 1부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딱 한 번만 문제를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조어 MZ세대가 쓰는 말 중에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익숙한 그 단어 맞고요. 하지만 뜻은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 뭐 줄임말이겠죠 아무래도. 유대인은 과연 어떤 말을 줄인 신조어일까요? 뭐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앞글자인 유, 이 유는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정말 자주 접하는 그 영상 플랫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유땡땡 있죠? 그 빨간색 재생 버튼 그거 있죠? 네, 유땡땡이고요. 그럼 뒤에도 뭔가 줄인 말이겠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우리 매주 다른 전공별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올바른 의료 상식을 알아가는 누가의 처방전 코너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번 수요일에는 매월 셋째 주에 고정적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안과 정기용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혹시 궁금했는데 물어보지 못했던 이 눈 건강과 관련한 질문들 문자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번 주 수요일에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0: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의 진짜 고민과 그들을 바라보는 어른 세대의 마음. 그 거리를 줄여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마련해본 코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며 세대 간의 간극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보는 시간.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다음 세대에 깊은 애정을 가지신 전혜권 목사님 만나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전혜권 목사입니다.
0: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목사님?
1: 네, 잘 지냈습니다. 네,
0: 특별히 지난 한 주는 또 뭐 스승의 날도 있었고 그 전주에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바쁜 이 5월을 보내고 있는데 네. 목사님의 5월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1: 아, 그런 날들이 있었군요.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것저것 뭐 간단하게 준비하고 예. 뭐 어쨌든 섭섭치 않게 네. 특히 부모님들께는 섭섭치 않도록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5월이 우리 또 부모님들도 바쁘고 교회도 참 바쁜 달인 것 같아요.
1: 네. 네.
0: 부모님들도 챙기랴, 또 어르신들도 챙기랴, 아이들도 챙기고 선생님들까지
1: 맞습니다.
0: 잘 챙겨줘야 하니까
1: 네.
0: 바쁜 5월을 보내고 계신 우리 전혜권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아, 지난 2주 동안은 가정의 날을 맞아서 가족 안에서의 관계와 궁금증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봤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지냈던 스승의 날을 한번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와 선생님들의 초점을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스승의 날. 아,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요즘은 이 학교 선생님들의 교권이 아, 좀 많이 추락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좀 성경적인 관점에서 먼저 이 스승의 의미, 선생님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1: 네, 예수님은 사실 지식을 전수하는 스승님이라기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스승님이셨는데요. 특히 이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0: 예.
1: 이 스승이 없는 삶은 거울이 없는 방과도 같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가 더 이상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배우는데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누구에게 배우는가? 친구에게 배우는데
0: 네.
1: 이게 리스크가 참 큽니다. 뭐 친구에게 좋은 것도 배우겠지만 아 사실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 좋은 스승은 준비된 제자 앞에서 앞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모님이 또 엄마가 이 자식을 품에만 품지 마시고 예, 요즘 참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다. 그렇게 좀 예, 우리가 가정에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 요즘 이제 말씀하셨듯이 너무 우리 자식이 물론 예쁘죠.
1: 네.
0: 예쁘고 너무 귀한데 그게 좀 보호가 과하다 보면 좋은 스승님조차도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그게 결국에 이제 그 부모님이 너무 이제 품에 품고 있으면 저도 이제 이렇게 아이들 사육을 하면 되게 무기력해져요.
0: 네. 네.
1: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0: 그렇죠. 네.
1: 그저 베이비 시스터 정도 돌봄이
0: 예.
1: 그게 이제 어린 아이들은 괜찮은데 고등학생까지도. 돌보미가 될 때
0: 예.
1: 참 무기력해질 때가 참 있어요.
0: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 좋은 스승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뭐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합력하여서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좀 생겨납니다. 선생님이 꼭 다 좋은 분들만 있는 건 아닌데 무조건 존경을 해야 하나요? 라는 궁금증에
1: 네.
0: 어떤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1: 일단 이게 참 중요한데 존경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요.
0: 예.
1: 존경이 없으면 배울 수도 없다. 어릴 때부터 존경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그리고 이 존경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존경은 먼저 부모님에게서 배우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누군가를 존경하도록 잘 가르치면 가장 먼저 부모님을 존경하게 돼 있는데
0: 그렇죠.
1: 남을 하대하게 가르치면 결국에 나중에 부모님부터 하대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0: 예.
1: 남을 존경하게 가르치면 부모님을 먼저 존경하고 남을 하대하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나중에 부모님 하대해요.
0: 네.
1: 그래서

0: 이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좀 배울 수 있는데, 물론 문제 있는 사람 있죠. 근데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 있다고 뭐길 나가면 무섭다고 방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좀

0: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표현 직접 말로 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1: 아, 저도 참 놀랬던 게 조금 뭐 갈등이 있다가 금방 풀어질 수 있는 건데도 그냥 뭐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다가섰는데도 마음의 문을 안 열고 나는 그냥 안 만날래. 여기서 끝낼래. 예. 이런 경우들을 참 요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자기 방어가 너무 강하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좀 이제 관계가 깨지고 그게 좀 미안하다고 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냥 거기서부터 딱 끊어버리고.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자기 방어가 너무 강하다. 나중에 혼자 된다. 그래서 좀 나만의 방법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말로, 누군가는 뭐 문자로, 누군가는 DM으로, 뭐 누군가는 편지로, 아니면 간단한 선물로, 뭐 그냥 뭐 웃음으로 좀 자기 방어 조금만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다가서고, 그러니까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참 어린 나이일수록 쉽지 않은데 예. 예, 그렇게 좀 조금만 더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표현하는 걸 요즘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네.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뭐 서로에게 표현을 하고 또 자식들에게 많은 사랑을 표현을 해준다면 그런 친구들은 확실히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1: 아, 그렇죠.
0: 네. 네. 그런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도 잘 표현을 하고 네. 학교에서도 잘 표현을 하는 편인데 말씀하셨듯이 자기 방어를 조금만 내려놓고 우리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서 뭐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 관계가 더 좋아지고 돈독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반대로 이런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선생님과 관계를 잘 맺고 싶은데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좀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어떤 위로를 좀 건네줄 수 있을까요?
1: 학창시절에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특이점이 없다 보면 투명인간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0: 맞아요.
1: 뭐 공부를 잘하든지 잘 웃기든지 뭐 춤을 잘 추던지, 네, 뭐 운동을 잘하던지,
0: 더 나아가서는 매일 선생님께 혼나던지,
1: 뭐 차라리 진짜 말썽을 피우던지, 예. 뭐 그런 친구들은 뭔가 튀는 친구들은 주목을 받고 좀 어쨌든 뭐 혼나든지 뭐 하든지 사랑을 받는데 사실 제가 정말 무색무취였습니다. 저 그 참 잘 알아요. 이런 나도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은데 무색무취다 보니까 예. 뭐 나는 이 반에서 존재하는 친구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나의 이름을 알고는 있는가. 너무 자신감 잃지 마십시오. 저도 학창시절 그랬다만 또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의 때가 있고 내가 날개를 달고 활개칠 때가 있고 그래서 너무 다가서는 게 또 너무 부담된다면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요. 네. 저도 무색무취였지만 나중에 언젠가 꽃을 피웁니다. 네.
0: 그런 찬양이 떠오릅니다. 너는 꽃이야.
1: 아, 그렇죠.
0: 네.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네. 네. 아, 정말 학교에서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네. 선생님이 날 알기는 할까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선생님들은 다 기억하십니다.
1: 네.
0: 다 잘 알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조금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더라도 있는 그대로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꽃과 같이 아름다운 친구들이니까 자신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목사님의 경험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자신감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다음 세대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듣는 동안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 그리고 경험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 로거십의 찬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0: 네, 팀로거십에 함께 지어져간에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와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서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선생님의 시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분들 중에도 뭐 어린이부나 청소년부, 교회 학교에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다음 세대의 모습이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 우리 이제 교회도 보니까 이 소통을 정말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0: 네.
1: 소통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요즘 아이들은 야, 이게 대화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소통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0: 예.
1: 저는 사실 이 DM이란 걸 안 하거든요. 저는 이제 카톡에서 멈춘 세대인데
0: 네네.
1: DM을 이해하기까지 좀 쉽지 않았어요.
0: 예.
1: 왜 DM 왜 카톡을 안 할까?
0: 네. 네.
1: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0: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1: 네. 근데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도 다 자기 방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게 또 요즘 시대의 방식이니까 그걸 또 뭐라고 하겠어요.
0: 예.
1: 카톡은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에 대해서 드러나지만, 또 DM은 또 안 그런가 봐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0: 그렇군요. 저도 몰랐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DM을 하

0: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런 부분들을 되게 어려워하고 또 아이들이 교회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워하고 더 나아가서 재미가 중요한가? 예배가 중요한가? 이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이제 이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맨날 재미로만 아이들 꼬셔서 교회 데리고 와야 되는 게 이게 맞나? 예배로 뭔가 성경 공부로 뭔가 이렇게 승부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좀 그랬습니다. 네.
1: 저도 지금 교사로 거의 뭐 20살 때부터 지금 10년 넘게 교사를 하고 있는데, 갈수록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도 뭐 예배에 대한 고민들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명쾌한 답이 내려지지 않아서 더 힘들기도 하고. 근데 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런 질문 많이 했거든요. 너왜 DM은 보는데 카톡은 안 보냐?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었을 줄은 또 몰랐네요.
0: 아, 저 카톡 안 해요.
1: 네, 어쨌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대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고민도 저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학교 선생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특히 교회 선생님은 신앙적으로도 모범을 보여야 하고 또그 은혜를 우리 학생들에게도 흘려보내야 하기에 정말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좋은 선생님의 모습, 또 기억에 오래 남는 선생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0: 역시 뭐 재미도 중요하고 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 재미있는 선생님 뭐 좋은 선생님보다 이 진심을 다한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맨날 아이들 볼 때마다 울고 하나도 재미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근데 하나 있어. 항상 울어. 아이들 붙잡고 울고 너왜 지난지 알았냐 울고 그렇게 진심을 하니까 아이들이 막 혼을 내도 그 혼이 사랑이란 걸 아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뭐안 혼내면 왜왜안 혼내냐고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너왜 지난 줄 알았냐. 그래서 참 그런 진심은 반드시 기억에 남는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100명에게 예를 들어서 잘했다 치면 100명에게 진심으로 쏟았다 치면 한 30%, 40%도 남지 않아요. 나머진 배신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내 기대와 다르게 다른 길로 가고 뭐 하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진심을 다해 주시면 이 특히 주일학교 교사는 진심밖에 없습니다.
1: 맞습니다. 그 30%도 안 되는 그 작은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선생님의 모습이 있다면 좋은 학생의 모습도 분명히 있겠죠. 학교와 교회에서 좋은 학생의 모습, 어떤 학생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0: 그래서 이 선생님도 어른이다 보니까 뭐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항상 선생님도 옳아야 되잖아요. 문제 없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로부터 항상 평가를 받아요. 왜 선생님이 왜 저래? 선생님이 왜좀 잘못된 뭐 어떤 비판을 많이 받죠. 예, 그래서 선생님도 많이 힘드시죠. 선생님, 우리 같이 말썽쟁이들 담당하느라 많이 고생하셨죠. 네, 그 소리 하나, 예, 그말 한마디 하나, 그게 제일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게
1: 그렇죠.
0: 제일 좋은 학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선생님들은 뭐 많이 바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뭐 맛있는 걸 바랄 것도 아니고, 이 친구들이 뭐 뭔가 서프라이즈 뭔가를 해주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리고 선생님의 마음처럼 한 번, 두번 같이 마음을 모아주고 행동해주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난 금요일에 스승의 날이 좀 지나갔지만, 아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뭐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께 부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방법, 어떤 게좀 있을까요?
0: 저도 지금 뭐한 8년, 9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연락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초등학생, 뭐 고등학생이 지금 성인이 되고 다 컸는데, 그냥 목사님 보고 싶어요. 이 한마디가 참 그렇게 마음을 녹이더라고요. 선물 주지 마세요. 선물 솔직히 부담됩니다. 그냥 선물을 주면 내가 뭘더 해줘야 되나?
1: 그렇죠.
0: 추가해야 될게 생각나니까 그냥. 보고 싶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마음 하나

0: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는. 네. 아, 우리 또 방송 들으시는 많은 우리 선생님들 지치지 말고 힘내셨으면 좋겠고, 우리 또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우리 선생님께, 우리 고마운 감사한 선생님께 정말 간단하게 마음 표현 한번, 그리고 뭐 메시지 한번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세대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이 시간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또 먼저 가장 좋은 스승이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본받아 또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에 있습니다. 시대가 참 이제는 좋은 스승 만나기도 어렵고 좋은 제자가 되기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에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좋은 스승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시고, 또 선생님들은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정말 성경적 가치, 주님께서 원하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대 주님을 믿는 다음 세대와 또 지금 모든 교사 스승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경적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모든 교회의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모습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지금까지 마산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3: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10,000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에 이어서 6월 2일에 진행되는 AI 세미나 내용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김태훈 목사님을 모시고 AI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이미 뭐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침투해 있는 AI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AI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복음을 연결해서 AI를 또 사용할 수 있는지 특강도 해주시고 실습도 해볼 예정인데요. 이 10,000원의 등록비가 있어요. 근데 이 10,000원에는 이 특강 내용도 들어가고 또 다과도 들어가고 저녁 식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10,000원의 행복, 10,000원의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에 진행되는 AI 세미나 샵 0981번으로 참석이라고 남겨주시면 관련한 사항들과 또 신청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하시고 또 함께 오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링크도 또 참석이라고 우리 샵 0981번으로 보내라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신청 링크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MC 퀴즈 정답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자, 유대인이라는 이 신조어 어떤 뜻을 가진 신조어인지 맞춰주는 문제였는데요. 유는 제가 뭐 플레임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튜브 있죠, 너튜브. 예, 유는 너튜브를 이야기하고요. 대는 대충 보는, 그리고 인은 인간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너튜브를 대충 보는 사람이 아니라 너튜브를 통해서 뭐 드라마, 영화 이런 뭐 긴 것들을 너튜브의 그 짜깁기 한 것들 아니면 압축해서 설명해놓은 영상들을 통해서 대충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훌기 정도로 보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 뭐 막 말이 너무 어려워요. 예,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어쨌든 너튜브를 통해서 이 긴 영화나 드라마들을 대충 훑어보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이제 정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대충 의미만 맞으면 여러분들 다 정답이라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음 주 MC 퀴즈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선물 당첨자 등산화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산삼스틱 당첨자는 내일 이 시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을 텐데 하루만 더 기다려주시고 내일 이 시간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는 저 장미꽃 위에 잇을 함께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경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지난주 우리가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를 더 많이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SNS죠. SNS를 열면 누군가는 여행 중이고 누군가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누군가는 예쁜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 화면들을 넘기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저렇게 할 수 없을까? 나는 왜 평범할까? 우리는 다시 비교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나만 불행한 것 같은 감정이 밀려옵니다. SNS는 연결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비교와 열등감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여주는 누군가의 모습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SNS에 진짜 삶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고 싶은 장면만 올리죠. 화면 속 그 친구도 분명히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아무도 모르게 울었던 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순간은 그 사람, 그 삶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죠. 비교는 내가 가진 전부와 상대방이 보여주는 일부를 견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평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싸움인 것이죠. 그렇게 비교는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함이 아니라 남의 것을 부려워하게 만들죠. 시편 139편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특별합니다. 그러니 비교의 감정이 다시 올라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SNS를 잠시 내려놓고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말씀 한 구절, 묵상, 짧은 기도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비교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깥으로 향하게 하지만 기도와 말씀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와 고민을 모두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불안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시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내 삶이 평범해 보여도 오늘 먹은 따뜻한 밥,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 조금씩 자라고 있는 나의 모습,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감사하기 시작하면 비교 대신 만족이 찾아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마음에 뿌리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SNS 속 누군가처럼 만들려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비교의 감정이 다시 우리에게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분명 나만의 빛이 있고 나만의 길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아버지 일이 내 일이 되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3주 전부터 하나님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많이 기초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아버지 일이 내 일 된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그 신앙에는 아버지의 일이 내 일 된 삶이 포함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선교가 내 일 된 삶이 포함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는 삶. 아버지의 선교가 그러니까 내 일이 되는 삶.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만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로의 부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선교로의 부르십니다. 명확하게 보았고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포도나무의 삶이 가장 요약하고 있습니다. 고문도 동의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한 핵심이 뭐냐? 아버지 일이 내 일 된 삶입니다. 아버지 일이 내 일 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한 핵심이 뭐냐? 아버지 일이 내 일 된 삶입니다. 아버지 일이 내 일 된 삶입니다. 마이크 고먼 그 책 99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해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선교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성령의 은사는 적어도 선교의 구체적인 차원에서 제자들이 그러한 가족의 유사성을 가지도록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 놀라운 친밀함과 그 놀라운 특권,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아버지 일이 내 일 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세요.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일. 근데 지금은 여러분 대부분 잘 알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버지 일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주의 일이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주의 일과 예수님이 말하시는 아버지의 일이 다른 걸 보겠더라고요. 이해가. 무슨 얘기냐? 우리는 뭘 주의 일이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걸 주의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요한복음에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 요한복음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앞서가시면서 행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이셨고요. 그것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읽은 것처럼

그 일을 행하고 마치는 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하셨어요. 세 번째,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려면 자기 의제가 내려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요,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특별히 이 시대에. 근데 성경은 저는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와서 그 성경 구조를 갖다 대보세요. 성경 전체를 볼때 명확합니다.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려면 자기 의제가 내려져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버지 일이 내 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성경이 말하는 그 포도나무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삶, 뭐라고 표현하든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근본적으로 되어지려면 당연히 자기 의제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아버지의 일이 내일 된 삶 등등을 많이 말하는데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 많이 말하는데 실제로 그 삶이 되지 않는 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자기 의제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제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동일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거짓 신앙 체계를 다루면서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라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본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실체는 처참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그 대상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장 37절 보십시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되 바로 그 윗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통해 증언하시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침례 요한을 통해서도 증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연결되는 구절에도 보아도 아시듯이 하나님이 증언했다는 말은 가장 우선적으로 성경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증언했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9절을 보실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아도 아시듯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당시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까 37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도 그들은 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이었다고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2절 보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안 사랑한다는 거죠. 45절. 내가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말을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너희의 소망을 그 위에 두고 있는 모세니라. 즉 그 당시 종교 지도

자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모세에 두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율법에. 근데 그 율법이, 그 모세가 그들을 고소할 거라고, 고발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데요. 그들은 그토록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했음에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들은 그토록 종교적인 의식들을 누구보다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들은 성경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좌보하면서 연구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도 안 믿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본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좌보했을 것이고 교리를 왜 잘하니까? 그 많은 종교적인 그 당시의 전통에 따른 의식들을 철저히 했으니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을 것이고 그들은 율법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으니 누구보다 율법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을 텐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거짓 신앙적입니다. 이것이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의 의미조차가 가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했고요. 근데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뭐가 문제였냐는 거죠. 뭐가 문제?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딱 두 마디. 그들의 자세 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와 대조해서 예수님의 자세를 말씀하세요. 이 중간에.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된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문맥을 볼 때. 뭐 그럼 뭐가 그들의 문제였냐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중간에 44절 5장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자기를 대조하세요. 그걸 봐도 이게 이제 문제 핵심인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바로 위에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그들은 그토록 성경을 연구하고 그토록 종교적인 의식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토록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 의제가 내려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자기 의제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서로의 칭찬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칭찬을 소중히 안 여기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이 그토록 십일조를 철저히 드리고 그토록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등 그 당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들을 그토록 철저히 한 게 누구의 평가를 소중히 여겼다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평가를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려면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아무리 소중히 여긴다고 말할지 몰라도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같이 가면 결국은 사람의 평가가 소중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 다 마찬가지고 교회 중직들 마찬가지인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라고 그러면 아니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말할 사람 있을까요? 한 분이라도? 없겠죠. 다 누구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그래요? 하나님 평가를. 자, 그런데 예배 시간부터 시작해서, 제 얘기는 예배가 길어야 다 옳다 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간부터 시작해서 예배 순서, 찬양만 하더라도 찬양에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 사람들에게 마음을 은혜를 끼쳐서 설교, 어떤 내용을 전하는 거 어떻게. 오늘날이요, 거의 모든 포커스가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성도들이 거기서 떠나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부담스러워 듣기 싫어해도 그들이 그렇게 돌이켜져야 살기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인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바울 갈라서 1장에 보면 그 당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등등등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 의제가 내려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등등 말하지만 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 되지 않는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요한복음 5장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의지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를 제가 의제를 내려진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우리 주인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자신의 유익, 내 가족의 유익, 내 돈의 유익이 내가 주님을 따르되 어느 정도 따르고 어느 정도 순종할 것인지 이게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유익과 내 유익이 부닥칠 때 내 유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자기 자신이 전혀 내려지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잔치의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 원하고 등등.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도 주님은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비웃었다고 돈을 사랑하는 거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포함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하면 그게 고르반입니다.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왜 그렇게 할게요? 돈이 있으니까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아버지 일이 내 일이라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목적에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되려면 자기 의지가 내려져야 되는데 자기 의지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같이 가는 범위 내에서만 순종이 있고요.

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자기 의제가 상충될 때 그때 사람들은 자기 의제를 취합니다. 그걸 두고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번째, 자기 의제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얻는 길입니다. 아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 같은 맥락의 말씀을 마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까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네,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은 순교를 포함하겠지만 순교만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제를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14장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얻으리라.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라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라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공동으로 받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상속자이면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심지어 뭐까지 살펴봤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함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하기 위해 자기 의제를 내려놓는 것 그게 고난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그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경한, 잠시 받는 경한 것이고요. 그것이 영원한 중요한 것을 이루어낸다고요. 아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 말씀하시면서 같은 맥락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연결됩니다. 설교 마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시고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과 관계로 초대하시고요. 아울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자세는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일이 내일 된 삶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아버지의 일이 내일 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놀라우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82-1001번 포도나무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살펴보며 함께 분석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2: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개정된 헌법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가 열려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을지 우리 정부가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선 북한의 영토를 한반도 이북 지역으로 명시화하면서 우리 남한과의 단절을 공식화했고요. 기존에 있던 통일 조항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북한 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로서 헌법에도 그런 표현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는 사회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빠진 것이 의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가 강화된 모습인데요. 국무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정의해 국가 대표성을 부여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무력 통솔권도 명문화했고요. 오늘은 개정된 북한 헌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북한이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3: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는데요.
0: 예.
3: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북한 헌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영토 조항이죠.
3: 네, 그렇습니다. 이

0: 조항이 신설된 조항인데요.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예와 영공을 포함한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예.
0: 건 영역의 범위이자 불가침을 주장하는 영역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1: 예, 통일 조항이 또 삭제됐다고 하던데요.
0: 예, 기존 헌법 제9조에 있었던 이 통일 조항인데요. 북반부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 실현 이것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 예.
0: 이 목표문이 개정 헌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1: 네.
0: 이것을 이제 두 국가로는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평화공전까지 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1: 네.
0: 두 국가론을 반영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자, 지난 2023년 9월 열렸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개정됐던 사회주의 헌법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헌법의 명칭도 그렇고 서문과 본문에서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대폭 줄였다던데 사실입니까?
0: 예. 아직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폭 줄였는데요.
1: 네.
0: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 헌법에서 그냥 헌법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1: 네.
0: 또 서문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것을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렇게 줄였고요.
1: 네.
0: 사회주의 법무생활, 사회주의 법무제도, 이거를 법무생활 법무제도 이렇게 단순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죠. 김일성 또 김정일에 대한 표현도 수정됐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지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서는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1: 예.
0: 전면적으로 개정됐습니다. 개정 헌법 서문에서는요, 김일성 김정일 주의 대신에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 국가 건설의 총적 방향, 총적 목표라고 간단히 언급하고는, 이것을 반영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 위협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주의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쪽으로 그 방점을 옮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1: 예. 자, 또 북한의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도 대폭 강화가 됐지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국가기구에 대한 규정이 제6장에 있는데,
1: 예.
0: 이때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앞 1절에다가 처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1: 네.
0: 또 국무위원장을 기존에 최고영도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국가수반으로 정의했습니다.
1: 네.
0: 이제 국가 대표성을 부여했고요.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하고, 또 모든 무력에 대한 통수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소환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의 의장과 내각 총리 등 국가 중요 간부에 대한 임면 권한을 국무위원장이 갖게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1: 예. 자, 오늘은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번 개정헌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영토 조항인데요.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 사이의 영토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적화통일을 이대로 없애고 또 동족이라는 개념을 제거하고 두 국가론을 반영했다라는 것이 주목받는 이유고요. 두 국가론은 사실은 상대에 비해서 열등한 위치에 있을 때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감이 생기면 이런 입장은 바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국가를 위한 의지인데요. 이 정상국가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인데,
1: 네.
0: 사회주의나 김일성, 김정일주의 표현을 삭제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국가화하려고 한 것이고요. 또 삼권분립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법치조항이 넣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정상국가를 위한 노력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보면 이 별난 국가의 헌법이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요,

0: 국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됐다는 부분인데요. 국무위원장을 최고 영도자에서 국가수본으로 정의를 하고 국가의 대표성을 부여했습니다. 또 핵사용 권한이라든지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다는 것, 또 최고인민회의 소환권을 무력화시켰다는 것, 이런 것들과 또 중요 간부 임명권 행사를 하도록 명시했다는 것은요. 모든 권한이 김정은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이건 독재체제 강화라고 보는 부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1: 네.
0: 자, 이것은 정상국가의 모양새를 내려는 노력은 했지만 독재권 강화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헌법에서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정상국가를 향한 변화된 부분과 김정은 독재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1: 네.
0: 만약에 정상국가화에 대한 보수과 즉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김정은 독재가 대립할 경우에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김정은 독재 쪽을 선택하겠죠.
1: 네.
0: 그런데 사실 이 두 부분은 정상국가에서는 모순 대립하지 않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지도자의 권한이 인민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대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모든 것이 최고존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국가가 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눠주신 또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 기도 제목도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정상국가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된 권한이 인민대중대의주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북한이 인민중심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두국가론으로 남한과 거리를 두지만 지리경제학적으로 북한이 발전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북한이 남한과 교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남북한이 상생협력한 날이 속히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또 기억하시면서 북한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보 목사님과 함께한 북한 바로보기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01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1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13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면서 예루살렘에서의 영광을 잊을 바에야 오른손의 재주를 아예 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을 괜한 고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관광 돌리는 도구로 오직 그분만을 위해 제주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든 가진 재능과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축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 쉼과 평안함 누리시는 온전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문에 주의 영광 빛나니 들으셨고요. 휴의 네 주를 가까이 찬송이어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악기 또 목소리로 우상을 숭배했고 또 자신들을 즐겁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시편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재주 나의 달란트를 사용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또 어떤 찬양으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지 또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들 함께 듣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찬양 실로암 하나님의 축복 두 곡 들으시고요. 이어서 찬송가 두 곡 들으셨는데요. 좋은 이웃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바비 미셸의 영어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노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이어서 두 곡의 찬송, 엘칸토 중창단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듣고 오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과 다양한 이야기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샵 9330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 앞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4022번님께서는 둘째가 축구선수라 픽업하느라 기다리고 있으면서 청취하고 계시다고요. 부상 없이 건강하고 즐겁게 축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되는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아들을 위한 기도, 또 자녀를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저의 찬양, 새로운 찬양 또 소개하려고 해요. 찬송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이 저의 주제곡 같은 찬송이거든요. 간증 말미에 항상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이 여러분의 가사가 되길 축복하면서 특별히 지금 흐를 찬송에 저의 간증에 나오는 은찬이가 베이스 기타를 또 열심히 치고 있고요. 또 저희 남편이 드럼을 연주하는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음원을 통해

조수아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안성진의 찬송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고 김은현이 찬양하는 주님 곁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있는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문자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보내주신 신청곡들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70년 경남산수면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6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지혜 말씀 시편 7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에요. 힘든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오직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텅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텅 빈 통장을 줄임말이죠. 월급날 잠깐 채워졌다가 카드값, 월세, 공과금이 빠져나가면 순식간에 0원에 가까워지는 그 허망한 통장. 그런데 통장만 텅 비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일터에서의 최선, 또 가족들 챙기다 보면 내 마음의 잔고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를 향한 찬양으로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워보면 어떨까요? 첫 곡입니다. 온 힘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띄워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이 아니라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어있다고 느낄 때야말로 주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빈 그릇이어야 새 것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위클레시아의 목마른 사슴, 김 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띄워드립니다.

오늘 마음의 잔고가 바닥났더라도 괜찮습니다. 통장은 다음 월급날을 기다려야 하지만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 채워지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끝곡으로 창문에 주의 사랑으로 나를, 손경민의 은혜 들려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전혜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기. 아브라함이 재혼을 했다. 새 아내의 이름은 그두라였다. 그녀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알이 낳았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

을 낳았다. 드단의 후손은 아수르 사람, 루드시 사람, 르움미 사람이었다. 미디안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하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그는 아직 살아있을 때에 첩들에게서 얻은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 후에 그들을 동쪽 땅으로 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과 서로 멀리 떨어져 살게 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고 숨을 거두었다. 그는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을 다 채우고 평안하게 죽어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동굴에 묻었다. 그 동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었다. 이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사들인 밭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곁에 묻혔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곧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욧, 그 아래로 게달, 압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싸, 하닷, 대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들은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곧 그들이 정착하여 장막을 친 곳의 이름이 되었다. 그들은 열두 부족의 지도자들이었다. 이스마엘은 137년을 살았다. 그가 숨을 거두자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자손은 이집트 동쪽 인근의 하윌라에서 아수르 방면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정착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자기 친족과 어울려 살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40살에 바단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결혼했다. 그녀는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태 속에서 아이들이 어찌나 뒤척이고 발길질을 해대던지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어찌 살까?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찌 된 일인지 알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네 몸속에 있는 동안 서로 다툴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압도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25장 1절에서 23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그건 선택이 아닌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빨간 약이 부른 사랑하자 였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두면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그리고 연락 한번 작은 행동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낼 때 비로소 드러나지 않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실제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생각으로만 그냥 머물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직접 움직일 때 비로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Matt Redman의 Call to Worship, Brooke Ligert Wood의 Garment of Praise, Phil Wickham의 Fear Has No Pow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플랜의 헤매이며 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팀 루크 월십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위 러브의 오직 주의 은혜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확 바꿀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데 괜히 그 뭐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순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고마워요, 미안해요,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참 별거 아닌 말들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하루를 바꿀 만큼의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닌 한 번 더 표현

표현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을까. 그저 마음만 두지 말고 용기를 내서 표현하면 그때부터 좀 거창하지만 세상은 바뀌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Lord.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의 I Thank You Jesus. 크리스 블루의 The Center of My Joy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0: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소설 어린 왕자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데요.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판단할 수 없듯이 우리의 내면이 그리고 삶이 정말 그렇죠.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여도 사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진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요. 또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도 주님의 강한 팔로 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심도요.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죠.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한 날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밝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5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모든 열반 주볼 때까지 무리받아 덮음같이 아이자 61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은혜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제발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죠. 시편 145편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하셨는데요.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제목이 뭐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좋고요. 기도 제목도 좋고 신앙의 고백 또 듣고 싶은 찬양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찬양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날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온누리 월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어노인팅의 흐르네 하나님 사랑,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띄워드린 거고요. 이어서 제이 월십의 산과 바다를 만드시기 이전부터 까지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날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주변을 흐르기를, 날 통해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체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열려지기를, 날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기만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맞아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의 위기 속에서 남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또 나의 방식이 맞다고 믿으면서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나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편으로 변화되는 과정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참미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서현실의 내 모든 시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안성진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브라운 월십의 어저께나 오늘이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리춘주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론 베이커의 His Eyes on the Sparrow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필립 웹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죽게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오른 길 따르라 의 얘기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민의 그 이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간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포힘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선한 능력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선거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더 많은, 더 큰 사랑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또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도 받아도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넉넉하지도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부어주시는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욕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자리에 나의 시기심과 또 미움과 다툼이 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사회에도 흘러가야겠지요.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북한 사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두워져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누리시길 소망하고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북한 출신 탈북민 성도님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송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또 북녘에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스마트폰, 이 지능형 손전화기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로그인하시면 저희에게 메시지 남기실 수 있어요. 무료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어제 이어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하실 분 오묘한 전도사님이시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통독학교를 거치면서 또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의미를 찾아내신 오묘한 전도사님은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게 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방송국 쪽에서 프로그램 안에 영상을 하나 좀 찍으면 좋겠다. 통도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찍어서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목사님께 요청이 와서 이제 그 방송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영상을 평촌 세순교회 목사님이 이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나눌 기회를 또 자리를 주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또 정리되게 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나눴어요.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분들이 정말 그것에 반응하고 따뜻하게 받아주었던 이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생각들을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되면서 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 그냥 1년 동안 정말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지만 그건 그냥 내 의욕에 넘쳐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목사님께

좀 더 내가 말씀을 좀 한국에서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기생들과 함께 한국에서 또 통독을 이어서 하게 됐어요. 이기생들도 이제 1년 과정 가운데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단계에 어떻게 또 나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하려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이니까 웨딩 촬영도 하고 싶고, 손님들 왔을 때 식사도 대접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래도 신혼여행도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도 좀 보장이 돼야 뭐 결혼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완전 그 맹목적인 믿음과 같이. 그래? 그건 뭐 하지 뭐. 뭐 웨딩 촬영하면 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되고, 식사 대접하면 되고, 뭐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건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겠냐. 전화했는데 그때 장모가 딸이 결혼하겠다는 말에 바로 그날 놀러. 그러니까 황당해 하는 거예요. 아무튼 사정하는 대로 저한테 이제 사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를 계속 하지만 저는 이제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그분에게는 그게 전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결혼 날짜를 잡아버렸어요. 그때 이제 설교하고 간증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회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스튜디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목사님이 또 그런 걸 또 잘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 교회에서 그럼 웨딩 촬영 찍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러면 예식장은 준비됐느냐? 대뜸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하면 어떨까 할까? 목사님이 또 그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럼 해라. 그러면 식사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강구하신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다 직접 식사를 해주겠다. 성도들이 다 나서서 뭐 가족 이상으로 막 준비해주고 저희 둘은 그냥 일상적으로 훈련 받으면서 이제 통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례를 우리 세순교회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걸 이 자리가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들의 앞으로 인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그냥 그 자리가 감동의 바다가 됐고 그 자리에서 우리 장모님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한 사람을 바꾸는 자리로 그 결혼식 자리를 사용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 일인지를 경험시켜주고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가정을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섬세하게 책임지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 한순간 한순간 그냥 내가 다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었고 또 이 가족 안에서는 통독할 때도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 하면 밥 주냐 그거 하면 인생이 뭐 달라진다냐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 반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던 그 분도 이제 변화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뭔가 계신 것 같다고 그 자리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이 걸음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부터 이미 가지고 계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그런 현장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가고 세워감에 있어서 많은 문제와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돌아와서 이제 이기 통독도 그 시점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될 때에 한번 3기 선생으로 사역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와 같은 탈북민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북한 땅을 향한 마음을 품고 같이 준비하는 사역에 너가 또한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신학교에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님이 없을 때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흘러보냈던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다음 어떤 학생들을 세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염려와 걱정이 또 막 몰려오면서 고민이 돼서 분명히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맞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옳다고 생각들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의 평안함과 결단할 수 있는 이제 은혜를 주시는 게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결단을 했죠. 처음으로 이제 리더로 섬기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이들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최강 목사님이 우리 일기생들을 사랑으로 섬겼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들을 또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또 옆에 사람들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고 이끌어 가다 보니까 점점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그 사랑을 목사님처럼 내가 해줄 자신은 없고 근데 그렇게 해줘야만 이 공동체가 살아날 것 같고 그래서 막 이렇게 리더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섬기면서 사역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언제 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거야. 또 다른 어떤 원망으로 그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잔잔하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게 너 말씀 더 알기를 원하고 나를 더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열심히 외웠고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을 정말 실제로 실천하려고 해본 적이 있느냐, 정말 더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이제 던져주면서 그때 이제 결국은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자였고 그 가능성이 없는 인생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어서 놀라운 역사로 바꿨는데 저들도 하나님이 내가 바꾸지 않겠느냐, 너가 하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너도 고백했지 않느냐, 또한 이 모든 과정 또한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냥 주어진 삶에서 하루를 걸어가는 인생을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깊이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하루를 주신 은혜 안에서 족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 어차피 나는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인생,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때로는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이제 은혜 받고 제가 회복되니까 놀랍게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지체들도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어떤 관심, 비전 이런 것들을 또한 같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통일에 대해서 낭만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점점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과연 통일이 될까라고 하는 어떤 의심을 먼저 품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어떤 그 땅을 바라보고 재해석을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땅에서의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시키게 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게 됐거든요.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복음 통일에 대한 비전은 북한에서 나왔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지금 보고 울고 계신다. 왜 그러느냐? 평양 대봉의 역사로 북한에 놀라운 어떤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북한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다 무너지고 김일성 우상으로 자리를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변화되게 되면서 사실 고난 행군이라는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도 이제 해석하면서 북한에서 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자신의 영광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때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통일이 올까?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올까 안 올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0: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고민하고 묵상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지면서 기대와 소망이 점점 더 커지고 택한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에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확신을 이제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탈북민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통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곳에서 나온 지금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폐한 땅같이 돼버린 그 현장 안에서도 지금 복음의 생명력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어떻게 통일이 돼서 북한 땅에 갇혀져 있던 묻혀져 있던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통일은 반드시 되어진다.
1: 엄요한 전도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언젠가 고향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민 크리스천들이 있고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누리며 또 다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함께 하셨고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며 관계 안정 의지를 강조했지만 대만과 이란 문제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방중 직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베이징이 비중러 외교의 핵심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한국과 일본, 유럽 걸프 국가 등 26개국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지원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BS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은 종전 조건을 담은 대형 간판을 테헤란 도심에 내걸며 경제 제재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주권 인정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며 급진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이례적인 축전을 보내며 한미동맹과 자유수호의 의미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곡관리소 간부들이 국가 식량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배급체계 불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열린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안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의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는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을 친구라고 부르며 협력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두 정상은 국빈 만찬과 텐탄 공원 방문 등 일정을 함께하며 관계 개선 분위기를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부부를 오는 9월 미국 백악관으로 초청하게 되는데요. 정상회담장에서는 두 정상이 서로 박수를 보내고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측 입장차는 여전히 확인됐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잘못 관리될 경우 양국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국은 공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기존의 대만 지원 기조는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란 문제를 놓고도 미국은 중국의 협조를 압박했고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는데요. 미국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 안정과 이란 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내놨습니다. 양국은 경쟁 속에서도 관계를 일정 수준 관리하는 분위기지만 핵심 안보 현안을 둘러싼 긴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후 나온 발표여서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중 일정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될 경우 중국은 같은 시기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 모두를

상대하는 외교 중심 무대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관리하면서도 러시아와 전략 협력을 유지하는 이른바 양면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 이후 에너지와 금융, 무역 분야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크게 높여왔고 중국 역시 미국 견제 국면 속에서 러시아와의 전략 협력 관계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위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강대국들이 잇따라 베이징 외교에 나서면서 중국의 국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베이징이 미중 갈등과 중러 협력이 동시에 교차하는 세계 외교의 핵심 무대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과 일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카타르 등 26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기뢰 제거 등을 포함한 방어 목적의 다국적 군사 임무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긴장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국제사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 대응 움직임은 국제사회가 에너지 공급 차질과 세계 경제 충격을 차단하기 위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번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역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원하고 있으며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부분 도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 주도의 대이란 압박 전략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협력 수준을 두고는 신중한 관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CBS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은 수도 테헤란 도심에 전쟁 종식을 위한 5대 핵심 조건을 적은 대형 간판을 내걸며 대국민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간판에는 모든 경제 제재 해제와 전쟁 배상금 지급,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인정, 동결 자금 해제,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는 미국과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요구해온 조건들을 공개적으로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란 당국이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형식을 택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이란 내부 강경파들은 정부가 종전에만 집착한 나머지 미국에 과도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비판해 왔는데 이번 간판 공개는 이런 내부 불만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다만 공개된 5대 요구사항에는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우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휴전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한 뒤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은 이후로 넘기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며 급진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예루살렘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이란의 테러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 등 친이란 세력들을 언급하며 모든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초 진행된 군사작전이 없었다면 이란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이란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가자지구와 레바논, 시리아 등지에서 이스라엘이 구축한 완충지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조를 언급하면서 중동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중동 내 온건 세력과의 관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날 행진 과정에서 이스라엘 우파 세력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 충돌이 이어졌고 긴장도 다시 고조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추가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전 참전 용사들에게 이례적인

축전을 보내며 한미동맹과 자유수호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주최 명예 만찬 행사에 축전을 보내 미국은 한국전쟁 참전 장병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참전용사들의 용기가 억압받던 사람들을 해방시켰고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은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동맹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연례 행사로 미국 내 대표적인 한미동맹 상징 행사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행사에서는 한국전 당시 전투 공로로 뒤늦게 명예훈장을 받은 참전용사들의 사연도 소개됐는데요. 참석자들은 한국전쟁이 미국 사회에서 종종 잊힌 전쟁으로 불리지만 오늘날 한미동맹과 동북아 질서를 만든 중요한 전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한국이 전쟁 폐허를 극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점에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남도 양덕군의 양곡관리소 간부들이 장부를 조작해 국가 식량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양곡관리소 부기 지도원과 양정 지도원은 지난 1년 동안 보관 중인 강냉이 수십 톤을 빼돌려 장마당에 넘기고 사익을 챙긴 혐의로 공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곡물이 보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게가 줄어드는 이른바 수분 감모를 악용해 실제보다 손실량을 크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중앙당에 직접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이후 검찰과 안전부가 합동 조사에 나섰는데요. 체포 당시에는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운 채 연행하는 공개 방식이 동원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 식량을 관리하는 간부들이 오히려 식량을 빼돌렸다는 사실에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식량 관리 체계와 간부 부채 문제에 대한 불신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19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6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모두 전 지역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성에서만 오후에 한때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9도, 진남포 18도, 구성 17도, 자성 1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진남포 24도, 자성 22도, 구성 20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장현과 사리원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사리원 18도, 해주와 개성 16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5도, 해주와 사리원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전해드립니다.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에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20도, 함흥 18도, 청진 14도, 무산 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6도, 고성 25도, 청진 18도, 무산 1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5월 19일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북녘의 성도님들 가운데, 또 탈북민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탈북 가정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가능하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하중 여러분들도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북녘 주민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복음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 모아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살다 보면 사랑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특히나 우리 북녘의 주민 여러분에겐 사랑이라는 표현이 낯간지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성경에선 이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도 매 순간 우리 곁에서 사랑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하고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이유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사랑의 메아리가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첫 찬송으로 함께 나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1절의 가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감히 우리가 측량치 못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차고 넘치길 바라면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어린이들의 목소리였죠. 국제 윙윙스쿨이었고요. 찬양사역자 소박의 목마른 내 영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변찮은 사랑으로 오늘도 지금도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는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지친 마음, 외로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복된 새벽, 따뜻한 새벽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

두 곡의 연속 찬송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트루바의 박창일 씨가 부르는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찬양이었고요. 주의 사랑 비칠 때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동생이 형보다 낫다면은 안색이 변해도 아비보다 아들이 낫다고 하면 더 기뻐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은 다는 못하더라도 마음 씀씀이 그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늘 아는 자녀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되나?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 여기느니라.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요. 참 어렵게 어렵게 소를 팔고 땅을 팔아서 아들을 서울인류대학에 갖다 집어넣는데 방학 때 자기 친구하고 그 농촌에 놀러 왔죠. 그때 아버지가 걸음치개를 치고 지나갈 때에 아들이 방학 때 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기뻐했는데 같이 온 친구가 저 노인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 우리 집 머슴이요. 그런 아들을 둔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창피하니까 자기 아버지라고 못하고

0: 집 머슴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아버지를 섬기지 못했다면 그 아들은 안만인류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먼저 사람이 되지 못한 그 아들은 항상 부모 마음에 못을 박고 사는 줄 압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결혼하면 어머니보다 아내를 더 사랑할까 두려워 독신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인간의 도리인 까닭에 우리는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해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어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찬양하는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했고요. 순천시립 합창단의 나의 사랑하는 책 이어서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에서 만나보는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이곳에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자매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한 분을 또 모셔보고 만나봅니다.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남과 북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함경도에서 오신 또 한 분의 선생님을 모셔봤어요. 김은혜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1: 네. 선생님, 함경남도에서 오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의 기억 속에 그 고향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0: 저희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우리 어머니, 부모, 형제가 있는 곳이에요. 또 우리 그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우리 고향 땅은 진짜 그 삶을 위한 투쟁 속에서 열심히 벌면서 너가 아니면 나 이런 생활이 방식 속에서 살아오던 그런 거.

0: 양이었어요. 아,
1: 함경 남도,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계신 함경 남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안가 쪽에 사셨어요? 아니면 내륙 쪽에 사셨어요? 바다가 있는 쪽 아니면?
0: 저는 그 시내 중심에서 살았어요.
1: 아, 그래도 좀 번화가 쪽에서
0: 네네.
1: 사셨어요.
0: 네. 그러니까 그 시내 중심에서는 장사 아니면 살 수가 없었고 네. 그렇게 그래도 거기서는 장사를 아무 장사나 했어도 먹고는 살았어요.
1: 아, 장사하셨어요?
0: 네, 저도 장사를 하다가 왔거든요.
1: 어, 고난행군식의 얘기도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그럼 북한을 떠나신 지 강을 건너신 거는 언제쯤인가요?
0: 2013년 5월 말에 30일쯤에 강을 건넜어요. 제가
1: 아, 10년 정도 됐어요.
0: 네.
1: 그러면 선생님이 강을 건너시고 나서 중국을 거쳐서 새 삼국,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8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0: 네.
1: 이 시간을 거쳐 오시면서 경험하신 것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바라본 북한 땅, 고향 땅의 모습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바라보는 고향 땅은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0: 사실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올 때는 남편이 핍박으로 건너왔거든요. 아. 그 북한에 더 머물 수가 없어서 선택한 곳이 중국 땅이었어요.
1: 네.
0: 그런데 중국에 막상 도착하니까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저 어디로 보내면 어디로 가는, 그렇게 해서 중국의 그 다른 분들은 다 깊은 그 어디 농촌이나 그 산골 이런 데로 갔는데 저는 그래도 시내 주변에 있는 농촌 집에 갔어요. 그러다 나니까 그 남편이 머리가 어릴 때 좀 다쳐서
1: 네.
0: 예, 좀 정상이 아닌 사람한테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처음에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인 줄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저는 나이 먹어서 41살에 중국에 들어왔거든요.
1: 아.
0: 예, 그래 중국에 들어와서 저는 부모 형제 떠나서 제가 혼자서 이국 땅에서 사니까 예, 그 나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 다음 해에 낳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편이 그런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1: 아.
0: 그렇지만 북한에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1: 네.
0: 예.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들고 놓고 왔는데 밤마다 아들이 꿈에 나타났거든요. 그래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중국에 와서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또 아이를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냥 살았어요. 12년 동안 제가 보리를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내하고 가까운 농촌에 가서 살다 나니까 북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거기서 외로운 일, 슬픈 일이 있어도 혼자서 싸기며 살아왔거든요. 그래 우리 집에 그때 온실이 있었는데 처음에 가서 제가 할 일은 없으니까 거기 온실 일을 했어요. 들어가서 하다 나니까 그 온실에서 그 일하다가 그 막 땀을 많이 흘리고 나오다 나니까 그 뭐야 찬바람 맞게 됐는데 그때 안면마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병 치료를 다녔는데 신분증이 없다 나니까
1: 네.
0: 큰 병원에는 가지 못했어요. 못 가고 이런 우리 북한으로 말하면 질려서 예, 그런 데 갔는데 병이 아직도 완치 못됐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남편이 정신이 똑똑지 못하니까
1: 네.
0: 항상 부모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우리는 예, 그런데 생활을 점점 하면서 보니까 예, 부모님이 이제는 70살이 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0: 그 부모님들이 없게 되면 아 제가 그 남편을 믿고 산다는 게 정말 막막했거든요. 내 자식을 북한에서 그렇게 책임 못 지고 또 나왔는데 중국에 와서 또 제 자식을 그렇게 책임 못 지면 죄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제가 식당에서 일을 했거든요.
1: 네.
0: 거기에서 우리 북한 분이 자식을 만났어요. 애구를 만나가지고 그 북한 분을 한번 알게 되었는데 그분을 2023년에 알게 됐거든요.
1: 네.
0: 애구를 그분을 알게 돼서 통화를 하다가 그 한국에 대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그 시골에서 사는데 그 옆에는 조선족들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 탈북민들이 많았는데 이미 전에 한국에 가서 자리를 잡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인가 문득 2025년에 들어서서 24년 24년 12월에 들어서서 네. 한국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기를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신분증도 없이 여기에서 어떻게 사냐, 남편도 믿을 사람이 못 되지, 그 사람 의지해서 산다는 게 막막해서 그래도 한국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게 신분증도 주고 살 수 있게 다 모든 걸 갖춰준다고 해서 한국행 네. 오기로 결심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중국에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오는 길도 우리가 목숨을 내대고 오는 길이잖아요. 그래 한번 잘못 걸리면 조국을 배반한 길이 돼서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그 당하는 그런 고통 때문에 그 걸리면 그저 죽자 하고서 온 길이 됐는데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길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에게는 말을 못했어요. 한국으로 참학한다는 소리는 못하고 그 딸에게도
1: 네.
0: 엄마가 친구 집에 가서 한 다섯 날만 자고 온다 이렇게 하고 떠났거든요. 떠나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 한국으로 오는 길도 그래도 중국은 우리가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그게 딸을 보러 또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오고 갈 수가 있지 않아요.
1: 네.
0: 만약 그런 길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 길도 저는 모아요.
1: 참 이렇게 눈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북녘 땅을 떠나고 중국 땅을 떠나야 했던 그 여정 가운데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선생님께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0: 네,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분들은 이 기독교 선을 통해서 예재원에서 네.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들어왔는데 저는 그 선을 통하지 않고 오다 나니까 모르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오는 길에서 하나님을 그 기독교에 다니는 자녀분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1: 네.
0: 그때 우리가 그 찬송가 감사의 노래를 배웠는데 그래 그때 그 노래를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개 품어 주시고 그런 넓은 사랑을 지니신 분이라는 이런 마음이 그런 분이라는 그런 마음이 제한테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노래를 눈물로 했어요. 눈물로 하고 또 한국에 오면 그래도 한 민족이라 해도 다 이게 풍습이 다르고 이런 네. 거 달라서 북한처럼 그렇게 언어가 언어 북한의 언어를 쓰면 안 된다. 이래서 또 우리 또 북한하고 한국이 이게 생활 방식하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면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마음이 정화되고 예, 많은 것을 은혜 입음으로 해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이걸 그 자녀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0: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1: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정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그 이후에도 중국 땅을 건너오고 제3국에서 한국에서 정착하기까지의 그 시간들, 은혜의 여정들도 어떻게 이끄셨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남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은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0: 네,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이 남과 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곳에 우리를 통해 흘러들어가길 소망하면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이어드립니다.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당신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긴밀하게 짜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하루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붙들고 계신 생명의 하루인 줄을 믿습니다.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크신 사랑과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첫 찬송 바리톤 김성결 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던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2: 아버지 그렇게 아주 크게 영향을 받으신 줄은 믿습니다.
3: 이제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이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4: 외화벌이를 나갔던 러시아에서 밤마다 극동방송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하루를 꽉 채워 일했던 근무 일정 때문에 피곤하기 일쑤였지만 새벽녘까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3국 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안드레 형제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두 번째 시간, 1990년대부터 극동방송을 러시아에서 청취했던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라디오를 우연히 맞추면서 극동방송을 포함해서 여러 또 다른 라디오 방송도 들으시고, 러시아에서 듣다 보니까 극동이라는 말 자체가 러시아를 뜻하나 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해주셨는데,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우리 집사님께서 극동방송을 러시아에서 일부러 라디오를 사서 이렇게 들으신 거잖아요.
3: 예, 네, 맞아요.
4: 근데 그 라디오를 구입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리 해외라 해도?
3: 맞아요. 저희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도 북한도 갔지만은요, 이런 그 농기를 산다고 하면은 북한에서도 그 농기를 군사회안전부에 가지고 가서 통신가라는 거 있습니다. 그 통신

0: 신가에 가면은 주파수를 고정시켜줘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도 이제 일제산 일본에서 가지고 온 녹음기가 제일 많았나 봅니다. 소니라고 하는 그런 녹음기로 해가지고 생기면은 이제 그 대한민국 방송이나 또 다른 이제 이상한 방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군안전부 통신과에 가져가면 그 주파수를 북한 방송 하나만 들을 수 있게끔 라디오를 이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해외는 그나마 이제 그거보다 조금 통제가 더 심하다고 보여야죠. 보위부 사람들이 감시를 하지만은 라디오 고정 채널을 고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개인 돈을 해서 사면은 보위부 사람들이 감시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 침실 주변에 와서 좀 서서 듣고 가다던가 아니면은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머리 상이 오드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여러 사람 붙여서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이제 정치범으로 몰죠. 그냥 녹음기 해소하고 불에 쳐가지고 그 시간을 내서 불에 쳐가지고 이제 주파수 맞춰놓은 상태에서 체포한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것도 조금 부담적으로는 많아요. 녹음기를 사도.
1: 그러면 사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보위부에서 인지하고 있던 거예요?
0: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냥 사와서 그냥 저희 침실에는 보위부장도 오고 보위부 종합지도원도 오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심은 받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쪽으로 일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면은 이제 뭐 장군님 좋아하는 뭐 이 음악이나 틀어놓고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조금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했어요.
1: 한방에서 몇 명이서 생활하셨던 거예요?
0: 한 명의 러시아 그 나온 분들 보면은 뭐 7명씩 숙소하고 있는 부분들 있고 또 2명씩 있고
1: 네.
0: 또 저는 그냥 독방에서 살았습니다. 독방에서 살고 친구들이나 다른 데서 왔던 이렇게 자고 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2인 침대지 생활은 혼자서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좀 안전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창문에는 담요를 칩니다.
1: 네.
0: 밖에 이제 그거 흘러나가지 않게끔 물론 극동지방이라 이렇게 벽을 두껍게 쌓아 올리긴 했지만은 그러다 해도 이제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밭에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으시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1: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거의 내놓고 듣는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일
0: 맞아요.
1: 것 같은데.
0: 근데 한 번 뭐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에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만약에 불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듣고는 주파수를 훔크러 놓습니다. 다 돌려가지고. 근데 주파수를 이제 10시 이상 되면은 주파수를 자체로 맞춰놓고 12시 이후 되면은 이제 좀 잘 잡혀요. 다 잘 잡히고 하면 그때 이제 듣느라고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항상 들키지 않는다는 걸 믿고 이제 담열 치고 이제 문도 두 겹으로 잠그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중독이 왔나 봐요. 해가지고 이제 자꾸 국동방송 들으면은 좀 뭐 종교와 처음에 제가 듣던 종교와 인생,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거 나오고 찬양 후렴곡 나오다가 또 멈췄다 이제 말씀 나오고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근데 만에는 못 듣고 2, 3분 듣고 꾸고 또 바깥에 좀 감시하다 또 듣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중독으로 빠졌습니다.
1: 기억에 나는 찬양이 있으세요?
0: 찬양 그때
1: 가사라든지
0: 가사 보면은 예 빈들의 많은 불같이 그 찬송이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1: 근데 가사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0: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건

그때 당시 제가 조금 이제 일을 하면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고 또 그걸 들으면서 한 가지 희망을 가진 그 노래 속에 좀 뭔가 그걸 좀 시원한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0: 대 부자를 이제 찬송하는 찬송가 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쾌한 음악이 나오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가는 음악도 좋고 이 흐름이 너무 좋아한 것 같았어요. 그때 들을 때.
1: 근데 이렇게 새벽에 들으려면 자정부터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12시부터. 근데 이게 위험부담이 뭐 목숨을 건 행동이기도 하지만 다음날에 어쨌든 외화벌이를 위해서 러시아에 나가셨으니까 하셔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단
0: 맞아요.
1: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이제 두두면서 그러다 나면 이제 한 4시까지 이제 안 자는 거예요. 4시, 5시까지. 그때 한국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한 3개 정도 나오고 하면 요거 조금 더 조금 두두면서 그거 또 생각을 하고 그러다 나면 4시가 되면 자면은 7시면 이제 나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작업 지시를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막 야속이었어, 잠이. 야속, 아, 다신 안 눕는다. 오늘은 좀 일찍 자야지 했는데 그게
1: 피곤해서.
0: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침실에 TV가 있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1: 네.
0: 분들이 이제 와서 저녁에 되면 이제 그 TV 시청하고 비디오 요 북한 영화 보고 다 청소하고 가면 11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친구들에서 TV 볼 때는 저는 자고 가면 이제 그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방도 청소하고 가면은 이제 대강 청소하고 가 하고 이제 보내고 이제 난 자하고 누웠다가도 다시 이제 낮에 생각에 낮에를 꺼내놓고 이제 다시 또 주파수를 찾고 막 짜증나게 앉아가지고 주파수 훔클어놨다 찾기가 단파 중파로 이었다가 해가지고 뭐 찾아가지고 이제 듣고 그러면서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하면서도 본진 날도 있지만은요 특별하게 이제 뭐 친구들이 와서 자고 간다던가 뭐 하면은 주파수를 훔클어놓고 그냥 꺼내지도 않고 하고 있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1: 철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야지 하면서 헝클어놨다가 다시금 찾게 되는 말 그대로 진짜 중독이셨네요. 근데 이게 극동방송을 처음 그렇게 접하시면서 한 번, 두 번, 1년, 2년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오락성, 흥미가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지금 거의 이제 외화벌이 층에서도 뭔가 일을 하시는 쪽보다는 지시를 하시는 쪽에 가까우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상 교육도 더 철저하게 받으셨을
0: 맞아요.
1: 거고,
0: 저희는
1: 네.
0: 27살에 이제 러시아로 나왔습니다. 파견돼 나왔는데 대부분 다 당원들이 와요. 당원들이 오는데 저는 다행히 이제 비당원으로 와가지고 94년도 입당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러면서 이제 보면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방송을 두드면서 이제 너무 극동 방송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기독교 방송이라고 했지만은 거기서 너무 좋은 말들이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지만은 말 한마디에도 진짜 각도가 서고 믿음이 서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1: 러시아에 나오기까지 또 북한에서 27살, 20여 년 동안 받으셨던 어떤 사상적인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새벽녘에 주파수를 맞추시면서 들으셨던 지금까지 약 30년 정도를 극동방송과 함께 하셨던 여정을 오늘 그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듣던 어떤 종교적인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희가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을 아름답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화창한 날씨에 푸르른 하늘, 실록이 꽃과 함께 향연을 펼치는 요즘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누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계절을 누리지 못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음을 봅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생을 사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자연의 선물인 계절의 미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 여정을 열심히 살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하면서 자연의 선물인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은 계절의 여왕 5월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이에 지으신 솜씨 깊도다. 아멘.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한 사람

0: 하나님을 저는 구약 성경에서 만났지요. 바로 이삭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광야로 쫓겨나갔습니다. 삼촌네 집에서 20여 년을 살았고 힘겨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는 그 거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얍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삼촌의 집에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의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야곱을 만나주었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비를 넘고 가나안 땅인 세겜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야곱이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엘로헤는 엘의 복수이지요. 따라서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다름 아닌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해석하면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사십니까?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우는 5월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엘엘로의 이스라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복된 한 주, 복된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이른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반면 오늘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잿빛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포항이 19도, 서울과 부산이 18도, 평양과 개성, 대구와 제주가 17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대전, 광주와 목포가 16도, 춘천과 여수가 15도, 신의주가 14도, 청진이 13도, 강계가 12도, 예산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 33도, 광주가 30도, 강릉과 춘천이 28도, 포항과 목포, 서울과 부산이 27도, 여수가 26도, 평양과 개성, 제주가 25도, 해산이 24도, 함흥이 23도, 신의주와 강계, 청진이 22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최대 1.5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의 날씨에 이어서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화요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오늘도 나의 하루를 맡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0: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우린 그렇지요. 자주, 너무 자주 좌절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후에도 넘어지고, 죄를 짓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후에도 곧바로 죄를 짓고 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지요.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화를 낸 후에 좌절하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화를 낸 후에 좌절합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마음을 쓰겠다고 계획하고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좌절하지요. 모두들 왜 난 이 모양일까,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생각하며 좌절하고 맙니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의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한다면 좌절에서 헤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복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나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들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나의 입술에 담게 하소서. 주어진 일들에 불평하기보다 감사를 더하는 날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하늘의 기쁨이 최고입니다. 나의 온 마음을 열고 이 하루를 지내기 원합니다. 매 순간 기도하며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안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주어진 비단 옷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을 다 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넘치는 은혜와 위로와 희망까지 모두 십자가 안에 숨겨놓으셨습니다.

오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기둥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무리 거세고 세찬 바람이 불어온데도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폭풍이 불어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것 믿으시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하나임, 사람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곳,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세상에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제일 두려운 건 뭘까요? 제가 그날 안디옥 예배에서는 저는 개를 무서워한다고 했어요. 도대체 딸 중에는 새를 무서워하는 딸이 있어요. 이것도 유전인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러 가지 고소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포비아라는 단어로 여러 공포증들을 전문 용어로는 고소공포증이고요. 뭐 파이로포리아, 불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리학자들은 많은 공포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심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름까지 붙여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제일 큰 두려움은 뭘까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요? 사실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더 두려운 것은 사람입니다. 저희 안에 어려서부터 그리고 학습된 자라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무서워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어떤 때는 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고 형성하고 이런 반응들이 나오도록 한 걸 우리는 우리의 반응 속에서 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야곱의 삶을 보아도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아도 야곱에게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깊숙한 두려움은 형 에서였어요. 태생적으로 가진 두려움이었어요. 우리가 26장에서 벌써 보지 않았습니까? 뱃속에서부터 형과 인생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막 싸우다가 결국은 에서가 더 빨라가지고 민첩해가지고 몇 초 앞에 나왔는데 그것도 두려워서 또는 그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아서 야곱은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그 형 때문에 그게 두려움의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오늘 얘기를 통해서 더 알게 되는데 야곱의 인생 속에 그의 영혼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형 에서라는 존재였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든 결정들과 움직임들을 인도하는 또는 이끄는 두려움의 존재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누가 제일 두려우세요? 두려움 대상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다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죠. 우리는 순례라고 하는데 원천교회 비전 스테이먼트 속에 순례하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순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여정을 가장 잘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도 야곱입니다. 그는 그렇게 어린 건 아니었지요. 하여간 거의 60이 다 돼서 근데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을 그 집을 떠나서 하란까지 외삼촌이 사는 곳까지 갈 수밖에 없었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다가 우리가 계속 지금 보아왔던 이야기니까요. 다시 한번 또 외삼촌 집에서도 쫓겨납니다. 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믿었던 외삼촌 집에서도 장인어른 집이죠. 대리사위로 살면서 쫓겨났던 이 야곱의 순례의 인생 속에 딱 그 광야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 만났던 창세기 28장 빈털터리로 혼자 정말 겁먹어서 형 때문에 무서워서 광야까지 온 야곱이 밤에 잠들어서 꿈을 꿨는데 우리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 장소에다가 하나님이 큰 계단을 보여주시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귓속에 속삭였던 것을 드라마로 여러분들이 보셨던 28장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 장소를 야곱은 뭐라고 이름 지었죠? 기억나세요?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지은 이름 베델 장소와 똑같이 이 창세기 본문,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속에 두 번 더 이름을 짓는 곳이 나와요. 두 번째 이름 짓는 곳이 오늘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었던 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또 이름을 짓죠. 마하나임. 그런데 역시 그 이름을 짓게 된 이유, 왜 야곱은 그냥 순례하다가 어디에 딱 일부러 이름을 짓는 곳이 있어요. 다른 데도 많이 다니는데 꼭 여기에서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은 왜 그랬을까요? 성경 본문을 다시 보면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름을 줘요. 거기에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요. 근데 1, 2절을 읽으면 나머지 본문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글이 끝나요. 하나님 사자들을 만났어. 그리고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줬어. 그런데 뭐가 일어났어? 아무 의미를 금방은 연결 관계를 찾기가 어려운 본문인데요. 3절부터 이야기가 그 형 에서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형 에서에게 가서 말해서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해라. 주의 종, 에서의 종 야곱이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렀으며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어서 사람들을 보내서 미리 내 주께 알리고 내가 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에서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보낸 사람들이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그 얘기를 전가를 그냥 전해요. 모시고 그 에서를 만나러 보낸 사자들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고 말했을 때 오늘 7절 말씀에 오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풀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여기 7절 말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단순히 형 에서가 사람 400명 데리고 온 그 한 사건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야곱의 한 평생을 가장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primordial fear라고 해요. 가장 깊숙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냥 에서만 와도 두려울 텐데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오는 에서? 이건 두려움의 광폭, 두려움의 증가, 이렇게 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창세기 28장에도 체험을 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한다는 것에 대한 직감적인 감정을 라반 삼촌의 집에 와서도 느꼈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에서가 더 큰 존재였습니다. 왜 이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개역성경은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를 그 2절에 야곱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자들,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 하나님이 사자와 함께 나타나시는, 임재하시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번역은 개역성경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지만 사실 원어에 제일 직역되는 말씀 뭐냐면 two camps라는 단어예요. two camps. 그러니까 두 개의 진중이라고 할까요? 더 좋은 표현으로는 저는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야곱에게 보여주셨는데 야곱은 두 개의 캠프를 봅니다.
나중에 자기가 이 두 대로 나누는 것도 거기에서부터 이 단어의 요소, 이 반복되는 단어의 요소가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두 캠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인생 속에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사실은 양쪽의 캠프처럼, 성공하면 캠프가 있잖아요. 이 두 캠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캠프, 사람을 두려워하는 캠프에 우리가 어느 캠프에 함께 합류할지를 우리 안에 선택하는 그 과정을 이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지금 인생의 순례 여정 가운데 공포가 내 삶에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 속에 노출되지 않으셨나요? 처음에 그 공포는 실패 아니면 뭐 질병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더 깊숙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억압하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일 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일 때, 야곱처럼 우리 안에 에서의 400명을 데리고 나를 지금 만나러 온다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두려움이,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옴싹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나를 위협하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두려움은 우리 안에나 우리 안이나 주변, 가까이 혹은 멀리 도처에 두려움은 깔려 있습니다. 보이는 것 혹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늘 존재합니다. 두려움이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고 행동할 때 두려움은 늘 따라다니며 결코 떨칠 수 없는 편재한 힘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내를 좀 많이 무서워했어요. 근데 진짜 제 인생 속에 정말 에서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분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아버지랑 같이 아침마당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그때 한 이야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두렵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협조하지 않으면 혁대를 동원하신 분이라 저는 두려워. 바로 옆에 앉아 계신데. 그러니까 이금희 씨가 물어봐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아니, 사모님 그때 가만히 계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나도 맞을까 봐 두려웠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의 잘못도 있겠죠. 근데 아버지의 잘못보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제가 두려워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는가. 매 맞을까 봐? 아니요. 저에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를 제 인생에 아버지께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뭐냐면, 저는 장남으로 우리 아버지의 인정하심을 받으려고 그 인정하심을 안 주실까 봐 두려워서 한 평생을 그 두려움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 지난 주일날 밤에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갔다가 금요일 어제 토요일 날 3시에 돌아왔어요. 왜 그렇게 짧게 갔다 왔냐고요? 원래는 두 주 가려고 집회 계획 다 짜놨는데 비행기를 다 예약을 다 해놓고 출발하기 3일 전에 우리 아버지가 요셉아 너 오후에 나랑 대구 가자. 대구에 가서 집회해야 되는데 미국 목사님 모실 거야. 네가 통역했으면 좋겠어.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벌써 비행기표 끊었고요. 미국 가서 2주 동안 사역하고 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네 그리고 비행기표를 바꿨어요. 페널티 내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 왔어요. 얼마나 효자야. 얼마나 참 아버지를 잘 위해. 근데 제 인생 속에 아버지의 문제나 아버지의 잘못이라기보다도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 안에 아버지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내 인생을 움직입니다. 아버지 인정 못 받으면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월식시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안에 물론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제 안에 아버지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보다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니, 야곱이 지금 에서 형을 좋아하기도 해요. 근데 에서 형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아버지 엄마는 다 돌아

하셨어요. 이제 에서 형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의 마음속에 이 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망감이 교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에서 형이 하나님보다 더 커. 에서 형이 위협이든 축복이든 어떤 역할이든 에서 형의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 더 커서 하나님을 월식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 오늘 본문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야곱이 그 에서를 두려워했던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을 보시면 지칭을 한번 보세요. 20년 동안 형 못 만났습니다. 사실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러니까 반말라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4절에 내 주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라고 형을 불러요. 쌍둥이 형을 불러요. 자신을 그 주의 종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안전과 지위를 정의할 권한을 에서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에서가 재판관이 된 겁니다. 에서의 눈에 은혜를 입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이런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징후들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저의 아버지였어요.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정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항상 거기고 어떤 때는 또 미움의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때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눴다고 말합니다. 수직적인 관계의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내 눈에 보이는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 해결책을 찾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에서부터 내가 잠시 임시 방편으로 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야곱처럼 잔꾀를 부릴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아버지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나한테 좀 실망하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페이버를 다시 받을까 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4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손주, 손녀를 동원하면 아버지가 화났다가도 마음이 확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교묘하고 아주 이렇게 은혜스럽게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놨어. 여기 야곱은 두려움에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상황이 자기 상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 뭐냐면 두 대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일찍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하나임 두 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곱의 삶 속에서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둘로 나누는 게 자기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이 위에 더 큰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1, 2절에 먼저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이 두려움을 느끼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야곱은 아직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대를 나누고 에서가 와서 이쪽을 취하면 이쪽은 살아남을 거고 이쪽을 공격하면 이쪽이 살아남을 거니까 50%는 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8절까지 야곱의 두려움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증폭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9절 이하에 눈에 보이지 않은 방향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9절 말씀이요. 야곱이 그때부터 이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그동안에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예서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에게 포커스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는 전환점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함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웰치라는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두려움의

0: 에서부터 사랑의 집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그 사랑의 집으로 옮겨가는 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회복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그 지평선을 바라보고 에서를 바라봤던 그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의 기도는 고백입니다. 인정입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제를 칠까 겁이 납니다. 라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제 인생의 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요. 그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훈련하고 있는 복음중심 삶과 복음중심 공동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을 얼마나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내 인정이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똑같이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 똑같이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똑같이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심만 있으면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길,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형이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상황적인 위협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오래전에 해주시고 또다시 확인해 주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아니 1, 2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마하나임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누구죠? 이 사랑은 벌써 요한일서 4장 9절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시며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영원한 형벌과 나의 영원한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해 주신 것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이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더 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보다 더 큰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쫓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두려워하십니까? 사랑 안에서 조금 더 온전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 원천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11-0714번, 지역번호 031-211-714번 원천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0: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10,000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에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먼 길을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다녀오는 길은 몸도 마음도 무겁고 힘들고 지칩니다. 하지만 집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면서 편안해지죠. 분주한 일상에 끝없는 염려와 수고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영혼도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인데요. 그 말씀 안에 들어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시편 17편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날개 안에서, 말씀의 품에서 깊은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월 19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고 있는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날개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 그늘 아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단어는 날개이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날개라고 남겨주세요.

FM 98.1 창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날개입니다. 날개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쉼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복잡한 생각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저소가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소서. 이 기도의 자리가

성막이 되게 하시고 성소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쉼을 허락하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모든 곳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무거운 짐을 지우시지 않고 나의 짐을 벗기시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시고 내 모든 멍에를 대신 지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 아래서 쉼을 얻는 하루 되게 하소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평안을 주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 날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날개 안에서 큰 안락과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샵0981번으로 날개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고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날개 두 글자입니다. 주님의 그 날개 안에 포근히 감싸주시는 그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기도문으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샵 0981번으로 날개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9224님, 나의 힘이 되신 진정한 날개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

힘차게 시작합니다. 5389님, 내게 날개가 있다면 천국으로 날아가고 싶어요. 천국에 있을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네요. 늘 주님께서 나에게 날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릴 때 그런 소망 한 가지씩은 있지 않아요? 날개가 있다면 저곳으로 날아갈 텐데 라는 마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날개를 주셨고 또 그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며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해요. 날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10,000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참석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날개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본문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입니다.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님과 만나고 또 성장하는 가운데 형제와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장성에서는 한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자녀와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온 동안 이 모든 만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의 일생이 바뀝니다. 죄와 저주와 절망의 노예로 살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늘 무언가 불안하고 뭘 해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서로 각각 각자 개성이 다르고 자기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형제 간에도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부는 죽어라고 싸웁니다. 하루도 안 싸우고 지나지 않으면 뭔가 빠진 듯 하다고 자다가도 깼어서 싸웁니다. 싸워요. 왜 싸우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원래 안 맞습니다. 부부는 안 맞는 사람들이 맞춰가는 것이 부부생활이지 맞춰가는 방법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편을 바라볼 때 상대편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또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곳곳에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라고 하는 권면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이 이어지는데 부모 공경은 약속이라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평생 부모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감사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오늘 있기까지 만들어주신 참으로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의 뜻을 스스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네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나가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자랑하고 대접하고 잘 모시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경적인 짐도 짊어져야 되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뒷방 늙은이로 앉혀놓지 말고 부모님의 고독하고 외로운 짐도 나누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버님, 어머님이 나이가 들면 냄새난다고 또 말을 같은 말을 자꾸 한다고 부모님을 멀리하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간을 지내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진정한 효도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 모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위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고 부모님의 천국 가시면 우리는 모르는 날 다시 천국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언제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틈틈이 전화도 드려 안부를 묻고 시간을 내서 찾아뵙고 늘 건강 어떠신가 살펴보고 정기적으로 용돈도 챙겨드리고 가장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 하고 조사해봤더니 용돈이 최고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젊은 분들은 부모님 잘 섬겨야 됩니다. 꼭 1년 하면 어버이날 뿐이 아니라 어버님, 부모님 생신, 또 어버이날, 명절 일일이 챙겨서 생겨서 선물도 갖다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이 부모 공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내팽개 쳐놓고 부모님이 외롭게 힘들게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게 내버려두는 참으로 못된 자식들이 많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계속 서울역 쪽방촌에 가서 느끼는 것은 450세대가 한 평짜리 방에

살고 계신데 다 부형님들이 홀로 살고 계신데 자식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병들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하니까 아버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냥 내버려둬서 그것을 외롭게 홀로 계시는 것입니다. 몸들이 다 아프셔서 한두 가지 병은 다 갖고 계십니다. 정말 우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플수록 경제 능력이 없을수록 더 우리가 보살펴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함부로 자녀들에게 욕하고 성질을 내서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평생을 갑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잊어버려요. 그냥 화났을 때 욕을 하고 감정을 다 표현하고 어떤 못된 아버지는 폭력을 휘두르기를 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ABC 방송에서 흩어진 가족들끼리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1년에 그 당시 300에서 400만 청소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부모님과 연락 없이 지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어머니가 딸을 찾는 신청을 해갖고 찾아서 연결했습니다. 딸이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뉴욕에 살고 있어요. 전화로 연결하면서 TV에 나오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야야야 너 집 나간 지 10년 넘었는데 잘 살고 있니? 내 딸은 그냥 전화 받고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왜 저를 찾았어요? 너 왜 갑자기 집을 나갔니? 엄마 나 꼴 보고 싶다고 꺼져버리라 그랬잖아요. 엄마하고 아빠가 대판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내일 학교 갈 때 뭐 필요하다 그러니까 꼴도 보고 싶다고 꺼져버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 청소년인 이 딸이 충격을 받아서 그날 밤 짐 싸고 나갔어요. 나 꼴도 보고 싶다고 꺼져버리라고 저기 엄마가 나를 지금까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나가서 온갖 험한 인생을 살면서 플로리다에 가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성질나서 욱해서 한번 소리를 지른 것이 아이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절망의 삶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근데 어머님 그렇게 화내서 소리 지른 것도 몰라요. 내가 그랬었니?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더 상처를 받아갖고 TV에서는 서로 화해하라고 전교를 연결시켜줬는데 오히려 그냥 더 성질내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뚝 끊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주의 사랑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고 자녀를 격동시켜서 마음에 쓴뿌리를 남기지 말고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기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실 때 언제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생활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이 말씀을 지켜서 모세대부터 3500년 지금 이리까지 이 귀한 말씀 교육이 유대인 교육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민족인데 노벨상 수상자의 약 22%, 개인 수상자 965명 중에 220명 정도가 유태계입니다.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의 가장 많은 교수, 1971년 통계가 25%입니다. 교수님들이

세계가 유태계 학생이 14에서 16%로 많고 전 세계 억만장자, 올해 발표된 포브스 그 잡지에 보니까 세계 억만장자 3,428명 중에 319명이 유태계예요. 약 9%에서 10%가 유태계입니다. 유명한 사상가, 예술가, 정치가들을 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중에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3살 때 되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래서 애들이 입을 열면 쉬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이렇게 입보로처럼 이 귀한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물질의 유산은 자들 간의 분쟁과 싸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의 일생을 행복한 일생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할아버님이 온 가족을 모아놓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할아버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다 모여라 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는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 할아버님이 성경 읽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은혜 받고 우리 다섯 남매가 다 잘 자라서 훌륭한 신앙인들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회복되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복받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수시로 저들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챙겨서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잘못된 길로 가면 강하게 훈계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뭐 오늘부터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냥 묵인하고 내버려 두면 완전히 아이의 삶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책망을 해서 아이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서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주님의 견인꾼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소프라노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생인데 선의 라이벌 경쟁관계여서 서울대 성악과 재학 4년 동안 실기점수로 전과목 A를 받을 정도로 그는 뛰어난 테너였습니다. 한국의 파버로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한 달 앞두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 나는 앞으로 찬양사자가 되겠다. 그래서 복음성과 찬양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첫 앨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작으로 11장의 정규앨범 라이브 크로스오버 앨범은 통산 20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 기록을 세웠는데, 2016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뭐 살펴보니까 간경화에 간암까지 왔습니다. 의사가 이제는 더 이상 손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합니까?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간의 지수를 받는 것입니다. 같은 모든 조건이 맞는 간을 찾아야 되는데, 딸 둘이 그 소식을 듣고 30살, 27살인 두 딸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두 딸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병원 소리에 사인을 하고, 먼저 둘째 딸이 수술대에 올랐는데, 워낙 이 박종호 장로님 그 전에 보면 몸이 100kg가 넘어갔고 거구라 간이 1kg 이상 필요해갖고 1kg를 떼려면 두 사람의 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께 너무 많이 뗄 수 없어서 이제 둘째 딸이 먼저 올라갔는데, 14시간이 걸려서
둘째 딸은

0: 그래서 많이 뛰어가지고 14시간 술 후에 아버지에게 가는 이식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둘째 딸이 술동에 서명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빠와 언니 저까지 수술하면 엄마가 너무 힘드니 언니는 말고 제간 하나로 다 이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정말 참으로 귀한 딸입니다. 자기 간을 많이 떼고 나서 이 딸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살리고 온 가족이 주의 사랑을 하나 되었습니다. 박종호 장로님이 이와 같이 간증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내 자식의 수술칼을 들이댔을 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하는 마음에 찬양 얼마나 아프실까를 수천 번을 부르며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나의 바람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픈 이들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기적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인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산 증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 치유되지 않더라도 영혼을 책임지는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온 세계를 다니며 찬양사가 갖고 계신 귀한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모님의 사랑, 자녀 사랑을 이렇게 체험한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귀하고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번에 9191번, 02-6181번에 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어,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하,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아,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 하면요. 제가 청년부 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수원중앙교회 김윤기 목사님입니다.
1: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친 육신과 마음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5월 12일 화요일 빛나는 오늘 2부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날개인데요. 날개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잖아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단어는 날개 두 글자고요. 주님의 그 날개 안에 그 품에 안긴 오늘 되기를 바라면서 날개라고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다 받으실 수 있고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개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다녀오고 나면은 좀 피로하고 또 마음도 무겁고 하잖아요. 하지만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문을 여는 순간 비로소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분주한 일상과 또 끝없는 염려, 수고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도 매일매일이 그렇게 무겁고 힘들 수 있는데요. 주님의 날개 아래,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말씀 안에 누리는 평안을 모르는 분들 계시다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어렵다면 극동방송과 함께하면서 늘 말씀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날개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0: 살리는
1: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살려주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0: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1: 목사님, 네. 가정의 달 5월을 벌써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0: 그러게요. 네. 5월 달도 금방 지날 거고 조금 있으면 6월 달이고.
1: 그러니까요.
0: 금방 이제 여름이고. 그럼 겨울이고 오래 갔네.
1: 아니 근데 목사님 요즘에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가정의 달이니까 그런 행사도 많을 거고 네. 또 신방 중이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0: 네, 지금 뭐 가정 신방을 하고 있고.
1: 네.
0: 또 어린이날 그 이제 자녀들 모시고 네. 데리고 가 모시고 이제 여기저기 어르신들 다니잖아요. 부모님들이. 네. 근데 이게 매번 가면 사람 너무 많고 돈은 또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더 이상 갈 데도 별로 없어.
1: 네.
0: 그래가지고 우리는 5월을

0: 어린이날 아이들하고 같이 체육대 같이 운동회를 하자. 우와. 체육관 빌려서.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학부형들이.
1: 네.
0: 같이 애들 맡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면서 보니까 5월달에 일정이 진짜 너무 타이트합니다. 지금 진짜 타이트해요.
1: 네, 여기 나올 수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0: 네.
1: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요.
0: 네. 특별히 이제 어버이 주일도 지나가고 그랬는데 네. 보통 이제 어버이 주일 지내면서 뭐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 공경하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뭐 이런 말씀 보통 나누는데
1: 네.
0: 올해는 좀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아, 어버이 주일이나 어버이날 이럴 때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는 거야. 자기 형편 때문에. 영적으로도 철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근데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에 그 스토리가 좀 나와.
1: 네.
0: 이것이 아 우리가 좀 철들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 그걸 좀 이 어버이날을 지나가면서 좀 나눌까 해서.
1: 네. 자, 오늘 어버이날을 지내오긴 했지만
0: 네.
1: 좀 다른 의미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0: 네.
1: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퀴즈를 또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네.
1: 호세아 11장 3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이것 했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입니다. 팔로 이랬다.
0: 그렇지.
1: 네.
0: 팔.
1: 팔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자녀를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0: 그렇지. 그렇지.
1: 그죠?
0: 우리가 또 사랑하면 이렇게 또 많이 하고.
1: 그렇죠. 샵 0981 우물점 0981번으로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이것 했고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에, 뭔가 여운이 남는 그런 말씀인데요.
0: 그쵸.
1: 정답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살리는 말씀 오늘은 호세아 11장 3절 말씀으로 함께하면서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네. 우리가 늘 네.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 마음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1: 네. 이게 제가 이제 가요 중에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0: 네.
1: 뭐 아버지란 제목의 노래가 많지만 이 노래가 좀 특별히 오는 게 뭐냐면
0: 네.
1: 이 후렴구가 이렇게 돼요.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인 거야. 대형 콘서트 때 이 가수가 부를 때 젊은이들이 꽉 차 있는 데인데요.
0: 오.
1: 같이 울면서 떼창을 하는 거야. 떼창을 해.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끝까지 부르는 분이 거의 없다.
0: 아,
1: 다 그 운다는 거예요. 그 뭐냐.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찌 그래 사셨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 철들기 전에는 몰랐던 거지.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이제야. 그 말 속에는 조금 늦었다는 감이 들어있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예.
1: 옛날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가만 보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쓸쓸하지 마세요. 함께 갑시다. 이건데 제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그 어떤 사랑의 지각생들.
0: 네.
1: 그 자녀들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사실 좀 지각생이거든.
0: 네.
1: 나중에 한참 뒤에 철들고 나서 어떤 때는 부모님 안 계시고 나서 깨닫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0: 매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1: 알지 못하였도다.
0: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모르더라는 거야. 이게 철들기 전에 이스라엘 상태야. 이 가수의 노래처럼 이제야 깨달았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진짜 정말 깨닫는 게 너무 이제 중요한데 항상 조금 늦게 깨닫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신앙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과 동시에 또 부모님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철들면 깨닫게 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아 영적으로 철들고 나면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오늘 보기에 냈듯이 그분이 안아주셨구나.
1: 아,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건 안아주셨다라는
0: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실 안아주셨다는 거야. 내가 철들기 전에 잘 몰라.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 고생을 하면서 나를 안아줬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여기 그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근데 성경에 팔 나오면요. 강하신 팔, 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건데 여기는 안아주는 팔로 나와요. 그 안아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생각할 때 안아주는 건 이제 뭐 사랑해주는 거 뭐 이런 부분 생각하지만 원어적으로 이게 라카흐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라카흐.
1: 라카흐.
0: 여기 그대로 말하면 티카흐팀 알 제로 오타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두 팔로 위로 번쩍 들어 올리는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번쩍 들어 올려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고 밑바닥에 있는데 들어 올려주는 거.
1: 와.
0: 그거를 사실 안아줬다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1: 그 아빠들이 아기를 이렇게 확 들어 올리는 그런 느낌인가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들 보면 좀 원수 또 사고 친다는데 그게 이제 포옹한다는 의미 1번이 있어요.
1: 아, 1번 그러나, 있고.
0: 근데 이 원래적인 표현은 뭐냐면 자기 두 팔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최선을 다해서 번쩍 들어 올려주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녀가 자녀다운 자리를 제대로 살아가고 사람됨을 이루어가고 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안아서 들어 올려주는 게 부모가 하는 일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라카흐라는 단어가 말이죠.
1: 라카흐.
0: 우리가 원래 뜻은 이렇게 지금 안아준다 들어 올리다 했지만 잡다는 뜻이거든요.
1: 잡다.
0: 내 걸로 만들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전혀 예상 외에 자리에서도 사용이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나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복수하다라고 써요. 그다음에 치욕을 받다 이거야. 그게 연결을 해봐.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내가 복수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다가요. 너무 사랑하니까 치욕스러운 일도 당하는 거야. 내가 부모면 자식을 위해서라도 무릎 꿇어요. 학교 가서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 치욕 당하는 거잖아.
1: 네.
0: 그럼 뭐 철없는 자녀들은 뭐 저기 아빠가 큰 소리도 못 치고 저기서 굽신거리나 이럴 수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치욕스러운 일도 그거 뭐야? 그게 안아주는 거야.
1: 아.
0: 그 강렬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인 거야.
1: 아.
0: 치욕을 당할지라도.
1: 라카.
0: 들어 올려주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어렸을 적에 애가 울어요. 그럼 부모는 무조건 번쩍 들어서 안아주거든요.
1: 네.
0: 그럼 안개 있다 보면은 또 편안해져. 그러다가 잠들어.
1: 네.
0: 근데 기억도 못 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안아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안아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안아주면 좋다는 걸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안아달라고 그러지.
1: 안아줘.
0: 내가 안아달라고 말하기 전부터 나를 위해서 안아주고 나를 위해서 어떤 때는 고개 숙이고 어떤 때는 막 치욕도 당하고 나를 위해서는 막 밖에 나가서 누가 우리 아들 건드렸어 이런 게 부모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이 장면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서울역에서 엄마가 실종된 거야. 잊어버려요 엄마를. 그러니까 가족들이 엄마를 찾는 거야. 찾다 보니까 이게 엄마가 어디에 갔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엄마 삶을 추적하는 거야. 갈 만한 곳을 알아야 되니까.

0: 그러다 보니까 딸이 그때야 깨달아요.
1: 알지.
0: 엄마가 자신들 위해서 뭘 했고 얼마나 참았고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울었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야. 그전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소설 속에 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사라지고 나서야 어머니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안아주는 방식이야. 우리가 엄마가 있을 때는요, 엄마 중요한 줄도 몰라. 엄마가 막 안아주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어떤 때는 막 사람들한테 안 들을 소리도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때는 그거를 당연한 줄 알고, 철 안 들어가지고.
1: 엄마라면 그렇게 해야지.
0: 그런 식으로 얘기해. 네. 엄마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은혜, 그 사랑을 잊고 살다가 사라지고 나니까. 엄마가 거기 있었네. 엄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래도 그 살이 시간을 지나왔네. 그 보통 불효자는 웁니다가 뭡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야 깨닫는 거. 이제야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철 들고 나면 어떤 게 있냐면 이건 내가 한 줄 알았거든. 근데 하나님이 하셨네.
1: 아멘.
0: 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네.
1: 맞네.
0: 이게 다 신앙의 언어로 딱 보면 철 들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뭔 짓을 하신 거야 도대체. 죽으셨다고? 치욕을 당했다고? 채찍 맞았다고? 침뱉음 당했다고? 이 열렬한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1: 네.
0: 그러니까 성경이 일부러 이 어머님의 사랑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1: 네.
0: 니네 이거 몰랐지? 이러면서 우리도 이제 깨달았게 되길, 이제야 깨달아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깨달아요.
1: 나를 그렇게 안아주셨음을.
0: 그 안아주기 위해서 또 하신 일들을 이제야 깨달아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뭐 주님의 자녀이며 또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아, 목사님 오늘 이 아침에 또 펑펑 우는 분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가정의 달의 제일 중요한 날이 어떻게 보면 어버이날일 거예요.
0: 네.
1: 그걸 여러분께서 어떻게 지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0: 네.
1: 지나왔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깨닫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준비하시면서 우셨을 것 같은데
0: 우리도 이제야 깨달아요.
1: 네. 장유중앙교회 이경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여러분 이경록 목사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그 친절한 팔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팔은요, 우리를 그냥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처럼 자녀의 잘못됨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렇게 치욕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안아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봐요.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0: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만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가 6월 2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샵 0981번으로 참석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참석이라고 보내주시면 링크를 받으실 텐데 그 링크를 꼭 들어가셔서 입력하실 거 다 입력하시고 이번에 회비 만 원이 있는데 그 만 원까지 입금을 완료하신 다음에 등록을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먼저 써주셔야 됩니다. 링크를 받으셨다면 그냥 참석이라고 보냈으니까 참석해도 되겠지? 하시면 안 되고요. 참석하고 보내주시면 받는 그 링크에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준비물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노트북을 보내주셔야 되고요. 또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과와 저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이 시대에 처지지 않고 잘 이용을 해서 나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활용법들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고요. 또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AI라고는 하는데 그게 뭐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길래 사람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해야 한다는 거지? 라는 궁금증 있으셨을 거잖아요. 참석이라고 보내주셔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이 세미나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들에게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또 정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실 수 있는 거죠. 넓게는 자녀 교육 세미나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6월 2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5시부터 창원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되는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참석이라고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분입니다. 100분에 한해서만 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참석하시고 받으신 링크로 들어가셔서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그날 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려고 해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테고요. 또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은 꼭 참석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참석 두 글자 보내셔서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선착순 100분입니다. 샵 0981번으로 참석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날개입니다.

내가 크게 한몫 잡기를 바라고 은행을 숭배했던가, 재산이 많다고 우쭐거리거나 부유함을 뻐기기라도 했던가, 해의 찬란함에 경외감을 느끼고 달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남몰래 그것들을 숭배한 적이 있던가, 그랬다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니 어떤 벌이라도 기꺼이 받겠네. 내가 원수의 파멸을 보고 환성을 지르거나 경쟁자의 불행을 고소해야 한 적이 있는가? 아닐세, 나는 험담 한마디 한 적 없고 작은 목소리로 그들을 저주한 적도 없네. 내 집에서 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주인님은 우리를 잘 먹이셨습니다. 언제나 한 그릇 더 먹게 해주셨지요. 나는 여행자가 거리에서 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네. 우리 집은 여행자들에게 늘 열려 있었지. 내가 사람들의 입이 무서워 이웃의 험담이 두려워 은둔을 선택했던가. 아담처럼 죄를 숨기고 잘못을 덮으려고 문을 닫아 걸었던가. 자네들도 잘 알다시피 나는 그러지 않았네. 오, 누구 내 말을 들어줄 사람 없을까. 나는 답변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마쳤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대답하실 차례일세. 그분의 기소장을 보고 싶군. 내 답변서는 누구나 볼 수 있네. 그 내용을 종이에 큼지막하게 써서 동네를 돌 생각이거든. 나는 왕자부터 거지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의 행적을 낱낱이 해명할 생각이네. 내가 경작하는 땅이 나를 고소하거나 밭이랑들이 혹사를 당해 눈물을 흘린다면 나의 이익을 위해 땅을 훼손하거나 정당한 땅 주인들을 쫓아낸 적이 있다면 그 땅에서 밀 대신 엉겅퀴가 자라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도록 저주해도 무방하네. 이로써 새 친구를 향한 욥의 말이 끝났다. 욥의 새 친구는 침묵에 잠겼다. 할 말을 다 했는데도 욥이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엘리후는 화가 났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을 참을 수 없었고 욥의 말에 변변히

이 대답도 못하고 그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는 세 친구도 못마땅했다. 그들보다 나이가 어렸던 엘리후는 자신이 말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 사람이 논증에 지친 것을 보고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했다. 나는 어리고 어르신들은 연로하신 데다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논의에 끼어드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나는 줄곧 생각했습니다. 경험의 힘이 드러나겠지. 저분들은 오래 살아온 만큼 더 지혜로울 거야. 그러나 내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통찰력을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숨결이더군요. 전문가가 지혜를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 나이가 들었다고 반드시 분별력이 있는 것도 아니더군요. 그래서 나도 소신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내 생각을 정확히 말씀드리지요. 더 메시지 지금까지 욥기 31장 24절에서 32장 10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구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 16절을 통해서 사랑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부터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먹을 수 있는 자유 또 더 나아가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담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은 이제 자유를 잃어버리고 상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귀와 죄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이 비참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로는 마귀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이 잃어버린 자유에 대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상실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인식하는 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회복되어진 자유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자유를 회복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를 잘 사용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고 또는 또 다른 하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매 순간순간 이 회복되어진 자유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우리가 선택이라고 불러도 그 본질적인 의미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0: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듯이 그 자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유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온 율법은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확대한 것이고 적용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연결해서 보면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요. 자유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정체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란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선택하는 것이다. 사랑이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선택이기에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사랑은 선택이기에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이 됩니다. 결국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다른 사람과의 갈등도 해결될 것입니다. 사랑이 선택이라면 용서도 역시 선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소중합니다. 누구도 이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마귀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선택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용서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내 인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하는 자라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동거, 동행, 동력하는 역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물결은 이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마귀와 죄의 노예로 우리를 자꾸 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자유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성을 따라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실 때 그 자유를 당당하게 선택함으로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부어신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 속에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춤추시는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5-6

8891번 지역번호 055-285-6891번 창원 반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예, 저는 지금 창원에 살고 있고요. 그냥 한순희 권사입니다. 지금 성지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1: 우리가 이제 감정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기에 저는 그때 극동방송을 어디서 들었냐면은 아세아 방송 있잖아요. 아세아 방송 그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방송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일일이 막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제 방송이 있어서 전파를 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때 권사님이 하자고 하실 때 정말 두 말 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일곱 사람이 모여서. 예,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2: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1: 이제 극동방송을 우리가 진짜 여기서 못 들었잖아요. 방송을 못 듣고 있다가 제가 어디든지 이제 참 멀리서 들으니까 아세아 방송은 음질이나 이런 게 좋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러다가 들을 때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오후 6시 저녁 때 6시에 만나나? 5시에 만났구나. 5시에 만났는데 누가 진짜 그때 참 연락해서 오라 그런 말 한 번 없어도 그 사람들이 딱 모였습니다. 그 시간에. 그게 참 기적같이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세월이 참 악해져 가요. 전에는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명절이 되면은 이제 방송국에서도 이런 이제 뭐 믿음에 대한 십자가의 뭐 이런 그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송 안 합니다. 안 하고 믿는 우리도 더 둔감해지고 그래서 안타깝고 정말 그 복음은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더 이렇게 요즘은 전도로 나가보면은 지난날에는 뭐 말이라도 걸었어요. 누가 우리도 뭐 친척 중에 누가 믿는다.

또 뭐 우리 자녀들이 믿는다. 부모님이 믿고 계시다가 우리는 지금 못 믿고 있다. 이런 말이라도 걸었는데 요즘은 아예 딱 단절하고 말을 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대면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말씀이 전파되는 이 힘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복음 70년 창원극동방송, 30년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일의 이야기. 이 방송은 창원극동방송 SNS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간증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하만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진주 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어떻게 표현하기 가장 적절한 말이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사자성어로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이뜰 격에 세상세 갈지 느낄 감, 이것은 한 세대가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만큼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한 세대가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그것이 금방 지나가버리는, 그것을 우리는 격세지감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편리하게 또한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더욱 격세지감되고 그리고 빠르게 지나갈수록 여러분,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은 더 불안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더욱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다들 그렇게 살잖아. 너만 그렇게 유독 그렇게 할 이유가 있니?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자꾸만 우리들에게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말씀해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은 정말 죄악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시대를 무시하거나 또는 세상에서 도망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쫓아서 세상에 매몰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모두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항상 언제나 많은 대그룹의 사람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다니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러겠습니다. 이 뜻을 정했다라는 뜻은 바로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노예로서의 억압과 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다니엘과 그리고 여러 친구들이 왕궁에 살았다는 것은 엘리트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영특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능하고 미래가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거하면서 왕과 함께 왕의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매일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음식의 문제 속에서 단순히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의 문제였고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음을 알게 됩니다. 왕의 상에 오르는 모든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임을 알고 그렇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뜻을 정한 다니엘의 이 믿음의 행동처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의 믿음은 먼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킵니다. 아멘. 바벨론은 다니엘과 믿음의 청년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뺏고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창시 개명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었죠.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일본의 이름을 갖게끔 그렇게 억압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뺏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뺏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언어와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문화를 그들에게 강요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이 담겨있는 이름을 뺏고자 했던 겁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바벨론식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청년들을 정체성을 뺏어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함이었던 거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 언어를 적극적으로 배웠고 학문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왕궁 안에 살았습니다. 단 한 가지, 그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려 했던 것은 마음에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훼 신앙을 간절히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세상 속에서 빛이 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서 걸어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도할 때에 우리를 세상 밖으로 빼어내 달라고, 이들을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 악하게 세상 가운데 빠져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세상에서 이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바로 바벨론과 같은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 문화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가치는 성적이야. 너의 가치는 외모야. 외모 지상주의적인 생각들을 갖게 하죠. 너의 가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는 거야. 너의 가치는 다른 것 아닌 물질이야. 돈이 최고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SNS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팔로워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우리 젊은이, 우리 청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너무나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적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우리의 적은 바로 스마트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10대, 20대를 가르쳤어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그렇게 분류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를 하고 있습니다. 약 42.6%의 10대, 20대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완전히 붙잡혀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의존 위험군이 왜 위험한 거냐, 그것을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과의존은 단순히 이 스마트폰을 오래 쓴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내가 내 의지로 조절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하고요, 요즘 10대 아이들 보고 엄마 아빠가 항상 이 스마트폰 쓰는 시간 문제 때문에 늘 싸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너 하루에 한 시간만 허락하는 거야? 게임 한 시간만 하는 거야?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아이들한테 주입해도요 한 시간이 지나는지 두 시간이 지나는지 아이들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의지로 그것을 멈추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과의존 그러한 위험군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이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스마트폰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의식 문제,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아이들의 정체성을 빼앗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금 젊은 세대에 너무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야. 무슨 방법, 수단 방법을 가려서라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너는 남보다 뒤처지면 안 돼. 그렇게 유혹하고 말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다른 어떤 것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가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요구하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발전된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내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내 이름을 바꾸려 해도 내 믿음은 나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됨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이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한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마음에서 먼저 거룩한 경계를 세웠던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에서 먼저 거룩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 행동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놈은 왕의 음식을 보고 즉흥적으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기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결단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결정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이 담대한 거절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그 문제가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음식이 믿음의 선을 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어떤 것도 괜찮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만지고 먹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다니엘은 마음에 우리의 이 믿음의 선을 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안에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는 모든 문제와는 우리가 다 그것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문제와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이 내 마음의 믿음의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선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

요셉은 그 선을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의 거룩으로 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아내만은 절대로 그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겠다. 그런 마음을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고백을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에게 들킬까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선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마음의 선은 무엇입니까? 그는 애굽의 보화였습니다. 그것이 그 마음의 선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선을 걷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좋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보화를 선택했다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세가 마음으로 선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그 선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을 바울이 선택할 때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렸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다니엘은 1장 8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우상 앞에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선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선을 긋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선이 없는 믿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결정이 없는 신앙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선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디지털 세상에 대한 거룩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4년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분명히 MBC 뉴스에서 보았어요. 그때에 우리 10대 소년들이 10명의 아이들이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 딥페이크, 이제 조작한 거죠. 그림을 조작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성범죄자로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딥페이크 문화가 지금 AI 문화 속에서, 시대 속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클릭 한 번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디지털 문화 속에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 정체성을 완전히 빼앗기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실제로 마주 대하게 되는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 만들지 말아야 할 것, 공유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분명히 하지 말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금해야 하는 것을 교회가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가 분명히 자녀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난이라 해도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익명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거룩한 경계를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세상 바벨론 문화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01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비천한 것,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내 마음의 결단, 그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구약에서만 지켜졌던 그러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거룩함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거룩한 경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의 믿음은 세 번째, 온유한 지혜로 세상 속에서 증명되었다라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온유한 지혜로 세상 속에서 증명됩니다. 아멘. 이것이 참 멋있는 다니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배울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아주 중요한 점 하나는 뜻을 정하여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도 중요한데 다니엘은 너무나도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다니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지만 다른 사람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거룩을 선택했지만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움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지혜롭게 삶을 살았는지를 8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단계를 한번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관장에게 정중히 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두려워하니까 그 환관장에게 대안을 제시하며 그 마음을 이제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됨을 모두가 보게 되는 거죠. 결국 다섯 번째,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다른 왕의 음식을 먹은 그러한 소년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청년들은 훨씬 더 그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세상의 경계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간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분명해야 합니다. 믿음은 고집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무례함도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을 향해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해야 하고 그리고 태도는 온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성품 중에 온유가 있는 거예요. 이 온유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강한 남자의 용사의 손 위에 병아리 한 마리를 놓아놓은 그림처럼 여러분 손의 힘을 가지고 병아리를 언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병아리를 그냥 쥐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이 병아리를 보호하는 나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 세상 안에서의 내 모습은 이 병아리처럼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삶을 살 때에 그렇게 우리가 고집스럽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무례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멋있게 온유하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약한 것 같지만 그 약함이 강함을 이기게 하십니다. 정말 부족한 것 같지만 그 부족함이 어떤 강한 것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물론 믿음을 지키면 언제나 세상 속에서 항상 성공한다 또 이긴다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삶 속에서도 사자굴이 있었고요. 새 친구에도 풀무불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선택하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증명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0: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강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강한 하나님 손에 이끌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이 뜻을 정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이 가정에서 뜻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는 또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나는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선을 우리는 뜻을 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뜻을 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 선교적 삶을 살겠습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는 살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는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우리 진주대광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을 증명하고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진주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61-6866번 진주대광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지식년 경남산 증명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 연타 하셨죠? 0.5초라도 빨리 닫겠다고. 자,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놓이니 누르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종일 누르는 닫힌 버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안되면 불안하고 뭐라도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자, 그런데요, 그중 상당수는 사실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 불안을 달래는 행동일 뿐인 거죠. 자, 진짜로 필요한 건 닫힌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은 내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자기 속도대로 흘러가죠. 농부가 씨앗 뿌리고 나서 땅을 파헤쳐서 확인한다고 더 빨리 자라지 않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인 듯 합니다. 자, 성경은 말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동동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힘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껏 주를 앙망하자고요.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수입니다.